0: pray for a full catch and their safety. The seafood offered to the god and the food for the guests are prepared by Haenyeol. The Haenyeol have finished harvesting. Did they catch as much as they need?
1: 오늘요 성게도 잡고 예, 저 소라도 잡고 해삼도 잡고 예. 그러나 오늘은 날 물때가 좋으니까 막 물건도 많이 났어다. 해녀 분들 다 나와 도와줍니다. 매년마다 이거 전통교다와 나 시집발 한 40년, 45년 됐으디야 왕권한 어르신들이 계속 햄시뜨다 왕권한. 그러나 그걸 그냥 따라 계속하는 거 맛이. 모든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해요. 일때 건강 일단 최고하니까 건강 이제 비는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0: 'Today is a day of Haesinje. Haenyeol are busy cooking food for guests. They have a unique way of cooking red sea cucumbers, a regional specialty. Hot water is poured over the crunchy red sea cucumbers to blanch them.
2: 날벌로 이제 썰어서 먹으면 좀 질겨요.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되는데 나이 들어가면 조금 질기니까 저렇게 살짝 데치면은 부드러워요. 깻가루, 간장 약간, 파, 당근, 참기름 약간 넣고 그냥 가진 양념 넣어야죠.
0: Now tender, they are tossed with sea urchin roe in the sea urchin and sea cucumber salad. This chewy skewer of boiled top shell, sea hare, and octopus is a popular dish loved by all. From early morning, guests start showing up. The showstopper is the warm noodles with sea urchin. Made with seafood and vegetables, the rich broth is something that you will not easily forget.
3: The dish's
4: taste is so good. I would like to eat it.

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삼촌들. 예. 예. 아이고 이거 무슨 이거 아이고, 무슨 떡 있고 이거 식혜 식혜 너 어디 식혜 있어? 식혜 템을 갖다.
1: 그냥 식혜 해 놨어다 계세요.
0: 아. 나 저기 식혜 떡 막 좋아하는데.
1: 하나 먹어 보고가 막 맛좋아 맛.
0: 예, 예, 예.
1: 맛있겠어. 하나 먹어.
2: 또 어서 아년 하신데 요새는 막 힘줘.
0: 아이고
1: 문어적도 오고
0: 소라도 잘도 맞죠. 말도 잘 처리하신 게 이 불떡에서는 영 저기 해녀 삼촌들이 음식도 가져가 나눠 먹고 겁니까?
1: 예, 쉽게 해남이니 든다를 또 우육 바다에 오면 또 가서 왕 거치 형 나눠
0: 먹고 다 갈랑 먹고
1: 예, 나눠 먹고 겁니다.
2: 옛날에 삼촌네 시절에는 그 좁쌀 해거네가 좁쌀 가루 해거네 오메기 떡
0: 오메기 떡
2: 오메기 떡
0: 오메기 떡은 지금도 그냥
2: 전골랑 가게실에 해거네가 요대 한 가운데 꼭 누더거네 형
0: 누르더거네
2: 그 해거네가 팥이나 뭐나 형 그렇게 맛 좋아
1: 그것도 오메기 있다. 저 감자떡도 해놔지 않았을까요?
2: 응, 감자떡. 고구마, 검은 감자떡.
1: 고구마 저
0: 안에 안거나.
1: 저 고구마 저 말린 거 빼떼기 해요.
0: 빼떼기 빼떼기 감자 빼떼기.
1: 감자 빼떼기 해요. 그거 벌렸당 그거 바가래가 고라당 그걸로 감자떡 해요. 막 옛날에는 쉽게 그것도 해놔고.
2: 보리가루 등개떡.
1: 보리가루도 해놔.
2: 그냥 그는 거 행화가 내가 삼촌네 시절에는 우리 시절에는 그는 거를 잘 안 먹었는데 우리 삼촌네 시절에는 그는 거 행화 여기 와. 불들 막 추멍 추멍 그거 해요 그래 그것도 막 음식 그 좋은 거.

0: 걸로 생각해. 막 아니, 배만 채우면 될 거니까.
1: 아니 걔는 먹을 것도 이렇게 풍부하지 않을 때니까 그런 거라도 갖고 왕 조금씩 나눠 먹고 게 서로 힘도 주고 의지되고 해. 해녀들끼리. 어릴 때는 몰랐신디 이제 커가면서 바다에서 나는 그 재료로 만든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어? 웰빙 음식인지 이제야 먹으면 속이 착 내려가고 소화 다 잘 되는 것 같고 예. 내가 건강해진 느낌 이렇게 그런 느낌 많이 받는데 어릴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아 봤어요.
2: The color yellow symbolizes spring in Jeju. When the dazzling bright yellow rape blossoms peak in March, the dole seaweed, spring green of the sea, flaunts their growth. The spores of the dole seaweed take root when the breeze turns cold and grow all throughout winter. In the spring, the dole seaweed is the most delicious and nutritious. The sporangia, called the seaweed ears, are a nutritious snack for henyal.
3: 짭조름하니
4: 이게 말려그네 프라이팬에 기름 조금만 달달달 설탕 뿌려 볶으면은
2: They swam through the rough waves and dove into the sea to get the dole seaweed. They felt proud when their nets were full, but they also knew this means more work is awaiting them.
4: 여기 제일 힘들어. 물 싹 적으니까 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베는 거. 조금만 행 낮은 해도 눈이 욕심이라 베지는 거.
2: The more seaweed in their nets meant the more their children and their household grew and the more exuberance flew throughout the table.
3: 아이고.
5: 제주도 미역은 예, 좀 예, 쫄깃쫄깃하고 예, 쌈싸 먹고 하면 예, 진짜 맛있어. 물 잘 안 끓여놓으면 색깔이 잘 안 나요. 그냥 물 팔팔 끓 때 나가지고 그냥 영 희희 저심인 색깔이 확 번해. 예. 이게 잘 색깔 안 하면은 미역은 예, 쫄아온 기가 있어요. 그냥 이거 찬물에 예, 그냥 확 씻으면 될 거예요. 이거 여기 영. 그냥 두어 번만요, 그냥 생겨주면은 끝.
2: Slightly blanch seaweed and the briny smell disappears and the chewy texture is enhanced.
5: 성게가 아직 새 성게를 안 해보나니 이거 작년 거 냉동했던 거 언 거 나나 물 끓을 때 나야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올한올 풀려야 영행 다 풀려지글라 미역 나그네 이제 거기다가 뭐 국간장 조금 넣든지 이제 소금을 조금 넣든지 간 맞춰그네 그냥
2: Seaweed soup with sea urchin, loved by many, is one of Jeju Island's signature dishes. Only using seaweed and sea urchin, the soup has a clean but rich flavor of the ocean.
5: 미역 무쳐먹고다 미역도 시원한 게 무치면 이제 맞춰 이것도. 이거는 식초 안 넣고 다 식초 넣으면은 미역이 색깔이 변해버려요. 참기름 놔도 되고 식초도 놔도 되는데 그자 영 먹어보면 입에 맞게 놓으면 됩니다. 이게 그거 딱 정해진 거 아니나니.
2: Thanks to seaweed, Haenyeo's spring table becomes bountiful. 이은옥 is the youngest haenyeo in Geumneungnae village. Until a little while ago, she was called a baby haenyeo.
3: 움직이는 지는 8년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8년이지만 예, 많이 배워야죠. 계속.
2: Still fearful of the deep sea, Eunok became a haenyeo in the footsteps of her mother-in-law, who is a sanggun, or highest level haenyeo.
3: 아무래도 어머니 옆에 계시니까 혼자 하는 것보단 든든하죠.
6: 뭐 하고 됐네. 허진 못하게 했지. 병원지 하겠다고만 하니까 어떡해. 그래서 배워줬지. 저랑 되고. 이제는 무엇이든 다 잘해요. 소라나 성교 같은 거라도 미역도 잘해. 같이 드니까 편하게 마음이 나왔지.
2: Eunok and her mother-in-law are now thick as thin diving buddies. They are now becoming like mother and daughter.

0: After a hard day of work at sea, the two have headed out again. It is to harvest bracken ferns that are only edible for 2 months from April to May. There is a saying that you keep the best spots for bracken ferns secret even from your daughter, showing how important it is to the people of the island. Thus, there are many stories involving them.
1: 제사 때 쓰는 거는 이거를 안 부비야 돼요. 우리 먹는 거는 부벼도 상에 올리는 거는 대표 그냥 이대로 그냥 해야 돼. 옛날 할망들이 뜨거뜨거형 올리잖아. 네. 그러면 그 할망들이 이것에 싼 건데. 그러니까 제사 상에 안 부벼 그냥 상에 올리는 거 그거.
2: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런 의미, 비비는 의미, 뭐 보통 뭐 써서 비빈다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 제사 때 쓰는 거를 머리를 비비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사 먹으러 오신 분이 이제 그 고사리 잎에다가 이제 음식을 싸간다는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0: Bracken ferns harvested in spring are boiled, then dried or frozen, and can be used all throughout the year.
2: 시집와 보니까 이제 고사리를 볶아서 반찬으로도 먹고 제사상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이제 제사상에 음식은 것도 양념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0: Paying respects to one's ancestors is an important ritual in Jeju. The ingredients brought by the two haenyeo are used to prepare top shell skewers and octopus skewers for the ritual. The mother-in-law is in charge of the seaweed soup and sea urchin, boasting rich flavors.
2: Honestly, 저는 어머님이 이제 요리하시는 거를 이 재료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고 싶었어요. 이제 이 재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도 싶었고 어머님이 만드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The bracken ferns they had harvested come in very handy during this time. Saute in perilla oil and season with soy sauce, the bracken ferns will emit a unique scent that is very appetizing.

0: The month of May, when barley grains become ripe and plump, the three haenyeo of Seongsan-ni village have appeared on the shore.
1: 이름은 홍정자고 17살부터 하고
2: 가운데 계신 삼촌은 홍순자고 성산서 태어나고 성산서 살고
3: 73 오순정 성산포서 오순정이라고 하면 신방 할망이래네요. 아롱다롱 물건도 바지게 해주고 교황 할머님 전에서 이 손지들 다 살려줍세는 기름수다
2: 꽝이네 할망답니다. 어,
3: 잘 잡혀 잘 잡혀.
2: 자기 혼자면 자기 속으로 심한 인경 잘 잡아.
4: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음식 만드실 거예요?
3: 톨로 음식을 모든 걸 만들어 보려고 지금 만들어가네. 그자 먹음도 하고 우리 노는 날에 이렇게 먹어 항상 그자 그대로.
1: 전기도
3: 내고 이것도 한번 어디에 방송에도 내놓을 만한디 해군에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오늘은 이제 날 잡아가지고 먹고 해보려고 한번.
0: 톳 is a sea vegetable that grows wild on rocks on the seashore.
3: 아이고 서울 좋다. 이디가 뭉클뭉클 두꺼워가지고 진짜 맛있어. 이런 풀이 너무 따는 거는 맛이 없어.
0: It has a long stem and a long air sac with leaves. Growing during the winter, the seaweed is in season during spring.
3: 올말 돼가면 여기가 느시로다. 느끼 있기 때문에 맛도 없고 좀 지저분하니까 안 해. 2, 3, 4, 5 그때 잘 맛있어. 톨냉국, 톨무침, 톨회, 무침이 많이 가 무침.
0: While tot is a sea vegetable useful to people, there is one that is used in farming.
3: 요거는 요거 지충, 요거는 톨. 지충 밭에 걸리면 엄청 농사가 잘 되는 거. 근데 이제는 비료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또 지금은 안 해. 힘드니까. 아 이거 톨 좋다. 지충 하나 힘든.
2: 느영나여 두리둥실 살고요. 밤에 밤에 나 낮에 낮에 나 산사랑이로 군나.
3: 절로강 내려가지.
2: 절로 가는 절로.
0: From tot and sea urchin harvested from sea to beans, cucumbers and chives from the land, all the seasonal ingredients are here. The young cooked tot is boiled for 5 minutes and then rinsed in cold water. The harmful ingredients in tot are removed and the briny taste is eliminated. Let's begin by making seasoned tot salad.
2: 양파, 배, 마늘, 된장, 고추장, 시초, 참기름 놔주는 데 이거 맛보면서 다 입맛이 틀리니까. 고리 국사발 호남이, 된장 저 반 숟갈, 반 숟가락, 이거 쌈장 반 숟가락, 고추장 반 숟가락, 너무 이거 다 세 가지가 다 싼 거라 보니까 많이 넣으면 짜버려. 새콤달콤하고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돼. 소화 잘 되고 살 안 좀 다 들이고.
0: What will it taste like?
3: 돼서 돼서 딱 맞아서
2: 딱 맞아서요?
3: 딱
2: 나간 두개니게
3: 나간 두개니
2: 나간 두개니 홍순자 아니야?
3: 맞아 딱 맞아서 시초 새콤 먹이는 좋다.
2: 아유 맛 좋다. 진짜 맛 좋다.
3: 맛있어.
0: Next is cold tot soup, a simple dish made with water mixed with gochujang or red pepper paste and doenjang or soybean paste, boiled tot, and a variety of vegetables. If you add sea urchin roe into the soup, it becomes a more sophisticated dish. Thanks to its popping texture and unique scent of the sea, tot is

0: Yes. Perfect.
1: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0: 맞아요.
2: 아,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3: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2: 밴댕이?
3: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번
2: 어, 이거 맛봐도 돼요?
3: 네.
2: 와우. 어.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아, 너무,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오, 예, 국물.
3: 네, 국물이 있어요.
2: 어, 이거 국물이 있어야 되죠. 계산할게요.
3: 네, 고맙습니다.
2: And now, what should I buy? 오!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sunmu. Usually mu, oh,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Oh, 사장님,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4: 12,000원이요.
2: 12,000원? 와, 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이거 쑥이에요?
4: 향이 네. 아주 좋아요. 강화 지금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해서.
2: 우와! 쏘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 하면 될까요? 전 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4: 네.
2: 전이랑 막걸리.
4: 유명한 데 있어요.
2: 어디? 여기? 강화도?
4: 강화도에 저 온수리.
2: 아, 양조장이 있어요?
4: 네, 있어요.
2: 아, 여기 진짜.
4: 네, 있어요.
2: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4: 네.
2: 와. 어?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4: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2: 아, 맞다. 고구마도 여기 강화도 유명하죠?
4: 호박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2: 생으로?
4: 먹어도 맛있고요.
2: 오케이. 한 박스.
4: 한 박스.
2: 한 박스. 네.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예스.
4: 감사합니다.
2: 아, so good.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2: 들어와도 돼요?
5: 아, 네, 들어오셔도
2: 돼요. 네,

0: Wow. So now, time to try with Kawado Makgeolli. So I have to call the 실장님, the Makgeolli sommelier. 실장님! Makgeolli sommelier! Sommelier님! 네. 진짜 Makgeolli sommelier님 봐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1: 좋습니다.
0: 여기 이거
1: 네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1: 오.
2: 오,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3: 아, 근데
4: 오, 진짜
2: 맛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3: 술 순간.
4: 오.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맞죠?
2: 맞아요, 맞아요.
4: 이렇게 싹
2: 맞아요.
4: 맞아. 싹. 아, 이제 야, 이제 네. 이제 우리 꽃조리 먼저 이거 숨. 아이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2: 오 진짜 맛있네요. 짠.
4: 야 아, 이거지 아 진짜. 네.
2: 원래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2: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4: 그것도 있어요?
2: 네.
4: 막걸리 하이볼?
2: 네네. 맛보시겠어요?
4: 지금?
2: 네네. 바로.
4: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마이 프렌즈! 오 러블리! 오우. 어떻게? 아 이렇게
2: 저희 막걸리를 먼저
4: 원샷?
2: 네
4: 원샷으로 이렇게 오 탄산수예요?
2: 맞습니다 탄산수예요. 요건 레몬청이에요.
4: 오
2: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4: 오 살루테 치얼스. 아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너무 존재.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caulay and John and g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new friend Macaulay Sommelier and then see you the next episode. Ciao, arrivederci, bye bye. 그리고 코리안 하트.
0: 맛있어요. 맛있어요.
4: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 했죠.
2: 맞아요. 어렸을 때 안 좋아요.
4: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2: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4: 네, 좋지 않다고
2: 지금 안 좋아요.
4: 지금 좋아요. 저 덕분에 맞죠?
2: 맞아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맛의 신세계를
5: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With the food ready and the cheering gear all set, it's finally time for the game to begin. Just watching the game isn't always enough. So why not add a friendly wager with friends?
1: 오늘 진 팀의 팬이 음식값 다 내기.
2: 어? 이길 자신 있습니까, 각자?
1: 어, 저희 오늘 위닝 해야죠. 키움 위닝 할 수 있습니다.
3: 오늘 이길 거예요. 어제 졌거든요.
1: 키움 화이팅! 오늘 꼭 이겨주세요.
3: 오늘도 화이팅!
1: 보여주세요. 화이팅!
0: Let's see. Who'll turn out to be today's lucky charm? As soon as the first pitch is thrown, the atmosphere shifts in an instant. Every pitch, every swing, the crowd follows every moment without looking away. But wait, is that a monitor at the ballpark?
4: 야구 보면서 여기 혹시 뭐 이렇게 비디오 판독 같은 거 할 때 나오기 전에 이걸로 또 나오니까 뭐 그걸로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이제 다른 경기나 뭐 점수 같은 것도 보고 그런 것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0: Now that's true baseball passion. And above all, there's one thing no one should miss when experiencing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The cheers.
5: 일단 단전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야 돼요. 힘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 손끝으로 나도 날리겠다. 나도 안타 날리겠다. 홈런 날리겠다. 이 마음.
0: From the top of their lungs to the tips of their fingers, the crowd throws itself into every cheer. By the end of the game, all that cheering might just be the perfect stress reliever. But there's something else that makes Korean baseball cheering so unique. What could it be?
6: 선수들마다 다 등장곡이 있고 각자만의 개인 응원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아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0: That's right. In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every player has a signature cheer song with catchy melodies that are easy to sing along to simple, fun choreography. Even complete strangers come together and cheer as one team.
7: 사람들이랑 같이 응원하다 보면 이제 또 무대감도 쌓을 수 있고 또 이제 같이 이제 또 많이 여러분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좋아가지고.
0: Wow, from up here, it almost feels like a concert. The excitement isn't just for adults. Fans of all ages join in the fun. To first-time international visitors. It doesn't take long to quickly become part of the excitement.
3: It's excellent. Yeah, I can tell that the fans are real fans. Everyone's having a great time. Even the children know all of the songs. It's amazing.
8: I've been to baseball games in New York and also in Toronto. I've never seen the crowd so alive. So I feel like I'm more of a baseball fan coming to Korea than I would have been like back at home.
0: Shopping, singing, and cheering with all their energy. Before long, it's no longer just about who wins or loses. It's about sharing the experience. Maybe that's why even first-time visitors start planning their next trip to the ballpark before the game is even over. Today, baseball in Korea is about so much more than just 9 innings. Every moment at the ballpark has become part of the experience. Planning a trip to Korea? Don't miss the chance to experience its one-of-a-kind baseball culture.
9: 가게 앉을 수 있는 의자 챙겨왔고요. 그다음에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음 방지 할 수 있는 거 챙겨왔고. 아기랑 함께 오면 이게 야구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야구를 더 잘 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데리고 오면 좋은 것 같습니다.
10: 나중에 아기 어떤 선수가 됐으면 좋겠는지.
9: 아기 이름이 이정우예요.

0: 저희가 최종 파이널 무대를 했었던 극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인데요.
1: 저희는 이런 테크닉들을 해낼 줄 안다라기보다는 저희 두 관객의 캐릭터에 있어서 감정적 교감을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를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그 경연들을 다 무사히 마쳤다는 거에 일단 큰 행복을 느꼈고
1: 고맙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2: 고맙습니다.
0: 이렇게 한 30분 동안 계속 고맙다는 말을 서로 해줬던 것 같아요.
1: 저희는 발레 듀엣, 발레리노 이강훈,
3: 발레리나 김민진입니다.

0: 제가 처음 발레를 시작한 거는 5살 때였는데요. 영재교육원에 합격을 하고 발레리나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1: 발레리노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발레를 딱 처음 시작했을 때 발레는 여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을 하는 걸 찾아보니까 김기민 선배님의 영상을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리노라는 꿈을 가지고 영재교육원의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0: 저희가 처음 만났던 거는 영재교육원에서 제가 12살, 오빠가 13살 때 처음 만나서

0: 제가 17살 때, 민진이가 16살 때 처음으로 파드를 하게 되었고요.
1: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에 산막에 나오는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의 결혼식 장면이었어요.
0: 저희가 그때 파드도 처음이고 작품 자체도 처음이라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지만
1: 교수님들이랑 진짜 많이 가르침 받고 오빠랑도 많이 얘기하면서 만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0: 처음으로 대학에 와서 인어공주라는 작품을 같이 하게 됐었는데
1: 저는 인어공주를 이제 영재교육원에서 10살 때 대학생 선배님들이 하는 걸 보고 자라왔는데요. 그거를 제가 대학에 와서 할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기뻤고,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감정선이 이어지는데, 그거를 오빠랑 인어공주를 같이 하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오히려 더 친해져서.
0: 서로 더 많은 호흡으로 서로 잘 맞춰 나가서 무대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24, number 24, Kim Min Jin, и номер 14, number 14, Lee Kan Won.
1: 저희가 이번에 참가한 모스크바 국제 발레 콩쿠르는 되게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 발레 콩쿠르인데요. 1969년에 시작돼서 이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콩쿠르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니어 듀엣 부문으로 참가를 했고, 특히 이번 해에는 전설적인 안무가이신 그리고로비치를 기념하는 데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0: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 점수 체계라 자기가 더 돋보이려고 할 수도 있지만 파드대는 저는 둘이서 추는 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진이가 더 좋은 라인을 보여줄 수 있다 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희생을 해서 더 수준 높은 듀엣을 보여주는 게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1: 저는 이제 한국에서 준비할 때도 느꼈고, 특히 현지에 가서 콩쿠르를 진행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오빠는 진짜 대담하고 영리한 무용수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자기가 무대에서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게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자기가 다 알고 있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모습에 되게 놀랐고. 워낙 그 파트너링에 있어서 다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해서 저는 저의 할 일에만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할수 있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0: 듀엣을 했을 때는 그 작품에 맞는 캐릭터성에 맞는 연기하면서 췄던 것 같습니다.
2: 드리고 Паде-де из балета «Эсмеральда». Хореография Петипа Березов. Паде-де from La Esmeralda.
1: 저희는 3라운드에 처음에 라 에스메랄다 그랑 파드데를 선보였고,
0: 저희 콩쿨에서 선보인 그 내용은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짝사랑하는 그 남자의 관계를 그린 작품입니다.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테크닉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런 테크닉들을 해낼 줄 안다라기보다는 저희 두 관계 캐릭터에 있어서 감정적 교감을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를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왕자인 지그프리트를 속이고 유혹해서 왕자가 사랑의 맹세를 하게끔 만드는 빠드대 장면이에요.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오디를 연기하는 거에 되게 큰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관객분들은 백조의 호수 같은 클래식 작품들을 매일같이 접하시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저의 흑조를 선보여 드리는 것이 조금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 왕자랑 여기서 어떤 식으로 교감을 할 거고 어떤 말을 왕자에게 전할 것이며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일으킬 건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방법적인 걸로 아니면 음악적인 걸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오빠랑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마지막에 좋은 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솔직히 너무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많이 감사했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 모스크바라는 국제 콩쿨에 한국을 대표해 나갔는데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목표를 1등으로 잡고 나가긴 했는데 좋은, 네, 결과가 잘 따라와줘서 기분 좋습니다.
0: 저는 제가 느꼈던 이 발레라는 길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할 수 있는 무용수가 되고 싶어요. 이제 저의 극을 보는 순간만큼은 오롯이 몰입하게 하는 그런 무용수가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1: 저는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만 잘하는 발레리노가 아닌 그 어려운 테크닉 안에서도 그 감정과 스토리를 담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무용수가 되고 싶습니다.

0: nudity, Pebble breaks in. Oh, goodness. He leaves his back behind. Back, there's some petty cash and lots of framed pictures. Eunja checks the ID card and goes to find Pebble. She discovers the familiar van. When Pebble comes by, she hides in the van. After a long drive, the van stops at another crime scene. This time, she manages to catch him in the act.
1: Hey, 좀 살살 좀 하시오.
2: 내 반지 어디 있어?
1: 아, 웬 노망이 났는지는 몰라도 반지는 안 훔쳤어. 아니, 이거 다 털어보셔, 어디.
2: 다 뒤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는데?
0: Then... What? They've gotten drunk and fallen asleep in a stranger's house. Luckily, Pebble comes to his senses. They manage to get away.
1: 괜찮소?
0: Oh, this is a first for Eunja.
2: 어때요? 느껴지는가?
0: And she feels surprisingly alive.
2: 심장이 발딱발딱 뛰잖요.
0: Pebble makes an offer.
1: 나랑 같이 가겠소? 이게 크게 할지는 못해도 나름 할만하오.
0: And so begins the couple's crime spree.
2: 가방에 들어가지도 않겠구만.
1: 행복해 보이지 않소?
0: They're not after big bucks, but framed pictures and bits of cash.
1: 아.
0: Pebble snares a piggy bank, then Eunja shows him what she managed to take.
2: 이 돈을 찾는 데는 말이요, 감이 중요한 것이요. 너는 단순히 동업자가 아니라 귀인을 만난 것이요.
0: What? Eunja has a knack for stealing? But Pebble is shocked at the amount.
1: 난 부끄러움을 모르는 도둑놈은 아니요. 금방 놓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셔.
2: 내가 내 나이.
0: They bicker.
2: 돈은
1: 다시 나올 만한 것으로 바꿔 왔어.
0: The two find ways to compromise and continue their journey on the road together.
1: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게 무서웠어. 일을 끝내고 나오려던 참에 안방에 있는 액자 하나를 보았어. 가족 사진인데 다들 웃고 있었지. 모든 게 무서웠던 그 순간에 그 사진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어. 이게 나에겐 부적이요. 행복 좀 가져다 주십사 하는.
0: Romantic thief Pebble and snappish loner Eunja. Will they continue to get along? An older couple's strange but rosy romance. It is the movie The Buggler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Eunja is modeled on the director's grandmother.
3: 한가한 길에 야을 이제 비닐 한수에서 저희 할머니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담배도 태우시고 목소리도 막 서슴지 않게 하시고 소주도 병나발로 드시고 하시는 모습이 어린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할머니의 모습이 있구나 그 기억이 내리에 되게 깊이 박혀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를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고요.
0: He put a lot into casting Eunja. He felt actress 정혜화 would be right for the role.
3: 평소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되게 날쌔고 그런 동시에 뭔가 조금은 키치하고 귀여운 면모도 있는 그런 캐릭터로 생각을 하고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어떤 분이 계실까 이렇게 딱 찾던 중에 정혜화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0: Actress 정혜화 says she felt drawn to the unique character.
4: 배우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은자는 해보지 못했던 역이기도 하고 저의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저를 꺼낼 수도 있는 작품일 것 같아서 그리고 설렘이 있는 작품이어서 꼭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0: Actor Ki Ju-bong expressed Pebble's sense of romance and freedom.
5: 매운 카레에 대해서

0: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놔둔 상태인데 머리도 내가 길렀고 수염도 길렀고 내가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왜 그러냐면 감독이 또 보는 캐릭터가 있을 테니까. 근데 머리도 그냥 놔두라고 해서 놔두고.
1: The framed pictures he steals are symbols of loneliness and longing.
2: 술집 가면은 그 가족사진 액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걸렸잖아요. 양비례로 가족들이 잘 찾아오진 않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싶었고 팔목도 사실 가족이 없잖아요. 돈을 위해서 이렇게 것들을 하지만 그런 가족사진을 보고 좀 위안을 얻는 것 같았어요.
1: The movie says hearts don't grow cold because of old age.
3: 제 나이층의 분들이 훨씬 더 공감하시면서 볼 것 같은 느낌?
0: 나이 들어서 낭만 찾겠다고 차에다 싣고 또는 인생의 통로처럼 아기들도 찾을 수 있는 작품이 되고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은자 and 팔복's adventures together. It is the movie The Bugler. The character key story highlights in The Bugglers is
4: 야박하기 못이야 막혀. 돈밖에 모르는 젊은 것이 아주 마을을 잡아먹었어.
1: 은자, a woman who alienates others with her words and attitude. Through her meeting with 팔복, she regains a sense of freedom and connection.
5: 심장이 발탁발탁 뛰잖여.
1: Recognized theater actress 정혜화 took on the role. She expresses a complicated mix of emotions, loneliness masked with brusqueness, a new excitement. She has great chemistry with 기주봉, who plays 팔복.
2: 손을 알게 되면 카메라 앞에 놓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연기를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Enjoy these veteran actors excel at their craft. A unique road movie romance. It is the movie The Burglars.

셰익스피어가 너무나 천재적인 작가라서 한 명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 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모티브를 해서 만들게 된 작품이고, 그래서 제목도 셰익스피스고 이 셰익스피어의 조각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작품.

0: 그대의 노예로 사니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대의 요구의 때를 살피는 것뿐일지니.
1: 하! 노예라니! 자 페이지! 소네트 좀 그만 읽고 부지런히 좀 움직여. 조금만 방치해도 저렇게 무성해진다니까.
2: 아주 싹을 뽑아버려. 내버려두면 건강한 식물들까지 다 병들게 해.
3: 로자, 약재는 다 말랐어요?
2: 그럼 얼마나 귀한 놈들이라고. 리건!
1: 네?
2: 그건 냅둬. 가지 끝에 싹이 자라고 있잖아. 아주 예민한 아이야.
4: 랜덤 편두리 이름 없는 화원 수많은 꽃꽃이 자라는 곳.
5: 화원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각자의 결핍이 있어요. 근데 그 결핍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글을 함께 쓰고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숨어서라도 우리의 꿈과 어떠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이루는 공간? 그 전에 제가 집에서 가출하기 전에는 책장과 책장 사이가 저의 안식처였다면 화원은 또 다른 저의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6: 이건 안 돼. 패스. 이것도 아니야. 패스.

0: 그린은 재능이 없는 게 가장 큰 결핍인 것 같습니다. 같은 부잣집의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같이 작가를 꿈꿔도 작가로서의 천부적인 재능은 로렌한테 있단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재능이 없다는 건 좀 불행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로렌과 다르게 그린은 재능이 없는 게 그 부잣집에서의 유일한 결핍이지 않을까요?
1: 아버지.
2: 이게 다 뭐냐? 너 요새 뭘 하고 다니는 게냐?
1: 아 그게?
2: 여자아이가 글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투고를 해? 싹 다 불태워!
1: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2: 좋은 신랑감 찾아줄 테니 조신하게 지내라고 했지. 그런데 일단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1: 저는 결혼 말고 글을 쓰고 싶어요.
2: 왕실 서기관의 딸이 연극이나 하겠다고 극장가를 기웃거리다니. 왕실에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1: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이에요.
2: 뭐? 좋은데 시집가라고 정성껏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1: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저거 그냥 글이에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왜 안 되는데요? 그럼 오빠는요? 오빠 처음 글 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더 잘하라고 선생님까지 붙여주셨잖아요. 오빠는 되고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뭔데요?
2: 나? 난 아들이잖아.
3: 하고 싶은 게 너무 명확했지만 어떤 시대상으로 이게 허용되지 않는? 지금도 사실은 어떠한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울분이 있는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4: 책장과 책장 그 사이

0: 하는 사람 자체를 인정받는 거,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 그게 이 셰익스피어 자체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 같고, 이 화원 안에 사람들이, 그린도 포함해서 로자도 페이지도 리건도 그리고 저도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게 제일 큰 꿈이자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1: 로렌,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에요. 무대의 중심에 내가

0: 셰익스피어 시대 때도 사실은 극작가와 배우가 거의 공동 창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역사적 기록에는 명확히 남아있지 않고 저희가 상상한 구현에는 캐릭터들은 사실은 로렌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말로써 이야기를 스토리텔러를 해준 로자가 있고 그거를 실행해주는 배우 리건이 있고 그리고 소네트를 써주는 페이지가 있어서 이들이 함께 글을 써가는 창작 집단이라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작을 하는 지금 형태도 저희는 사실 극단처럼 창작 집단으로 작가님, 뭐 연출님, 작곡가님 다 모여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셰익스피어의 조각들인 것 같습니다. 네.
1: 아니 근데 그 대사들 뭔가 수상할 정도로 익숙하단 말이야. 분명 어디선가 봤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2: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껍데기뿐인 가문의 싸움.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1: 로렌! 분명 이쯤 어디였던 것 같은데.
2: 자! 내 새로운 이야기야. 베로나의 사랑 이야기. 남자 주인공 이름은 로미오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줄리엣이야.
1: 그래 이거 이름도 똑같고 몇몇 장면은 완전히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2: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1: 극작가? 조수? 맞네.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네. 로렌이 조수로 일한다는 극작가가 무려 셰익스피어였고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설마 조수의 글을 표절? 주여.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너는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이 마지막에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구나를 깨닫는 그 과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힐링을 좀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안녕하세요. 심플리 K-POP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스페셜 MC 빌리 문서입니다.
1: Hello everybody. It is so so great to be here today. I am your special MC, Chanel Moon from 5050.
0: 찬일 씨,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저도요. It is such an honor to see you today.
0: 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심플리 K-POP의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까지 함께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We are counting on you.
0: 찬일 씨, 근데 오늘 저희 의상이 엄청 약간 홀리하지 않나요?
1: 어, 맞아요. Right? Everybody, today your hosts have transformed into Greek goddesses that came down from Mount Olympus.
0: 네, 맞습니다. 오늘 심플리 K-POP은 신들의 축제처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린 무슨 여신일까요?
1: Since both of our last names are Moon, what about two goddesses of the moon?
0: 너무 좋은데요.
1: Oh, nice.
0: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둘 다 문씨잖아요. To moon. 어쩜 이렇게 만났을까요? 이것은 운명입니다. 운명.
1: Yes, you are my destiny. On that note, should we say fighting together?
0: 네, 좋습니다. To moon,
1: fighting.
0: 네, 근데 신들의 축제라더니 혹시 저희 둘뿐인가요?
1: Of course not. We have some many special people waiting backstage, and there are some right in front of us as well.
0: 앞이요?
1: That's right. You guys, of course.
0: Oh my god, 맙소사!
1: Everybody, are you ready to enjoy the festival of the gods?
0: Let's go, let's go!
1: Then let's get into our first performance. Music, start!

0: This time we're going to talk with one of the artists here on Simply K-pop today.
1: 네, 어떤 분들이죠, 선혜 씨?
0: Just like their name, they're marking a special new beginning. Please welcome JYP's global girl group, Our Birthday.
1: Welcome!
0: Woo! Welcome! Woo!
1: Hey,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Today is
3: Our Birthday. 안녕하세요. Our Birthday입니다.
0: Woohoo! Yes, it is great to have you here.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your debut. 데뷔 축하드려요. Woo! 일단 소감 혜진 씨부터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2: 아, 네. 저희 이렇게 7명 완전체의 심플리 K-POP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설렙니다. 이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무대에 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4: 네. 네, 저희 일곱 명 함께 Our Birthday라서 새로운 생일을 맞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팬분들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저희 이렇게 일곱 명에서 같이 데뷔하는 거 아직 꿈 같고 실감이 안 하는데 그래도 활동하면서 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진짜 실감나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JYP에서 엔믹스 이후로 4년 만에 나온 걸그룹인데 부담감도 그만큼 컸을 것 같아요. 박진영 PD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라고 조언해주셨나요?
5: 네, 박진영 PD님께서 이제 무대를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항상 매 무대 올라올 때마다 이제 열심히 즐기면서 무대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0: Wow. So Our Birthday is a multinational girl group. So while living together, have you guys learned any Korean or foreign language expressions that felt completely new to you?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배운 외국어나 한국어 표현들 중에 이거 좀 신기하다 하는 표현들이 있을까요?
4: 네, 저는 낙낙첩죽이라는 단어인데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고양이 냥냥이랑 발음이 비슷해서 다시 물어보더니 태국어로 사랑해라는 뜻이었습니다.
0: 냥냥쭈쭈? 어, 귀엽다.
1: 귀엽다. 혹시 또 있을까요?
6: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촬영하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결의에 찬 표정을 지으면서 포즈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저만 그때 그 단어를 뜻을 몰라가지고 혼자서 윙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이
1: 결의에 찬 표정을 모르고
6: 네, 아치란 왜 끼를 부리고 있는 거야 했는데 네, 이제는 이 단어 아니까 다음부터는 잘해보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신곡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Our Birthday의 데뷔곡 Squeezy. 제목부터 벌써 힙하고 기치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저희 Our Birthday의 데뷔 싱글 Our Birthday는요, 이제 저희만의 독창적인 장르인 힙합 베이스의 앨범인데요. 저희의 자유롭고 신나는 에너지를 많이 담은 앨범이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그리고 저희 데뷔 타이틀곡 스키지는 스키지 장난감을 지어볼세이만의 통통 튀는 에너지와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1: 오, 좋습니다.
0: Wow. We've been watching your performances and all of your videos and the choreography is so hip and so cool.
1: 어, 그니까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키 장난감을 이렇게 쥐어 짜듯이 내리는 동작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 쳐서 말랑이 장난감을 잼잼 하는 동작이 포인트 동작입니다.
1: 아, 너무 귀엽다. 혹시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아, 너무 좋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한번 와주십시오.
4: 뮤직 큐!

0: 드레스로 하니까 되게 신기한
1: 느낌, 네. 색다른 느낌.
2: 좋습니다, 좋습니다.
3: Yeah, that was our birthday's point dance. So here's the last question. Our birthday has just opened the first page to their story. So from 1 year from now, on your guys' birthday, what is one goal that you guys want to achieve? So 이제 1년 뒤, 첫 생일, 1주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4: 아, 그렇다면 저는 포부 있게 저희 한번 음원 차트 1위를 한번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2: 오, 좋다.
0: 좋아요.
2: 또 있나요?
5: 네, 저희가 Our Birthday가 팀명인 만큼 저희 멤버들 모두 수고했다고 같이 파티도 해보고 싶습니다.
2: 파티 좋죠.
0: 재밌겠다.
2: 오, 좋습니다. 그럼 이제 Our Birthday의 데뷔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막내 키라라 씨,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日本の皆さん、こんにちは。Our Birthday です。私たちが8月19日にデビューしました。

0: 샤넬 씨 혹시 떡 좋아하시나요?
1: 떡은 오 why 떡 all of a sudden?
0: 그럼 혹시 피자는요?
1: Oh, I love pizza, but what about pizza?
0: 요즘 피자랑 백설기를 합친 피자설기가 완전 핫하잖아요. 모르셨나요?
1: I know. 알죠, 알죠. It's a fluffy white 백설기 rice cake topped with pizza sauce and toppings. There's no way that combination can go wrong.
0: 맞죠, 맞죠. 완전 맛 업, 업. 근데 오늘 심플리 케이팝도 마찬가지랍니다. 매력에 매력을 더한 완벽한 조합의 맛돌이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1: Yo,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so should we get right into it?
0: Yep.
1: All right, music, start!

0: 언니.
1: 네.
0: Fall is almost here. So doesn't it make you feel kind of sentimental for no reason?
1: 아, 맞아요. 그럴 땐 역시 음악으로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가을하면 또 이별 노래 맞죠? 샤넬 씨 혹시 좋아하는 이별 노래 있습니까?
0: 아, for me, I would have to say the classic Olivia Rodrigo's Driver's License.
1: 아, 그 너무 좋죠. Yeah, 같이 한 소절 부탁드릴까요?
0: Oh. I got my driver's license last week Just like we always talked about 여기까지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이별 노래가 있는데요.
0: Oh, really? Could I maybe have a little listen to it?
1: 아, 저는...

0: I almost felt a tear come out. Well, I love that vibe. It is perfect for the fall mood.
1: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말고도 감성 가득한 곡을 준비한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0: Oh my gosh, you should have told me sooner. So should we meet them right away?
1: 좋아요. 그 전에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0: Yes, Talk Talk Korea 2026, a global content contest where you can share your own special K-culture moments is now underway. So check the caption below and the QR code for more details.
1: 네, 그럼 이제 감성 충전하러 가볼까요? 뮤직 스타트!

0: 샤넬 씨, 이번에 어떤 분들이죠?
1: The talented boy band back with their third full-length album, One We.
0: Welcome.
2: Welcome.
0: 어서 오세요.
2: 와우.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0: 예.
1: Great to have you here today, and congratulations on your third full-length album. 정규 3집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떠세요? 이어서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곡이 또 17곡이나 수록되어 있는 만큼 좀 많은 위브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귀로 듣는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예쁘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려 17곡이 수록된 정규 앨범인데요. 오늘 들려주실 타이틀곡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이 곡만큼은 꼭 라이브로 들어봐야 한다 싶은 한 곡 직접 영업해 주실 수 있나요?
3: 우선은 너무 좀 곡들이 다 좋아가지고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투성이 피노키오라는 곡이 피노키오. 있는데요. 그 곡은 꼭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너무 좋다. 한 번씩 다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네, 이번엔 타이틀곡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어떤 곡인지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시나리오는 저희 이번 정규 3집의 주제에 맞게 동화가 있기 때문에 동화를 써내려가는 작가로서 한번 주제를 담고 써내려가 봤습니다.
0: 예쁘다, 예쁘다.
2: Yeah, that is such a great message. We heard Hadin Shi wrote the lyrics himself, and that makes it even more meaningful. And we're so excited for all the stories when we will give us in the future.
0: 네, 맞습니다. 원위가 함께한지도 벌써 12년이잖아요. 예전에는 네네. 정말 많이 싸웠지만 이제는 잘 안 싸우신다고.
3: 맞습니다, 맞습니다.
4: 가끔 싸워요, 근데.
3: 네, 아직도 종종 싸우지만
1: 오히려 사실... 옛날보다는.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투닥투닥 정도인 것 같아요. 네.
0: 이젠 좀 체력이 힘들어서 좀 덜 네. 싸우는 거죠, 네. 아무래도.
3: 싸움이 이제 힘드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5: 맞아요.
3: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5: 사랑합니다.
0: 아. 사이좋은 모습 보기 좋습니다.
2: We also heard that you recently asked 자우린 선배님 for the secret of staying together for a long time. So we want to know too. Could you let us know in on the secret?
6: 그럼 그룹 오래 함께하는 그런 비결 저희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5: 우선 롱런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멤버들끼리 많이 싸워야 됩니다.
0: 중요하죠 아무래도
5: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잘 화해를 해야 되죠.
6: 그쵸
0: 잘 싸우고 잘 화해하자. 너무 좋은다.
6: 너무 좋아요.
0: 진심으로 너무 좋아요.
6: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2: Thank you for the great advice. I will keep that in mind.
0: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원위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기욱 씨,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우리 글로벌 위브 팬 여러분들, 이번에 원위 정규 3집 앨범, 정규 앨범 17곡이나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0: 자, 그럼 해피엔딩을 예고하는 원위의 시나리오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원위, are you ready?
8: Yeah!
2: Okay, music.

0: Let's go Simply K-POP. 네, 이번 주 Simply K-POP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Oh my gosh. So we want to say a huge thank you to all of the fans around the world for tuning in today.
0: 네, 달의 여신즈 2 뭔가 함께한 신들의 축제 혹시 즐겨오셨을까요?
1: We really hope you had a great time and we hope you'll join us again next week.
0: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imply K-POP 다음 이 시간에도 K-POP 아티스트들의 환상적인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Bye!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맥은 맥은 하다, 맥은 맥은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I can't shiggle. I can't shiggle. I can't shiggl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as a Hongdan-bi student at the bank.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4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씨로 싹을 틔어서 떡잎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큰 다음에 방아다리 나오기 직전에 갖다가 심는 건데 저희들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심었어요. 방아다리는 처음에 고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방아다리 이렇게 두 개의 방아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나면은 여기에 맨 먼저 꽃이 피어서 여기에 고추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아다리 날때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때 고추는 다 방아다리 고추는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아다리 고추는 이렇게 못생겼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길쭉길쭉 잘 생기는 거예요. 애고추는 이제 이게 얘가 다 늙었을 때 위에 작은 고추 해가지고 그거는 볶아 먹기도 하지만 가을에 고추는 고추 부각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밀가루에 묻혀서.
1: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고추지 만두를 하려고 해요. 고추를 이용한 이 충청도 그 토속 음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지 만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추가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는 염장법을 갖다 사용을 해서 고추지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금물을 부으실 때는 이 물을 한번 끓여서 소금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히고 식힌 다음에 버주시는 거예요. 얘가 떠오르니까 떠오르지 못하게 이제 누름을 하는데 지금은 현대는 이 비닐봉지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름을 돌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위생팩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올려놔주면 얘가 골고루 눌러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했는데 요즘 현대에는 기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 페트병을 이용한 그 고추 절임하는 방법이 너무 요즘 유용해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고추를 누룽통에 넣듯이 가득 넣고 소금물을 똑같이 부어서 뚜껑을 덮어서 그냥 실온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 방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첫째는 제일 메인으로 고추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겨울에 김장해놨던 그 김치. 김치가 들어가고, 비지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파마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고추가 많이 먹으면 속이 약간 쓰린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기름을 듬뿍 넣으셔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두부를 만들고 나면 비지를 다 어떻게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만들고 난그 비지 부산물을 만두에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비지를 사용하는 집은 잘못 봤고요. 저도 지금은 두부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돼지고기를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집안에 큰일 있을 때는 동네에서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넣었던 것을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들게 된 거죠. 밀가루를 넣을 때 소금물을 풀어서 간을 해주고 밀가루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름을 약간 넣고 반죽을 하고 있어요. 불에다 밀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는 물에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이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금물을 부은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을 이제 고추를 곱게 다져서 넣는다고 해요. 요즘 말로 다져서 넣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추를 진 이겨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씨까지 다 넣는 거예요.

만두는 반달처럼 접어서 동그랗게 피를 만든 다음에 속을 넣으면 반 접으면 반달처럼 되겠죠? 반달처럼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반달처럼 된 것을 이상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접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기 양쪽 귀를 맨 나중에 접었을 거예요. 왜냐면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함이에요. 만두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쪘을 때 만두가 터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양쪽 귀를 맨 나중에 닫아요. 물이 팔팔 끓어서 김이 한빡 올랐을 때 그때 요 만두를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이 끓기 전에 올려놓으면 만두 피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가 이 안에서 미지근한 데서부터 이게 김이 올라오니까 밀가루가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끓었을 때 그때 올리는 게 만두 모양도 지키면서 맛도 보장이 되는 거죠. 이 뚜껑을 덮을 때 그냥 이렇게 덮으면 여기 수증기가 서려져서 만두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면포자기로 이렇게 싸겠습니다. 센 불로 끝까지 20분 동안 쪄. 여기에 찬물을 살짝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면 이 반죽이 딱 응축되면서 쫀득한 맛, 그리고 꺼내기도 쉽고 일거양득을 얻는 거죠. 저는 들기름이라고 생각해요. 들기름을 자기만의 색깔은 다 내지 않지만 들기름과 이 짓고추가 그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만두와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동치미와 이 만두를 같이 먹으면 한끼 식사도 되지만 간식으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다 친정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다못 받은 게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친정 엄마 생각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를 빚을 때마다 친정 엄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잊지 않기

누군가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음식이 약이다. 이 얘기를 듣고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거기서 키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병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게 음식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음식에 정말 깊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렇게 빠지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음식이 맛있다가 아니라 정말 본연의 재료 맛을 어느 것이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저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충북이 고추 주산지예요. 그러면서 이 고추가 아마 식탁에 고추가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소금에 염장을 한 것을 고추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장에도 담그죠. 또이 소금에 삭힌 고추를 된장 속에도 넣었어요. 동치미 담을 때그 고추지가 꼭 들어가죠. 지 담은 것을 건져서 잘라서 양념해서 무쳐서도 밥상에 올리거든요. 농한기가 되면 을의 어머니가 그 고추 삭혀놓은 게 노랗게 익을 때쯤 되면 만두를 해주셨어요. 만두를 해주시고 또 명절 때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서 이웃하고 나눔도 하고 또 오는 동기관들하고도 나눔하고 고추지 만두를 했을 때 고추 항아리가 쑥 내려가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고추지 누가 포간 것처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만두 만드는 날은 이제 동생들이 다 모이지요. 고추를 다지면, 언니 이거 고추지 만두 할 거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추지 만두의 그 맛은 정말 우리 토속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 끝내 남아서 정말 후대에도 옛날 선조들이 이런 음식을 해 먹었구나 하고 본인들도 해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고 마이너는 줄 세우 하는 거라, 이게. 요 알 있잖아요, 알. 요게 토하라, 요게. 요게 새뱅이라. 요게 줄무늬가 틀리죠. 요 덩어리에 줄이 있잖아. 새우에 대한 이거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찌개도 해 먹고 뭐, 자, 뭐 볶아 먹는 거 그거 알아서 자, 맛있으니까 이제 볶아 먹는 거지.

새맹이는 주로 우리나라 담수의 하천이나 호수 이런 데 어디나 원래 살고 있었고요. 전국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논에도 새우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수확하다가도 새우를 잡아서 밥으로 해먹고 이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료도 많이 쓰고 살충제도 쓰고 이러면서 농두렁에 있는 새우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논두렁에서 잡는 새우라고 해서 뭐 두렁새우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새뱅이 자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주로 살고 있는 것이 좀 수풀이 우거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우가 하는 역할이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있는 썩은 식물이라든지 썩은 유기물, 사체 같은 거를 다 먹어서 분해하게 되고요. 미세 조류라든지 수초 이런 이두 가지 식물 계열의 생물을 밸런스를 맞춰줘서 수생태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서곤충이나 뭐새 많은 뭐 물고기 이런 많은 포식자의 아주 좋은 먹이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새벽이찌개라 거기도 하고, 뭐, 지역마다 틀리더라고. 새우찌개라 거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 민물새우에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예, 대칭댐에도 나오고, 저수지 같은 데서 나왔었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 그런 걸안 잡아먹대. 그때는 뭐도 나가서 놀이삼아 나가갖고 잡아오고 끓이달라고 하고 이랬었더만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더라고. 나뭇가지를 여갖고 당근하면 딸려온다더라고. 그리고 통발에다가 뭐 된장 좀 여갖고 그러면 또 끌려오고 그런다더라고. 흔할 때 지금은 오염이 돼갖고 별로 이렇게 흔하질 않아지. 경남 함안. 함안에서 와요. 우체국 택배로 오면 살아있어요. 싹 씻어갖고 이제 내가 썰맛이 딱딱 냉동을 해야지. 금방 죽어, 이거. 성질이 급해서. 소굴에다가 달아야 돼. 이렇게 조리를 갖고 딱 건지지. 그래도 깨끗해야 뭐. 해가 안 나오니까.

무를 일단 난 삐지잖아, 옛날 식으로. 옛날 엄마 식. 그러면 왜 찌개 맛있잖아. 깍두기 며칠 썰면 맛이 없어, 무가. 다시마 넣고, 무 넣고, 파야. 파 넣고. 그렇게 파 끓이면 자 불을 많이 줄이놓지요. 소금이 제일 깔끔하야. 물 붓고, 물부터 끓이면서 무 넣고, 파 넣고, 자이 야채를 넣고, 이거부터 좀 물렁하게 끓여야지. 익게. 그 다음 새우 넣고, 수제비 또 넣고, 수제비 몇개 들어가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잖아. 야채 넣고, 맨 마지막에 많이 올라가지. 마늘하고 익어놓고. 끓여갖고, 그냥 은근히 또 졸여가면서 먹어야 맛있지. 예, 같아. 가을에는. 그걸 깻잎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또, 뭐야, 쑥갓. 쑥갓 쌀때 쑥갓 쓰고, 그때 볕에 봐서 대체를 하는 거지. 무조건 꼭 그거 열어 하는 게 규정이 없잖아요. 시원하게 맛있더라고. 깔끔해, 시원해, 국물. 시원하더라고.

조금 늦게. 무가 좀 딱딱하고, 이게 좀 연하니까. 또 이러면 얄팍해서 또 빨리 간도 되고, 이게 더 맛있어. 떠먹기가 더 맛있더라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전부 다 삐지니까 엄마 하던 식으로 보고 배우고 하는 거지, 뭐.

너무 수제 말리면 또 뻑뻑해서 국물이 안 깔끔해요. 적당히 해야지. 이제. 예, 줄여야지. 그러니까 수제 익으면 돼. 무가 좀더 익으면 더 맛있지. 아직 덜 익었으니까.

0: 심장이 쓰는 거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
1: 경남, 창녕남지. 신랑은 진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현장에 있어갖고 잠깐 왔다 가자 했는데 못 가고 그냥 머물게 됐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했는데 그냥 주위에서 그냥 이거 하자. 옆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내 친구 비슷하게 하자. 할지도 모르는데 저것들 좀 도와주고 이래갖고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거지 뭐. 48년 됐네. 나는 쓰여갖고. 처음 먹어봤어. 있는데 그거는 국물에 짜장짜장하게 물을 많이 넣고 물을 빨갛게 물컹물컹하게 해서 물렁하게 짜장짜장하게 해서 먹었어요. 일찍이라 안 먹어봤어요. 시골 사람들이 뭘 잡아오잖아. 뭐 또랑에서 잡아와서 해줘라. 미꾸라지도 와서 해달라. 뭐 그러면 그냥 솜씨는 없어. 제가 해달라는 데를 다 해줘봤지 뭐. 놀러 갔다 오다가 또랑이 잡아오면 이것저것 다 해달라 그래. 해달라는 대로 그냥 끓여주다 보니까 걸러서 걸러서 이제 요거 뭐 걸러진 거지. 손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 시킨 대로 해서 내가 육거리장이죠. 처음 그 거래 했어요. 했는데 우연찮게 가다가 그 사람이 이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고향이니까 직거래를 하게 된 거지. 충청도 사람들은 생선이 바다가 없으니까 이걸 찌개라고 생각하고 엄청 좋아하겠다 고기라고. 외지요. 동네 사람보다. 신탄, 청주 다 이런 손님이에요. 옛날 사람들 많이 먹지. 옛날에 무봤던 사람들 많이 먹지. 젊은이들도 안 무봤던 사람 찾고 볼 이제 칼국수 수제비를 많이 먹지. 자기 입에 맞으니까 먹는 거지. 맛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돼지 육식보다도 이걸 좋아하니까 먹는 게 집집마다 다 있지. 나두 발로 걸어다니면 할게요. 내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할게요. 일은 하고 싶어요. 일은 모르면 모른 대로 살아. 알면 내가 힘들어. 무조건 일은 배우지 말아야 돼.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4: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smile.
1: Opened in 1975, it's the oldest specialty coffee shop in the area.
0: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1: shall we take a trip down memory lane together?
2: Wow. 아니 이런 곳이 있었어? 와 이거 진짜 어렸을 때.
1: Once a hangout spot for university students in the Sinchon area, this place has kept much of its original interior from the early days. The nostalgic vibe brings a smile to my face. What really captured my heart was this gap window. Felt like it brought me back to those warm old days. The subtle aroma of coffee fills the shop. I can't help but wonder about the taste of the coffee that has been passed down for nearly 50 years.
3: 아무튼 마셔보자. 핸드 드립하고보다도 훨씬 연하지. 아시는데?
2: 드시는 커피는 어떤 커피세요?
3: 이게 사이펀 커피라는 건데요.
2: 네네.
3: 네, 한번 드셔보세요.
2: 아니 여기가 네. 되게 오래된 커피 카페 가게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전통 있는.
3: 네.
2: 근데 특히 커피가 유명하다고.
3: 네.
2: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이펀 커피요?
3: 네, 사이펀 커피는 사이펀이라는 기계에서 내리는 커피를 제가 알고 있고요.
2: 네.
3: 제가 78년도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 전에 이제 커피점이 있어서 그때 와보고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예, 아주 오래간만에 와서 마셔봅니다.
2: 네.
3: 네.
2: 지금 저기 그 보니까 네. 램프가 있거든요.
3: 네.
2: 앞에?
3: 네.
2: 저게 이제 사이펀 커피 내리는 그런 건가요?
3: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먼저 이제 물을 밑에서 담아서 램프로 열을 받으면 물이 올라가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커피를 적시면서 다시 커피가 내려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때는 정말 놀라운 커피의 원리인 거죠. 네, 지금 드립하고는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2: 사장님, 저 사이펀 커피 하나만 좀 부탁드려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1: The original siphon coffee that university students from the 70s and 80s fell in love with. I wonder how it tastes and smell.
3: 맛있다.
2: 커피 향이 진합니다, 진합. 세월의 흔적이 있는 그런 향이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했던 그런 커피 맛이에요.
3: 저도 오래간만에 마셔서 그런지요. 네. 정말 좋은데요. 네.
2: 그러면은 학창 시절 때도 여기 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3: 네.
2: 그때나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요.

0: 달라진 게 있나요?
1: 글쎄요, 이제 이 실내 내부는 네.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때 특히 이런 사이폰 커피에서 좀 다른 다방하고 차이가 그때는 다방이라고 불렀어요. 클래식 음악이 나온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팝이 훨씬 우세했는데 여기는 이제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다방으로 유명했죠.
0: 그럼 그때 다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당시에 커피 가격이 네. 궁금해요.
1: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저희 맞아요. 어머니께서 네. 다방을 하셔가지고 그 커피값을 네 커피값을 너무 정확히 알아요.
0: 그러니까
1: 13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이폰 커피가 아니라
0: 130원이요?
1: 네, 잔 커피 그냥 이렇게 크게 기계로 내려서 지금 말하면 뭐 던킨에서 이렇게 기계로 내리듯이 네. 그렇게 해서 잔에 따라주는 건 130원이었고요.
0: 아니 자판기 커피도 300원 이상 했었던 걸로 아는데 옛날에
1: 그때가 78년도니까 벌써 와. 50년 전일걸요. 그런데 지금 그때 기억은 못하지만 130원보다는 조금 비쌌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뭐 마실 만한 했죠. 네.
2: Miss Lee Shin-hwa says stepping into space reminds her of the memory she had forgotten. She says she was born and raised in this neighborhood.
1: 엄마가 했던 양념장이잖니. 근데 이 사진도 있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 이화양장이라고 돼 있는 로고는 똑같은데 여기 전화번호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인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나한테 옷을 만들어 주면 이게 이대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점 집이다.
3: 그래?
2: She has been keeping faded old photos with care.
1: 내가 그 우리 집에서 다방 할 때, 내가 이제 DJ실에 맞아. 이제 들어가가지고 폰만 잡았지. 네. 나는 판 못 틀었지. 그래.
2: We caught a glimpse of the old music cafe that was so popular in the 70s and 80s.
1: 스웨덴에서 오신 어떤 교수님.
2: Through her collection of photos, we not only get a sense of her childhood, but also the old scenic views of a neighborhood that no longer exists. Along with the nostalgic feelings from back then. Her photos have become the very records of this neighborhood. No point in us remaining. We may as well go on, as I did on. Although the surroundings have changed a lot over the years, this place has stayed true to the coffee brewing methods used 48 years ago. To think that only yesterday I
4: was cheerful bright and day. 제가 옛날 느낌 나는 걸 좀 좋아하는데 김광석 노래도 되게 좀 좋아하고 요즘 친구들이랑 좀 다를 수 있기도 하겠지만 또 TV나 드라마 같은 데서 또 옛날 게 노출이 또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 데서 또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LP 듣는 것도 또 좋아하고 이래서 이런 분위기를 대체로 요즘은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도.
5: 그리고 좀 사장님의 연륜이 느껴지니까 커피가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저희 좀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좀 커피가 맛있는 곳으로 가자 하면 전통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2: Before we knew it, the place has become a space where the past and present meet, where generations connect with each other. And I believe the power of this place comes from the memories and emotions created by those who have loved it over the years.
6: 신촌의 가장 오래된 카페에서 그 추억을 간직한 한 분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그분과 함께 또 다른 추억의 장소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운영하셨던 이 옛날 그 양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7: 네.
6: 네. 그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아서.
7: 여기는 이제 이대 앞에 있는 거라서요.
6: 예예. 예.
7: 여기서 조금 걸어가셔야 돼요.
6: 네. 그렇죠. 여기서 좀 이제 올라가면 있겠죠?
7: 네네. 네. 예. 올라가서 있고. 이제 여기를 가다 보면 저기 굴다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6: 네네네.
7: 근데 그 굴다리가 왼쪽편은 연대가 되는 거고요.
6: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 네, 나오고.
7: 오른쪽으로는 이제 이대가 되는 약간 갈림길 같은.
6: 네, 신촌 그렇죠. 기차역 나오고.
7: 그렇죠.
6: 예, 예. 저도 잘 알죠. 예.
7: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걸어가셔야 돼요.
6: 네네네. 네.
2: In the 1960s, Miss Ishinhua's mother ran a tailor shop here. How has that place changed over the years? I too felt a sense of excitement and nervousness to be back in Sincheon after a long time. Amid all the changes, there are those quiet, enduring places that feel like gifts. The heart of fashion that changes faster than anywhere else is Iwayotegi. Here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Ishinhua, we gather fragments of forgotten memories from the past.
6: 야, 이제 거리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나요? 아, 진짜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예전에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네. 아, 제가 조금만 자랑을 하자면, 제 자랑을 하자면.
7: 많이 하셨대요.
6: 아, 제가, 아, 고등학교 시절, 고교 시절에 제가 모델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가 다 이제 쇼핑하던 곳이잖아요. 안에 뭐 신발도 팔고 맞아요. 옷도 팔고 그랬는데, 제가 모델로 있던 의류 브랜드가 여기 매장에 안에 있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모델을 하시고 네. 의류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원래 이 대학은 이제 양장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양장점이 200개가 있고 뭐 골목으로 가면 300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예. 처음엔 양장점이 많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용실이 생겼어요. 신발 가게가. 그래서 여기 저기 보시면 서현 미용실이라는 데가 옛날 셀리 미용실, 미스 코리아. 저 뒤편에 마샬 미용실. 어,
6: 아직 그 추억에 맞아요. 미스 코리아들 막 이렇게 네. 어, 저 원장님이 추천해서 네. 나왔습니다. 막 네. 이렇게.
1: 그래서 그게 유명했고요. 아, 예. 그러니까 양장점이 지나고 미용실이 지나고 이제 그런 의류가 지나고.
6: 그리고 네. 제가 소문에 듣자 하니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여기가 마차가 지나다녔습니까?
1: 그렇죠.
6: 진짜요?
1: 마차를 탔어요. 이게 지금은 지금도 일방이지만 요 네. 바로 밑에가 시장이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연탄을 실어 나르는 도구가 마차였어요. 네. 그러면 그 마차 이제 그 하시는 분이 아 이쁜이구나. 아, 제가 이제 별명이 이쁜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쁜아 타 그러면 제가 그 뒤에 타가지고 막
3: 이렇게 태워주셨어요?
1: 태워주셨어요. 아 근데 이제 전 이렇게 타고 갔어요. 아~ 그래서 아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요.
6: 아니 근데 네. 야 그러면 실제 마차 그러니까 돈 주고 받고 이렇게 교통수단으로?
1: 아니요 연탄을 날르는.
3: 아 연탄.
1: 네 그때는 뭐 여기 주택에 다 연탄을 떼니까.
3: 맞아요 맞아요.
1: 그때는 뭐 리어카도 있지만 리어카에도 연탄을 싣고 갔지만 그분은 마차를 이제 이용해서 연탄을 다 배달하셨어요.
3: 네, 여기 높은 지역이니까.
1: 네,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저는 마차 탄 기억이 있어요.
3: 저희 집도 연탄 뗐었거든요.
1: 아, 연탄 오래 뗐죠.
2: The neighborhood and the street where she was born and raised hold the essence of Ishinhua's life. Though time has passed, the memories and emotions remain unchanged. As a child, she spent a lot of time at the tailor shop. She has a special affection for the tree standing alone in front of the store.
6: 아니, 이 지금 이 나무가 그 예전에 위치한 그 양장점에 있던 그 작은 나무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6: 와, 근데 이 나무가 그렇게 컸어요, 이렇게?
1: 네. 와. 심지어 제가 이렇게 할머니 품에 안겨서 예. 어, 있는 옆에 이제 나무가 있는 사진을 아마 그 제가 보여드렸는데 네네네. 그때가 한 5살이고 제가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예, 얼추 한 60년이 된 나무인 것 같아요.
6: 이야, 네. 그 작았던 나무가 이렇게 맞습니다. 큰 줄이야.
1: 네.
6: 이야.
1: 네네. 예.
2: Though the neighborhood has changed beyond recognition with the passing of time, whenever Ishinhua stands here, her heart remains that same young girl from back then. Where the tailor shop once stood, the only trace left is a tree that has grown tall. It's no longer easy to find any remnants of the past. But through the pictures she kept one by one, we can recall her life, her family, and how this neighborhood has evolved over the years. Though the tailor shop is no longer here, those memories still bring her great happiness.
1: 안녕하세요, 언니.
6: 마무리하겠습니다.
2: A shop where elegant clothes greet you at the door. This tailor shop has faithfully stood on the street for over 40 years.
8: 이게 이제 초창기 사진인데 이거는 주변이 안 나왔네.
6: 요 사진은 네, 이거 분명히 아까 그 소개하셨던 세리 미용실. 예.
2: Though the number of visitors has decreased, the owner says it's a space that's still essential for some, and he wishes to keep it here for a long time. Georgia, perhaps this place will always be a cherished space, not only for the owner who has poured his lifetime passion into it, but also for the customers who have had their clothes made for special occasions. In these times when we're so accustomed to new things, it was a rare moment of relaxation and peace to enjoy. Through Ishinhua's memories and perspective, I got to experience this place, which truly felt like a journey through time.
1: 저는 제 사진이 이렇게 기록이 될 줄은 몰랐고요. 저희 가족들은 이제 식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이렇게 사진을 좀 남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러한 사진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서 저로서는 영광이고요. 이제 그 너무나 많은 변화 속에서 그런 사진들은 세대 간에 이제 이랬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서로 또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록물은 계속해서 잘 보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Now, let's head over to Hongjaedong, Seodaemun-gu. A place where familiar traces blend harmoniously with the cityscape. Can you hear it? Nature in this neighborhood is truly captivating. But here, one building stood out to me, as if time had frozen in place. With traces of time clearly visible throughout, it's the Yujing Commercial Complex. The commercial complex is structured with two long buildings facing each other.
1: 지금 보시면 이 하천 위에 이렇게 떡하니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고가도로가 돼 있는데 참 신기하네요. 예.
0: Built in the 1970s for military defense purposes, the Yujing complex was originally designed with two five-story buildings, A and B, facing each other. However, in the 90s, when an elevated highway was constructed nearby, only the first three floors of Building B remain today. The first thing that catches the eye is the row of fruit shops lined up on the first floor. It wasn't just the Yujing complex that has silently endured the passage of time. The shopkeepers of the complex, too, have shared in the joys and sorrows, weathering the years alongside this space. Passing by the fruit stands, I follow the old, slightly worn-out signs, making my way up to the next level. There, I discover another side of Yujing complex.
1: 유진상가에 이렇게 뭐 안에는 처음 들어가봤는데 여기 아파트인 것 같아요. 와.
0: After enduring 53 years of history, my curiosity about this place grew even more.
1: 회장님, 와 여기 일단 이 유진상가 여기 아파트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복도에 지금 앉아 있는데. 야, 복도가 정말 넓고 기네요. 와, 저기부터 해갖고 이런 복도 찾기 쉽지 않잖아요. 예.
2: 서울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러고 복도가 넓은 데는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51세대인데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서울에 내가 목포 무안에서 왔는데 50년 전에 여기 이 집 앞에 사는 것이 운이었어. 여기 있어. 네. 그때 당시는 대단한지였는데 하도 집들이 좋은 놈 지어버려서 이제
1: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여기서 이제 진짜 오래도록 이렇게 사시면서 아마 이 유진 아파트에 대한 추억이나 뭐 기억도 많이 계실 텐데 회장님한테 이 유진상가 유진 아파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2: 첫째, 내가 이미는 서울에 와서 이 장사를 하면서 우리 고향 사람들이나 이 외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산다는 그 모습.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집 와서 시골 사람들이 와서 보면 참 놀릴 정도로 아주 좋은 집에서 이렇게 비싼 집에 사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때 30년 전에는 여기 산 사람들이 최고 부잣집이고 잘 사는 사람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때 당시 군인들이 한 7명, 별자리만 해도 7명 됐을 거예요.
0: Although much has changed over the years, this space filled with happy memories is something Hongnam-pyo is determined to protect for years to come. His pride in Yujing complex doesn't end there. Wow, isn't it beautiful? A small garden has been lovingly created by the residents.
3: 이런 게 빨래줄이 있다. 참 신기하네.
0: Beyond this charming rooftop, there's another fascinating space in this complex. On the second floor, an impressive central garden connects buildings A and B. I could feel the heartfelt corner of the space. Perhaps by now, Yujin Complex has become a piece of living history. Maybe that's why the Love Friends actions to preserve the value of every corners.
4: 뭐 개발이 돼서 뭐 소됩니다고 이런 말을들을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되게 그 의미가 있는 장소잖아요. 오래된 옛날 같으면 고급 맨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것 정도는 어떻게든 문화재로도 보존할 수 있지 않나? 건축물로 해서 문화재로 보존할 수 있나 하는 요즘엔 너무나 새로운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런 뭔가 의미가 있는 건물들이 사라져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0: 그게... The shopkeepers on the first floor of the complex have also stood by this place for many years.
3: 어? 야, 꽃님이 이걸. 야, 이거 이름 특이한데요?
5: 특이하죠.
3: 제 예상컨대 여기 사장님은 꽃님이
5: 이걸.
3: 아, 안녕하세요.
5: 예.
3: 아, 예. 저 잠깐 실례 여기 앉아도 될까요?
5: 앉으셔요.
3: 예, 예. 예. 아, 사장님.
5: 예.
3: 되게 이름이 그 여기 유진 상가에 들어오신 지가 한 어느 정도 되셨는지.
5: 52년 됐나?
3: 와.
5: 1970년도에 들어왔거든요.
3: 1970년이요?
5: 어.
3: 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5: 글쎄, 그러니까 모르죠. 꽃님이 옛날에 저게 꽃님이 미신 뭐 꽃님이 브라더 미신이.
3: 맞아.
5: 꽃님이 시집 갈 때 뭐 그런.
3: 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름이 꽃님이었구나.
5: 예, 그래서 진 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우연찮게 그냥.
1: 야, 이거 사장님이시잖아요, 그죠?
5: 아, 그건 나고.
1: 야, 이거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이분이 여기 사장님이세요.
5: 늙었지 뭐 이제.
0: Having weathered over 50 years together, the clerks have become more than just business partners. They're like family. It became overwhelming. Yujin Complex was there, silently offering comfort. The owner describes Yujin Complex as something that feels like both a parent and a child her whole life. She often takes

0: takes out old photos to reminisce the old days.
1: 그리운 사진들을 아, 그냥 앨범이에요. 그냥 조금 그냥 심심하면 본다고 이렇게 여행 다닌 거서부터.
2: 아, 잠깐만 여기 이제
1: 예, 예, 그냥, 예. 그런 거 찍은 거야. 이거 이제 이불 가게 할 때.
2: 야 이거
1: 이불 저쪽에서는 이걸 네 칸을 했었거든 네, 가게를.
2: 이 이불 가게 할 때 당시.
1: 우리 예,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고사를 지내야 된다 해서 고사 지낸 사진도 있어요.
2: 예, 시루떡.
1: 그렇지, 시루떡 해갖고 저 가을에는 감사하다고 됐다. 아.
0: Just looking at the photos brings a smile to her face, and when reflecting on the past years, she finds that the happy memories far outweigh the hardships. And the customers also carry their own personal memories of this place.
3: 예전에 제가 아이들 입학할 때, 그럼요 키울 때, 걔네들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여기서 계속 살았기
1: 그렇죠.
3: 때문에
1: 내가 50년 넘게 했으니까.
3: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 제 신발도 늘 와서 네. 사고. 네. 그리고 그때는 여기밖에 상가가 제일 큰 상가가 그렇죠. 없었어.
1: 그렇죠.
3: 백화점 아니면 여기야.
1: 그렇죠. 상가 어, 얼마나 없었어. 훌륭했었어.
3: 네. 진짜 훌륭했어. 네. 그래서 여기 와서 모든 걸 다 사는
1: 그렇죠.
3: 거야.
1: 그렇죠.
3: 우리 제가 첫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얼마나 제가 아, 멋있고 예쁜 옷을 사줘야지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속에 남방은 골덴으로 약간 벽돌색 남방에다가 자켓은 모직으로 된 체크무늬 자켓에다가 밑에 바지는 밤색에다가 또 구두도 샀어. 여기에서 구두 샀어요. 구두도 가죽 구두. 그래서 그렇게 사갖고 그래서 입학식 때 그 사진 찍은 게 집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정말 유진상가 하면 정말 저의 아이들하고 그 추억이 너무 여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진상가는 잊지 못하죠. 제 인생에서.
0: For half a century, Eugene Complex has embraced the lives of countless people.
4: 그 늘 그 자리에 있어서 고마운 존재들이 있잖아요. 아, 요즘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이렇게 유진상가나 유진 아파트가 있어서 어, 오늘 정말 되게 놀라웠었고요. 그리고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아,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훈훈해지면서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람들과 이 동네의 이야기들, 이 지역의 이야기. 예. 앞으로도 제가 이 유진상가 있는 이 동네도 사실은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저도 앞으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제가 눈여겨보지 못한 저희 동네의 숨은 장소나 뭐 건물 그다음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잘 듣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바다행 가면 뭐 딱 반찬? 미역도 해오고 톳도 해오고 다 반찬. 그러나 다 반찬에 나는 거 나가 간데레 가면은.
2: For female divers in Jeju Island or Haenyeol, the ocean is a treasure trove of food to eat all year round.
1: 제주도 미역은 예, 좀 예, 쫄깃쫄깃하고 이 쌈 싸먹고 하면 예, 진짜 맛있어.
3: 어떤 데 가도 식당에 가도 없어, 이 반찬은.
2: There are secret recipes that are passed down from several generations to today. Here and there, a little bit, just like that. Despite the harsh environment and busy lives, Haenyeol in Jeju-do Island have created flavors.
1: 실례합니다. 어머, 여기 내 사인도 있네, 내 사인도. 배우 문희경 너무 맛있어. 2017년도 11월 26일. 어, 3대 모녀. 감동이네요, 3명의 모녀가. 웰빙 음식인지, 이제야. 이제 먹으면 속이 참 내려가고, 소화 다 잘 되는 것 같고.
4: 네. 진짜 못 들은 거라, 이거.
2: There is wisdom in the simple but full, rustic but healthy Jeju food. The ocean is a secret garden that tells the story of the lives and flavors of Haenyeol. On the Korean peninsula, spring comes earliest in Jeju-do Island. Spring from the Haenyeol begins with Haesinje, a ritual for the sea gods.
5: 잠수고선 제일 중요해요, 제주도 해녀분들한테. 바다에는 그 태약 하나 의지해서 그 바다에 가서 물질하고 내려갈 때는 저승이고 올라올 때는 이승이라고 하거든요. 내 목숨을 바다에 놓아서 해야 되니까 점수고선 아주 필요한 겁니다.
2: In a few days, Kim Young-ni village will hold Haesinje. 40 Haenyeol get ready to go out to the sea.
6: 약들은 다 먹었죠? 안 먹은 사람은 없고요. 자, 그래서 기자는 매일은 준비 운동이다야.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 언제나에 해신제 돌아오면 이렇게 물질해요. 해녀들이 바다에 물에 들면 사고 나지 말라고 다 죄를 지내요.
9: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잡아와야죠. 이제 올리고 먹고.
2: It is said that nearly 18,000 gods live in Jeju. Every year, Kim Young-ni village holds Haesinje for the Dragon King of the Sea to pray for a full catch and their safety. The seafood offered to the god and the food for the guests are prepared by Haenyeol. The Haenyeol have finished harvesting. Did they catch as much as they need?
10: 오늘요 성게도 잡고 예, 저 소라도 잡고 해삼도 잡고 예. 그러나 오늘은 물때가 좋으니까 막 물건도 많이 났습니다. 해녀분들 다 나와 도와줍니다. 매년마다 이거 전통교 나와. 나 시집반 한 40년, 45년 되신디야. 왕권한 어르신들이 계속 햄시트다, 왕권한. 그러나 그걸 그냥 따라 계속 하는 거 맛이. 모든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해요. 일단 건강 일단 최고하니까 건강을 이제 비는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2: 오늘은 하루의 해신제. 해녀 are busy cooking food for guests. They have a unique way of cooking red sea cucumbers, a regional specialty. Hot water is poured over the crunchy red sea cucumbers to blanch them.
11: 날걸로 이제 썰어서 먹으면 좀 질겨요.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되는데 나이 들어가면 조금 질기니까 저렇게 살짝 데치면은 부드러워요. 깻가루, 간장 약간, 파, 당근, 참기름 약간 넣고 그냥 가진 양념 넣어야죠.
2: Now tender, they are tossed with sea urchin roe and the sea urchin and sea cucumber salad. This chewy skewer of boiled top shell, sea hare, and octopus is a popular dish loved by all. From early morning, guests start showing up. The food carefully prepared by Henyo welcomed the guests. The showstopper is the warm noodles with sea urchin. Made with seafood and vegetables, the rich broth is something that you will not easily forget.
12: 너무 맛있으니까 자꾸 먹었으면 좋겠어요.
13: 소라, 전복, 뭐 해삼, 성게 이거를 이렇게 한 상에 세트로 해가지고 나온 데가 여기만 와야 이때 와야만 먹을 수 있어요.

0: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삼촌들. 예. 예. 예. 이거 이거 식혜 식혜 어디 식혜 있어? 식혜 태물 났다.
1: 어제랑 식혜 해놨어다 계세요.
0: 아, 나 저기 식혜 떡 막 좋아하는데.
1: 하나 먹어보고가 막 맞죠, 아마.
0: 예예 예.
1: 왔삭했어. 하나 먹어.
2: 또 어서 안연하신데 요새는 막 힘들죠.
0: 아이고.
2: 무너졌더라고. 소라도
0: 잘도 맞죠. 말도 잘 처리하신 게. 이 불떡에서는 영 저기 해녀 삼촌들이 음식도 가져가 나눠 먹고 겁니까?
1: 예, 쉽게 해남이니 든다를 또 우육 바다에 오면 또 가서 왕 같이 나눠
0: 먹고 다 갈랑 먹고
1: 예, 나눠 먹고 겁니다.
2: 옛날에 삼촌네 시절에는 그 좁쌀 해가네가 좁쌀가루 해가네 오메기떡
0: 오메기떡은 지금도 그냥
2: 전골랑 화개실에 해가네가 요대 한가운데 꼭 누더거네 형
0: 누르더거네
2: 그거네가 팥이나 뭐나 형 허거 그렇게 맛 좋아.
1: 그것도 오메기떡. 저 감자떡도 해놔지 않았을까요?
2: 응, 감자떡. 검은 감자떡.
1: 고구마 저
0: 안에 안거나.
1: 저 고구마 저 말린 거 빼떼기.
0: 빼떼기 빼떼 감자 빼떼기.
1: 감자 빼떼기 해영. 그거 멀렸당 그거 바닷가래가 고라당. 그걸로 감자떡 해영 막 옛날에는 쉽게 그것도 해나고.
2: 보리가루 등개떡.
1: 보리가루도 해.
2: 그냥 그는 거 행화가 내가 삼촌네 시절에는 우리 시절에는 그는 거를 잘 안 먹었는데 우리 삼촌네 시절에는 그는 거 행화 여기 와. 불들 막 추멍추멍 그거 회역을 그것도 막 음식 그 좋은 걸로 생각해 막 아니, 배만 채우면 될 거니까
0: 아니 걔는 먹을 것도 이렇게 풍부하지 않을 때니까 그런 거라도 갖고 와 조금씩 나눠 먹고 게 서로 힘도 주고 의지되고 해 해녀들끼리 어릴 때는 몰랐신디 이제 커가

0: 살면서 바다에서 나는 그 재료로 만든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웰빙 음식인지 이제야 먹으면 속이 참 내려가고 소화 다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건강해진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받는데 어릴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아 봤어요.
1: The color yellow symbolizes spring in Jeju. When the dazzling bright yellow rape blossoms peak in March, the dole seaweed, spring green of the sea, flaunts their growth.
2: 이제 좀 있으면은 이거 서강 내려잡을 거. 제주도 미역이 돌매역 세는 거지. 인기가 좋다는 말. 폭우가 좋고 물이 세고.
1: 이제 take root when the breeze turns cold and grow all throughout winter. In the spring, the dole seaweed is the most delicious and nutritious. The sporangia, called the seaweed ears, are a nutritious snack for henyal.
3: 짭조름하니?
2: 이게 말려 그네. 프라이팬에 기름 조금만 달달달 설탕 뿌려 볶으면은
1: They swam through the rough waves and dove into the sea to get the dole seaweed. They felt proud when their nets were full, but they also knew this means more work is awaiting them.
2: 미역이 제일 힘들어. 물 싹 적으니까 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베는 거. 조금만 행 낮은 해도 눈이 욕심이다. 베지는 거.
1: The more seaweed in their nets meant the more their children and their household grew and the more exuberance flew throughout the table.
4: 제주도 미역은 좀 쫄깃쫄깃하고 쌈 싸먹고 하면 진짜 맛있어. 물 잘 안 끓이면 놓으면 색깔이 잘 안 나야. 그냥 물 팔팔 끓 때 나가지고 그냥 영 희희 저심인 색깔이 확 보내. 이게 잘 색깔 안 하면 그냥 확 씻으면 될 거예요. 이거 여기요. 구워보면요, 영 생겨주면은 끝. 성게가 아직 새 성게를 안 해보나니 이거 엉거 나나 물 끓을 때 나야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올한올 풀려야 영행 다 풀려지글라 미역 나그네 이제 거기다가 뭐 소금을 조금 넣든지 간 맞춰그네 그냥.
1: Seaweed soup with sea urchin, loved by many, is one of Jeju Island's signature dishes. Only using seaweed and sea urchin, the soup has a clean but rich flavor of the ocean.
4: 미역 무쳐먹고다 미역도 시원한 게 무치면이 맞춰 이것도. 이거는 식초 안 넣고다 해. 식초 넣으면은 미역이 색깔이 변해버려. 참기름 놔도 되고 식초도 놔도 되는데 그자 영 먹어보면 입에 맞게 놓으면 됩니다. 이게 그거 딱 정해진 거 아니나니.
1: Thanks to seaweed, Haenyeo's spring table becomes bountiful. 이윤옥 is the youngest Haenyeo in Geumneungnae village. Until a little while ago, she was called a baby Haenyeo.
5: 운질한 지는 8년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8년이지만 많이
1: fearful of the deep sea. 은옥 became a Haenyeo in the footsteps of her mother-in-law, who is a 상군 or highest level Haenyeo.

0: 아무래도 어머니 옆에 계시니 든든하죠.
1: 뭐 하고 되는 허지 못하게 했지. 병원지 하겠다고만 하니까 어떡해. 그래서 배워줬지. 저랑 되는 거. 이제는 멋있어. 성격 같은 거라도 미역도 잘. 그래도 마음이.
2: Her and Laurel are now thick as thin diving buddies. They are now becoming like mother and daughter.

0: After a hard day of work at sea, the two have headed out again. It is to harvest bracken ferns that are only edible for 2 months from April to May. There is a saying that you keep the best spots for bracken ferns secret even from your daughter, showing how important it is to the people of the island. Thus, there are many stories involving them.
1: 제사 때 쓰는 거는 이거를 안 부비야 돼요. 우리 먹는 거는 부비어도 상에 올리는 거는 대표근에 이따를 그냥 해야 돼. 옛날 할망들이 떡거떡거 올리잖아. 그러면 그 할망들이 이것에 싼 건데. 그러니까 제사 상에 안 부비어 그냥 상에 올리는 거 그거.
2: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런 의미, 비비는 의미, 뭐 보통 뭐 써서 비빈다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 제사 때 쓰는 거를 머리를 비비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사 먹으러 오신 분이 이제 그 고사리 잎에다가 이제 음식을 싸간다는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0: Bracken ferns harvested in spring are boiled, then dried or frozen, and can be used all throughout the year.
2: Siji가 보니까 이제 고사리를 볶아서 반찬으로도 먹고 제사상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이제 제사상에 음식은 것도 양념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0: Paying respects to one's ancestors is an important ritual in Jeju. The ingredients brought by the two haenyo are used to prepare top shell skewers and octopus skewers for the ritual. The mother-in-law is in charge of the seaweed soup and sea urchin, boasting rich flavors. The bracken ferns they had harvested come in very handy during this time. Saute in perilla oil and season with soy sauce, the bracken ferns will emit a unique scent that is very appetizing. The ritual is called shikge in Jeju Island. On the table set for shikge, only the best ingredients from sea and land are included, courtesy of haenyeo.

0: The month of May, when barley grains become ripe and plump, the three henyo of Seongsan-ni village have appeared on the shore.
1: 이름은 홍정자고 17살부터 하고
2: 가운데 계신 삼촌은 홍순자고 성산서 태어나고 성산서 살고
3: 73 오순정 성산포서 오순정이라고 하면 신방 할망이래네요. 아롱다롱 물건도 바지게 해주고 교황 할머님 전에서 이 손지들 다 살려줍세는 기름수다.
2: 고양이네 할망도 합니다. 어,
3: 잘 잡혀, 잘 잡혀.
2: 자기 혼나면 자기 속으로 지만인경 잘 잡아.
4: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음식 만드실 거예요?
3: 홀로 음식을 모든 걸 만들어 보려고 지금 만들어가네, 그자. 먹음도 하고, 우리 노는 날에 이렇게 먹어, 항상. 그자, 그대로.
1: 선기도 내고.
3: 이것도 한번 어디에 방송에도 내놓을만 헌디, 해군에.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오늘은 이제 날 잡아가지고. 먹고 해보려고 한번.
0: 톳 is a sea vegetable that grows wild on rocks on the seashore.
3: 아이고, 톳 좋다. 이디가 뭉클뭉클 두꺼워가지고 진짜 맛있어. 이런 토리 너무 까는 건 맛이 없어.
0: It has a long stem and a long air sac with leaves. Growing during the winter, the seaweed is in season during spring.
3: 올말 돼가면 여기가 늦이 돌아. 늦이 있기 때문에 맛도 없고 좀 지저분하니까 안 해. 2, 3, 4, 5 그때 제일 맛있어. 톨냉국, 톨무침, 톨회, 무침이 많이 가, 무침.
0: While tot is a sea vegetable useful to people, there is one that is used in farming.
3: 요거는 요거 지충, 요거는 톨. 지충은 밭에 걸리면 엄청 농사가 잘 되는 거. 근데 이제는 비료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또 지금은 안 해. 힘드니까. 아이고, 톨 좋다. 지충하자, 힘드니. 느영나여 두리둥실 살고요. 밤에 밤에 나 낮에 낮에 나 산사랑이로 군나.
5: 절로강 내려가지.
3: 절로 가면 절로.
0: From tot and sea urchin harvested from sea to beans, cucumbers and chives from the land, all the seasonal ingredients are here. The young cooked tot is boiled for 5 minutes and then rinsed in cold water. The harmful ingredients in tot are removed and the briny taste is eliminated. begin by making seasoned tot salad.
3: 양파, 배, 마늘, 된장, 고추장, 시초, 참기름 놔주는 데 맛보면서 다 입맛이 틀리니까. 토리 국사발 호남이 된장 저 반숟가락, 이거 쌈장 반숟가락, 고추장 반숟가락, 너무 이거 다 세 가지가 다 싼 거라 보니까 많이 넣으면 짜버려. 새콤달콤하고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돼. 소화 잘 되고 살안 좀 다이어트 되고.
0: What will it taste like?
6: 계속. 계속 딱 맞았어.
3: 딱 맞았어요?
6: 딱.
3: 나간 두갱이게.
6: 나간 두갱이.
3: 나간 두갱이 홍순자 아니야?
6: 맞아. 딱. 딱 맞았어. 식초 새콤 먹이는 좋다.
3: 아유, 맛 좋다. 진짜 맛 좋다.
6: 맛있어.
0: Next is cold tot soup, a simple dish made with water mixed with gochujang or red pepper paste and doenjang or soybean paste, boiled tot, and a variety of vegetables. 고추. If you add sea urchin roe into the soup, it becomes a more sophisticated dish. Thanks to its popping texture and unique scent of the sea, tot is used in various dishes. During the period of famine when the country was poor, dishes made from tot were eaten to curb people's hunger. Now it is a delicacy and healthy food that is delicious and flavorful.

0: 놈이 결혼식 때는 신랑이 저 신부집에 가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수제로 밥 한 숟갈씩 떠줬어. 신부 보러 간 그 애기들은 우리도 가가지고 막 손 이렇게 가지고 밥 한 숟갈 줬어. 얼마나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어.
1: Tot has lots of stories to tell.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1: Yes. Perfect. 아,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k.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2: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0: 밴댕이?
2: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번.
0: 이거 맛봐도 돼요?
2: 네.
0: 와우.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진짜 너무 좋아요. 오, 예, 꾸물. Now, what should I buy? Here, the agriculture of Korea. You know this? Okay, look at this. This is moo.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oo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flavor. 사장님,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이거 쑥이에요? 네.
3: 형이 아주 좋아요, 강화수분.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해서.
0: 우와! 쏘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하면 될까요? 전 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3: 네.
0: 전이랑 막걸리.
3: 이런 건데 있어요.
0: 어디, 여기 강화도?
3: 강화도에 저 온수리.
0: 아, 양조장이 있어요?
3: 네, 있어요.
0: 아, 여기 진짜.
3: 네, 있어요.
0: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와.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3: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0: 아, 맞다. 고구마도 여기 강화도 유명하죠?
3: 호박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0: 생으로?
3: 먹어도 맛있고요.
0: 오케이. 한 박스.
3: 한 박스.
0: 예.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오늘 예스.
3: 감사합니다.
0: 아, so good.

0: Wow. So now, Macaulay. So I have to call the Siljanim, the Macaulay sommelier. Siljanim! Macaulay sommelier! Sommelier님, 네. 진짜 막걸리 sommelier님 봐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1: 좋습니다.
0: 여기 이거.
1: 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뭐

0: 오,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근데
1: 오, 진짜.
0: 진짜 멋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1: 술 순간. 오.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맞죠?
0: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싹
0: 맞아요.
1: 맞아, 싹. 아, 이제 야, 이제 우리 꽃조리 먼저 이거 숨. 아니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0: 오, 진짜 맛있네요. 짠.
1: 이야, 아 이거지. 아 진짜. 네.
0: 원래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1: 그것도 있어요?
0: 네.
1: 막걸리 하이볼?
0: 네네네. 맛보시겠어요?
1: 지금?
0: 네네 바로.
1: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마이 프렌즈! 오 러블리! 어? 어떡해? 아 이렇게
0: 저희 막걸리를 먼저
1: 원샷?
0: 네
1: 원샷으로 이렇게 오 탄산수
0: 요건 레몬청이에요.
1: 오
0: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1: 오 살루테 치에스. 아 와 레몬 진짜 genius.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tea and John and K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and then see you the next.
2: 매드치 바이바이. 그리고 코리안 하트.
0: 오늘 숙전 너무 맛있어요.
1: 어, 맛있어요. 근데 줄 때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0: 맞아요. 어렸을 때 안 좋아요.
1: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0: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1: 네, 좋지 않다고.
0: 지금 너무 좋아요. 네,
1: 지금 좋아요. 저도 보내봤죠.
0: 맞아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맛의 신세계를.
3: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4: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뿅뿅하다. 뿅뿅한.
3: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골! 아카니 시골! 아카니 시골! 아카니 시골!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 할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이거를 잘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아빠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 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0: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만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For today's news, the Daily Report. From current developments in Korea to various stories from around the globe, we highlight the context of major issues with a balanced analysis and on-the-ground reporting. Keep up to date with today's headlines on All About K-Culture at a Glance, K-Culture Minutes. Experience the latest trends, K-Now. Meet those who are making an impact, K-People. Immerse yourself in the world of Korean cinema, K-Story. And watch unforgettable performances, K-Stage. Discover the rich original charm of K-Culture. The Art of Pairing. A unique tasty journey with Michelin star chef Fabrizio. He sets off to create that perfect pairing of K-food, inspired by the people he meets across Korea. A delightful match of seasonal flavors and traditional liquor. Indulge in K-food through a special dining experience.
2: Simply K-pop!
1: Simply K-pop. Bringing artists and fans together through music. A festival of captivating performances and live sounds. Dive into the real rhythm of K-pop that's taken the world by storm. A weekly show that connects the world on one stage, Simply K-pop.

0: 저는 오늘 이 통영을 또 안내해줄 효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누구? 조진쌤. 또 오늘 여행이 기대되는 이유는 또 저희 원년 멤버죠. 북향민 한복 디자이너 우리 권범 씨.
1: 오빠, 오빠가 여기 오고 싶다 했어?
0: 내가 오고 싶다는 거 아니고 경상도에 오고 싶다 했는데 네. 경상도에 가장 먼 곳으로 오자 그랬어.
1: 근데 저 여기가 너무 좋아요.
0: 괜찮아?
1: 네, 완전 좋아요. 궁금이다
0: 언니 오빠들 잡던 또 너무 기쁜 소식이죠, 쪼.
1: 어떤 소식이요?
0: 저희가 시즌 1 때 네. 저희가 봤던 목소리로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BTOB 서은광 씨!
2: 신세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봄이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너 은광이와 함께
3: 녹임던 곳. 와! 아, 반갑습니다. 그리웠습니다.
0: 아니 근데 우와. 아침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요?
3: 와. 통영에 오니까 탁 트인 거 보세요. 야. 목이 탁 트입니다 그냥.
2: 우리 다시 꿈을 꿔요 같이 따스한 햇살 아래. 와.
0: 딱 맞아.
3: 아, 야, 너무 좋다.
0: 딱 맞아 지금이라고.
3: 와.
1: 오늘 멤버는 이렇게 세 명인가요?
0: 아니죠.
1: 아 진짜요?
0: 저희는 항상 네 명의 또 멤버로 하기 때문에 아 이게 국경을 한국이 너무 좋아서 계속 넘나드는 분이에요. 김치 귀신!
3: 와, 김치 귀신!
0: 인형! 김치 귀신! 유튜버 마이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동유럽 에스토니아에서 온 최초 외국인 미스 춘향 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미스 춘향! 와, 오빠 방자시잖아요.
0: 제가 방자! 춘향! 미스 춘향?
4: 맞아요.
0: 또 방자 역할을 또 아이고야!
1: 근데 진짜 파스텔 톤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전통 한복이 이제 오방색이랑 오간색으로 나뉘는데 이런 파스텔 톤은 현대에서 만들어진 한복인데 너무 잘 어울려요.
4: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
1: 제가 또 한복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0: 한국의 북유럽. 그러니까.
4: 네, 맞습니다.
0: 아니, 뭐,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4: 그냥 한국에 미쳐 살았어요.
0: 진짜요? 솔직히.
4: K-드라마, K-POP, K-영화, K-예능. 그냥 하루에 6시간씩
0: 봤어요. 진짜요?
4: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식도 너무 맛있잖아요.
3: 와, 김치 귀신.
4: 맞습니다. 김치를 좋아하니까.
0: 김치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그렇죠.
3: 뭐지 싶은데 미스 춘향이라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0: 그러니까.
4: 맞아요 맞아요
0: 미스 춘향 현
4: 맞아요 현 근데 95년 만에 처음으로 최초로 아~ 외국인
3: 진짜
4: 거예요. 한국에서 95년
0: 야 여기 뒤에 보세요 와 우리 이수진 장군님
3: 멋있어요
0: 여기 또 통영에서 외세 침략을 다 막아내 주신 우리 이수진 장군님인데 이수진 장군님 혹시 배워요 북한에서는?
1: 북한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을 배우는데 그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이순신 장군님이랑 백성들이랑 같이 이제 그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세를 쳤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만 배워요.
0: 그렇게까지만?
1: 네. 왜냐하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라는 한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을 내세우면 우상이 되니까 우상을 막기 위해서 자기만 우상이 돼야 되니까.
3: 마이 씨는 아세요 혹시?
4: 이순신 뭐, 그 장군 모르면 단조비죠 솔직히 단조비죠 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1: 그리고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거
3: 이걸 알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1: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쵸.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거 알죠
0: 봄이 많이 한다. 명량 몇 번이나 본 거야?
1: 두 번 봤어요.
0: 두 번 봤어.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바닥을 보면은
3: 네.
0: 야 이게 지금
3: 뭐야 이거?
0: 여기가 이게 전투를 했던 이게 하나하나 이게 있나 봐요 여기가.
3: 그렇죠. 사실 여기가 보시면 한산도 대첩 했던 여기거든요.
0: 여기?
3: 네.
0: 여기가 한산도 대첩
3: 바로 여기예요. 여기인데 이제 여기가 여기 현이 보이시죠?
0: 아 여기가 우리가 여기. 와. 그럼 진짜 여기서 싸운 거구나.
3: 그렇죠.
4: 아이고, 아이돌인데 역사를 잘 아시네요.
3: 아, 당연하죠. 저 우리 대한민국을 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0: 혹시 근데 여러분들 하딕진 알아요?
3: 아이.
0: 아, 이건 DVD 비집 아니에요? DVD 비집? DVD 비집?
3: 아유, 당연히 알죠.
0: 하객진 또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전술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3: 그렇죠,
0: 또.
3: 그렇죠. 오늘 뭔가 이순신 장군님의 발자취를 뭔가 따라가는 느낌일 것 같은데 오늘.
0: 오늘 그런 여행이에요?
5: 오늘의 통영 여행의 주제가 네. 전쟁과 평화입니다. 아.
0: 그럼 이제 구호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3: 어 너무 좋네요.
0: 아 또 구호 오랜만에 또
3: 아 그때 막 이거 우리
0: 아, 아, 기억하고 있어 네.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맞아, 있어
3: 그, 그대로
0: 아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그럼 우리 구호 외치고 떠나볼까요?
1: 국경을 넘고 경계도 넘고
3: 한계를 넘는
0: 넘어온 김에
6: 전국일치
0: 갑시다. 너만 와볼래
7: 파도 위를 달려 전국 일주 아, 와 여기가 어디인지?
3: 멋있는데?
7: 아 3도 수군 통제형? 어? 여기가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 계셨던 아 어?
0: 야 우와
1: 좋은데? 대박
3: 오 웅장해
7: 와 진짜
1: 대박이다
7: 와 뭔가 이게 딱 이 아우라가 또 장난 아니다 여기서 보니까
1: 아 저 아이고 아, 하나는 못 따라 들어요
7: 아니 근데 여기가 한자로 이게 적혀 있는데 한자에 좀 난 약하고 마이 씨 이거 알아요 글자
1: 모르죠
7: 아예 몰라 아예 모르죠
1: 한글만 어느 정도
7: 근데 아까 올라올 때 우리가 한글로 써져 있긴 했는데 세병관 맞나요 감독님 와 여기가 세병관이군요 지금으로 치면은 해군 사령 본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5: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네. 조선 통제령의 본영 관야 건물 그리고 이곳이 2002년에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7: 2002년에?
3: 야, 여기가 위치가 지금 또 고도가 올라오면서 야 높다 높다 했잖아요. 네. 약간 밑에가
7: 건물들이 없었으면은 그렇죠. 삼도 바다 그냥 쫙 보이는 거야. 쫙 그냥.
5: 원래는 통영성에는 네 개 문과 삼포루 그리고 세병관을 비롯해서 100개 관할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다 훼손되고요. 지금은 통영성 일부랑 이 세병관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7: 너무 아쉬워. 맨날 관할 같은 게 없어져 맨날.
3: 맞아요.
0: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그러면?
3: 오,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
0: 오, 여기 들어가도 된대요, 이게. 와, 진짜 넓다, 근데.
3: 야
0: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네?
1: 여기가 이제 장군님이 딱 앉아서 이렇게 진두지 하시지 않았을까요?
0: 아 여기 앉아서? 아 여기가 되게 뭔가 되게 우리도 되게 조심스러워진다.
3: 너무 좋다.
0: 너무 웅장하다 웅장해. 야 여기 오니까 저 바다 보인다.
3: 오오와 제대로 보여. 와 다르다. 여기서 보니까 또.
0: 와 여기서 그러니까 쫙 보이는구나.
1: 해변.
3: 개인역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0: 그러니까.
1: 야 요즘 이런 데서 하고 싶으면 얼마일까. 좀 그런 이런 데서 하고 싶으면
3: 얼마일까. 이런 집.
0: 아 집에 살고
3: 이런 위치에 집이. 아 부동산.
0: 부동산 시점에서 치면은 굉장히 좀 값이 나가는.
1: 부지가 커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되게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0: 오, 진짜요?
1: 네. 그 해전 중에 그 톱3. 네. 네.
0: 혹시 한도, 어떤 해전이에요?
1: 그 한도, 한산도.
0: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이 그러면 저기 우리 보이는 저 바다 있잖아요.
1: 맞아요. 여기서,
0: 저기서 싸운 거?
1: 여기서 싸운 거예요. 와,
3: 그곳이 여기입니다.
5: 우리 그거 시 아세요, 혹시?
0: 시?
5: 이순신 장군이 썼던.
0: 뭐 달빛 뭐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어찌하오리까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3: 그거는 어디에나 나오는 그거 아니야? 어찌하오리까 혹시 네.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8: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할 적에 어디서 한 가락피리 소리는 남의 애를 끊는가?
3: 아 느낌 알겠다. 이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바람이 너무 잘 느껴지잖아요.
0: 맞아, 지금. 맞아, 맞아.
3: 그러니까 이 전쟁할 때 또 바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0: 아, 너무 바다에서. 중요하지. 맞아, 너무
3: 해전에서.
0: 중요하지. 맞아, 맞아.
3: 네, 이 위치가 너무 좋은 거.
0: 그러네.

0: 기분이 어때?
1: 두근두근해.
0: 오늘 컨셉트?
1: 진심 전할래?
0: 자랑해볼까?
1: 최초의 부서.
0: 하고 싶은 말?
1: 함께 만들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일부의 한반도 평화경청단 단장 김효주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청단은 장관 직속 경청전담 조직입니다. 그동안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한반도 미래를 책임질 어떤 정책 프로세스에는 보다 다양한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에는 정부라든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견인되어 온 어떤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세대와 좀 진영을 아울러서 보통의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 프로세스에 담아보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청단은 1관 2팀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1관, 그러니까 평화공존관에서는 그 관련된 제도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참여팀에서는 민간 참여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대화팀에서는 이 미래형 어떤 정책 참여 수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청단의 어떤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평화경청 온 캠퍼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18개 대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어떤 통일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한반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이게 사회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통일에 무관심하다, 혹은 청년들이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과 좀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청년들이 통일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고 하면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삶, 청년들의 삶을 연결시키는 그 고리가 되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 통일 과정이 어떻게 이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청년들의 삶과 연결이 되는지, 그런 지점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청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통일 포스터 그리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북한을 접하고요. 통일을 접하고 그 이후에는 쭉 정보가 없는 겁니다.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없고 청년이 되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정치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 문제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으로 다들 때는 이제 혐오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개되고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좀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책과 정치의 영역인데요. 정권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북한 문제라든지 통일 정책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달라져도 어떤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론화할 수 있는 이 평화경총 온 캠퍼스와 같은 장들이 확장되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작금의 청년들의 삶이 진짜 힘들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반도 미래를 결정해가는 이 과정이 결코 청년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 저희 통일부가 정말로 청년들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청년들의 삶과 그것을 연결해보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로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삶 속에서 평화, 통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일상으로 녹아들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How would today's younger generation feel if they traveled to Pyongyang?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explore stories of peace and unification encountered on a journey through North Korea.

0: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인문학의 이시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지영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1: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저번 주에 함께했던 정재훈 작가님.
2: 반갑습니다.
0: 그리고 김진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3: 예,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정말 날씨가 무더워요.
3: 예, 더워요.
0: 다들 여행, 뭐 여름 여행, 여름 휴가 잘 갔다 오셨나요?
2: 네, 저는 1박 2일로 호캉스.
0: 네, 근처에서 해결하셨군요.
2: 네, 근처에서요.
3: 저는 요즘 7번 국도에 관심이 많아서 예. 동해 쪽을 주로 파고 있습니다. 이번엔 속초. 뭐 늘 중요한 거는 휴식과 의미 부여가 함께 있어야.
0: 네. 네. 네. 여행하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 저는 그 공간이 주는 느낌. 내가 거기 갔을 때 이 공간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느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어디 갈 때는 내가 오늘 베트남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베트남이 나를 선택해줘서 내가 가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집에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에 이렇게 다트처럼 이렇게 탁 해서 걸리면 갑니다.
0: 아, 설마 그러면 다트 탁 던지셔서 북한 가셨던 거예요?
2: 그거는 아닌데.
4: 아니 그 던져서 맞으면
0: 오늘의 주제는 장소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가는 여행입니다. 여기 여권이 있어요. 저희 출연자분의 여권인데 누구의 여권일까요? 제가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출국 도장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도장들이 막 찍혀져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 김지영 교수님 여권인데 아 근데 저 궁금해요. 북한 입국할 때 도장 찍어주나요?
2: 저는 그걸 좀 부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네. 자랑하려고 했는데 안 찍어주고 그냥 통과를 시켜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정 받고 싶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 그 북한 영사관이 있으면 된대요.
0: 또 이 정재훈 작가님께서 선을 넘는 삶을 살고 네. 계셨더라고요. 처음에 바리스타도 하셨고요. 호텔에서 셰프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영어 강사로 네. 일하시고 또 여행 작가로도 하시고 근데 선을 넘다 넘다 어쩌다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가시게 되셨나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2: 그 공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0: 네, 누구 공작?
3: 공조
2: 말고
3: 공작.
2: 첩보 영화는 다 보는데 그날도 그냥 우연히 그냥 첩보 영화 새로 나왔어. 누나 이거 볼래? 남동생이. 제가 그렇게 수많은 첩보 영화 다 봤거든요. 그게 그 주인공이 이제 장마당에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 왜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여행지가 불렀는지 잠깐만 갈 수 있나? 휴대폰으로 가지고 이렇게 쳐봤죠. 네, 그때 당시 2018년도에는 없었어요. 아예. 근데 영어로 구글로 해봤더니 너무 많은 여행사가 나오는 거예요.
0: 북한 여행.
2: 이번이 귀에 뭐 초저가 초저가 것도. 그래서 이제 영화 끝나기 전에 저는 이제 비자 신청하고 우와. 그냥 간 거예요. 정말.
0: 근데 그게 통과가 되는 게 순조로웠나요?
2: 그 다른 건 다 순조로운데 집에서 순조롭지 않았어요. 저희는 수트케이스가 바로 제 방에 있어요. 예. 언제 가도 집에서 몰려서 항상 베트남 뭐 어디 이렇게 가는데 이번엔 차마 평양은 말씀 못 드려서 가기 전날에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렵게 말을 꺼냈죠.
0: 그런데 교수님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가고 싶다고 이렇게 비자 신청하고 여행을 갈 수가 있나요?
5: 지금 북쪽 같은 경우는 남과의 관계들을 거의 단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렵죠.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입.
0: 그렇다면 정재훈 작가님이 가신 건 호주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5: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2: 이제 북한 여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배낭 메고 뭐 갑자기 갈 수가 없어요.
5: 그렇죠.
2: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그런 영국 여행사랑 통하는데 그분들이 되게 조심히 저한테 요거 하나를 자필로 좀 작성을 해서 보내라 그래서 왜냐면 유일하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네. 외국으로 간 사람이어서 영주권, 뭐 시민권을 받은 지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 서명을 하고 이걸 다 뭐 어기면 엄벌에 처벌 받겠습니다 하고 제 서명하고
0: 그렇구나
2: 순탄하지 않죠?
0: 그러게요 교수님도 북한에 방문해 보셨잖아요
3: 예, 저도 관광 갔었죠 관광
0: 네, 그때의 과정은 어땠나요?
3: 그때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라 네. 그 200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 금강산 관광도 그냥 일반 여행객처럼 그냥 현대아산 여행사 신청해서 가서 머물다 왔고 개성 관광도 네. 그때 육로로 열려가지고 네. 개성 관광 가서 또 즐겁게 지내다 왔죠. 가서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선주교 개성에 가면 선주교 있잖아요. 근데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선주교 쪽으로 그 북한 안내원이 또 남조선 동무들은 여기 오시면 꼭 띕니다. 막 이래. 그래서 왜 이렇게 띕니까? 그랬더니 무슨 피를 찾습니다. 맨날 와서 피. 아,
0: 그 흔적이 혹시 남아있냐고.
3: 혈은, 혈은. 그 정몽주가 흘렸다는 맞아요. 거, 혈은. 일단 선주교 자체가 되게 조그매요, 다리가. 네. 말 두 필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짧은 다리인데. 그래서 이거, 이게 혈흔입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뭐 요해 한 바로는 뭐 화강암이 어쩌고저쩌고 뭐 산화하여 나타난 뭐 화학적 현상입니다.
0: 아, 혈흔이 아니라.
3: 그래서 뭘 이렇게 재미없게 설명하냐고. 네. 우리는 그걸 정몽주 피로 알고 있다. 어? 그래서 팩트체크하러 온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선주교 그 해설하던 분한테 제가 경주에 와서 첨성대나 불국사 가면 뛸 것 같아요, 안 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죠? 우리도 뛰죠? 그래서 왜 서로 뛰냐 그러면
0: 네. 궁금하고
3: 궁금하잖아. 신기하니까. 신기하잖아. 네. 평생 그걸 교과서에서 봤는데.
0: 맞아요.
3: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들끼리 역사교류 여행을 하면 되게 좋겠다.
0: 네.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잖아요. 직접 보면 또 다르거든요.
1: 맞아요.
0: 직접 가보시니까 처음 딱 북한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떠셨나요?
2: 소셜미디어 같은 데 보면 북한에 갔던 분이 외국 분들이 꽤 많으셔서 다섯 분한테 메시지를 따로 보냈죠.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데 가도 되는지 네. 이렇게 찍으셨는데 정말 안전했는지 했더니 저한테 이제 다섯 분이 다 동시에 그러셨어요. 꼭 가보라고. 지금 안 가면 후회할 거다고. 나중에 개방이 되면 네. 이런 북한의 모습 볼 수 없으니까 가라. 생각을 해봤더니 가지 말라고 한 분들은 다 안 가보거나 못 가보셨고 가라고 한 사람들은 다 가본 사람들. 그래서 가는 거여서 그래도 여전히 첫 발을 내릴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제 세관 똑같이 있어요, 공항. 저희랑 네. 똑같이 생겼어요. 김포공항보다 좀 작은데 거기는 뭐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일렬로 다 서요. 정말 공손히. 제가 여권을 내밀 때까지만 해도 저를 안 봐요. 그러니까는 공통적이에요. 뭐 안 봐요. 근데 보더니만 저를 이렇게 한번 보고 정말 저는 그게 10초였는데 10년. 왜냐면 컴퓨터로 뭘 막 작성을 해요. 아 할머니가 말한 게 이거구나. 잡으러 오라고. 아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좀 살아면서 그런 걸 처음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을 탁 보고 제가 그때 그분을 얼굴을 쳐다봤죠. 너무 자상한 거예요. 아, 정말 정말 제가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런 분을 잘 못 봐요.
0: 그래요?
2: 저한테 이제 아, 주소 바뀌었습니까? 아 신주소를 모르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구주소. 제가 엄마 주소 썼거든요.
0: 네네네.
2: 저희 주소가 좀 그렇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여행 잘하십시오. 이래서 그때부터 제 여행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0: 또 이 책에서만 보던 북한, 듣기만 하던 북한과 직접 그곳에서 생활을 좀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2: 맞아요.
0: 달랐을 것 같아요.
2: 네, 제가 본 북한의 모습은 당연히 단편적인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이제 저는 함경북도에 가서 에어비앤비 같은 걸 할 기회도 있었어요.
0: 와, 그럼 거기서 직접 먹고 자고 하셨네요.
2: 거기서 이제 정말 방에 들어갔는데 방 냄새가 저희 할머니 집 간 냄새예요. 잘 때 이제 이불을 딱 펴주는데 자꾸 누웠는데 저희 할머니 집 온 줄 알았어요. 눈을 감는데 이불 냄새, 사람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산다. 여긴 사람이 사는구나. 이제 선을 넘어 보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0: 약간 한국 시골 같은 느낌.
2: 네 맞아요. 저희 할머니 집하고 똑같아요. 자개상부터.
0: 혹시 거기서 밥 차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네.
0: 옷 차려주던가요?
2: 정말 그 온 국수입니다 해서 주는데 그러니까 국수예요. 따뜻한 잔치국수에 김치를 그냥 썰어서 주셨어요. 그 김치를 꺼내서 배추김치를 도마에다 이렇게 썰어주는데 저는요 북한을 가려고 얼마나 역경이 많았어요. 집에서도 한 소리 들었지만 비행기 중국까지 가서 한 7시간 걸려갔는데 우리나라 말 똑같이 쓰고 밥상에는 정말 매번 된장국이 나와요. 감자조림 주면서 특히 이거 그 먹습니까? 근데 감자조림 저 어제도 먹었던 거 똑같이 간 잡는 거
4: 식생활
2: 예, 이것만 보고도 내가 다른 점을 정말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또 저기 고향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분각이 나와요. 제가 뛰면 집에 갈 땐 제가 뛰어서 가겠습니다.
3: 아 고려랑 호흡한다는 느낌 때문에 대성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숙녀사도 가보고 그러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하루였습니다.
6: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canonized by Pope John Paul II and declared a saint. And this year, we mark the 180th anniversary. What's interesting is that, as the ambassador mentioned earlier, he visited what is now the Philippines. But how did he end up there more than 180 years ago? To find out more, our team visited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Since 1964, the foundation has collected and studied materials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It has also contributed to establishing church history as an academic field with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our team spoke with Father Francis Cho Han-gon, director of the foundation.
1: 모방 신부님이 파리의 방정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 최초에 오시게 되거든요. 1836년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오시자마자 교촌 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채항업 소년 선발을 하고 3월 달에 채방제 소년 선발한 다음에 한 4월경쯤 이제 김대건 소년이 있었던 교촌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 소년을 염두에 두고 나서 7월에 한양에 있는 신부님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세 소년이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12월 2일 날 이들을 이제 미사 동지사 틈에 몰래 숨겨서 보내기 위해서 한겨울에 압록강 길 이렇게 얼음길로 이렇게 중국을 보내기 위해서 선서를 시켜요. 너희들은 장상에게 순종과 복종을 서약하겠는가? 네, 서약합니다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라틴어로요. 그렇게 해서 12월 3일 날 출발해서 1837년 6월 7일 날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소년이 뽑혀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0: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nt many missionaries across Asia in the 19th century. One of their main goals was to train local priests so that the church could eventually be self-sustaining. In Korea, then known as Joseon, Catholicism remained a forbidden religion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s a result, Catholic believers formed village communities where they lived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re were no seminaries in the country. As it was difficult to train seminarians within Joseon at the time, Father Mobon, who was serving there, selected three boys, Choe Yang-op, Choe Bang-je, and Kim Dae-gon, and sent them to Macau to study. At that time, Macau was home to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procuration in the Far East. It served as a base for Catholic missions across Asia.
1: 우리가 마카오 본부에서 이 세 소년을 직접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말하자면 임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오가 말하자면 신학교 장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의 방 신부님이 직접 담당 교수가 돼가지고 이 세 소년을 직접 가르치세요. 교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라틴어는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837년 1년 살다가 그 세 소년 중에 제일 뛰어난 채방제가 위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소년만 남았는데 김대건, 최양업.
0: In a distant foreign land, having lost Choe Bang-je, Kim Dae-gon and Choe Yang-op would soon be drawn into the sweeping tides of world history.
1: 1839년경에 이제 아편이 중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날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동이나 위험이 있었고.
0: In the mid-19th century, Britain faced a growing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solve this, it began smuggling opium

0: spread throughout the region, and Manila gradually grew into an important center of Catholicism in Asia. And on the morning of April 19, 1839, a group of eight, including Kim Dae-geon, fellow seminarians, and priests, arrived at the port of Manila. Through a letter sent by Father Li Bois, who arrived in Manila alongside Kim Dae-geon, to the superior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minary, we were able to catch a glimpse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ir arrival in Manila.
1: Dear Fathers, because of the trouble that broke out in Canton and Macau following the opium trade, Father Legrégeois must have already informed you of the fear he experienced and of the reasons why I came to Manila with Fathers Callery and De Flesh from the Procuration, along with three Cochin China seminarians and two Chosun seminarians. The Dominican Order took us in and showed us great kindness. We visited the Governor General and the Vicar General, both of whom welcomed us very warmly. The Vicar General even showed his generosity by immediately offering each of us 50 mass stipends.
0: What then was Manila like at the time Kim Dae-geon and his group arrived there?
2: The city of Manila is very important and was very important at that time in 1839. As you would know, the Manila Acapulco trade thrived in this area for two centuries. So it was a center of European and Asian trade plying along this line. So we take pride in a lot of exchanges that took place between the Philippines, some countries in Asia, and some countries in Europe and Latin America.
3: 그러니까 필리핀이 요충지죠. 그래서 필리핀은 당시에 서세 동점 시절에도 당시 이제 여러 나라가 뭐 네덜란드도 오고 했는데 스페인이 이제 강하게 지배를 하게 돼서 당시에 갈리온 무역이라고 해서 세 개가 마드리드에서 마닐라 그리고 멕시코 시티 이렇게 세계 최선진 도시의 무역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이 가장 마닐라가 동아시아의 진주라고 중개 무역에 부가 많으니까.
0: Kim Dae-geon and his group stayed for 2 weeks at the Santo Domingo Church and Convent. Afterward, they left Manila and moved to a quieter place to continue their theological studies. The place they moved to was Lolomboy.
2: Lolomboy in Bukawe, Bulacan is about 30 kilometers away from Manila. So in today's time, it will take you more than an hour to go there. Lolomboy or Bukawe, Bulacan is now host to a lot of cultural dimensions. It's also a center of trade in the province of Bulacan. It's famous for producing fireworks. And it's also famous for a lot of our snacks.
0: In fact, Kim Dae-geon had suffered from health problems since his years in Macau. According to records left by Father Li Bois, who was responsible for his education, he was constantly afflicted by abdominal pain, headaches, and back pain at the time. After moving to Lolomboy, his health gradually began to recover.
3: 초창기에 와서 이제 6개월 만에 제일 형인 최방재는 죽고 김대근은 아프고 거기는 지금 불안하고 전쟁이 난이 많이 하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건 일단 편안하잖아요. 전혀 그 외부 정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갔다가 더 안온한 곳으로 우리로 치면은 한참 떨어진 곳이죠. 용인점이라고 할까 이렇게 농장으로 도미니코 수도회가 갖고 있는 넓은 농장에 간단 말이에요. 시골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시골이고 편안하고 그냥 수도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뭐 글 배우고 산보하고 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죠. 롤런보이는 확실히 기도하고 힐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Through letters written by the priests who taught the Joseon seminarians at the time, we were able to glimpse what life was like for them in Rolomboy.
1: We are now staying on a farm in Rolomboy, about 12 kilometers from Manila. We are doing very well here. The caretaker of this house is a good brother who takes excellent care of us. The weather is very hot, but the rooms are large, clean, and well ventilated. So we have not suffered too much from the heat so far. Besides, the rainy season will arrive in a few days, and the weather will soon become cooler. Every evening at sunset, we go out for a short walk in the meadow near our lodgings to get some fresh air. We are now enjoying the greatest peace and are able to devote ourselves fully to our studies. Father Deflesh teaches the Joseon seminarians and spends the rest of his time studying Chinese. There is a small chapel in the house where Mass can be celebrated, and our students are able to attend Mass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hurch.
0: In Rolomboy, the Joseon seminarians studied theology, philosophy, Latin, and other subjects.
4: 거의 한 5, 6개월을 머물면서 수학하는데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업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응?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제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While staying in Rolomboy, Kim Dae-ge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eon during his time in Rolomboy have survived to this day.
4: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예.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 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 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 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 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되게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뭐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회 밖으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n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n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0: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수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monitored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2: Oh, 회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3: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이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2: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3: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2: 예.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3: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이렇게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이래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 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1: 이대 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전병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4: 제가 이대명과 그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5: 지금 사장님 저 이거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러 갔거든요. 이대명은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1: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jeonbyeo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2: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3: 아, MES 부분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2: 네.
3: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3: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2: 네.
3: 예. 이대명과는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과는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0: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1: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2: 한스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neup,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3: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맹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2: 도한 청명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명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nuruk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4: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명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술을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입하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2: Nuruk,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5: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 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관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5: 당사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장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4: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3: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2: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0: In the midst of busy life, people can enjoy time to relax while drinking coffee. Instead of a type of drink, what if we can experienc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that are made of coffee? Garbitry first started the business to come up with an answer. Based on the cold brew extraction skill, the company has introduced new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We explore Garbitry,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coffee industry. Garbitry is located in Suntanggun County,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quality of coffee beans and roasting methods are signific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coffee. The sophisticated roasting skills can maximize the original flavors of coffee beans. The entire extraction and production stages can be checked at a glance.
1: 저희 가비트리는 자체 브랜드인 커피노큐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향미를 선보이는 콜드브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특허받은 콜드브루 추출 기술과 정교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비가이알 UV 살균 3단계 공정을 적용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직접 선별한 생두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한 커피 젤리를 개발해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0: Cold brew blends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It is made by blending the Colombi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The cold brew blends provide a delicate taste of dark chocolate as well as a nutty flavor of nuts at the same time. It can be enjoyed as an Americano when mixing with water, a latte when mixing with milk, as well as affogato when having it with ice cream.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2: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함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영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It is a new type of coffee that can consume caffeine more conveniently.
2: 저희 가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씹어 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0: Garbitry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1: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편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Garbitree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3: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회사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0: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1: Garbitree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야, 다다리야, come, 다리.
0: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임 라이브에 초청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음 들려드린 두 곡이 귀에 잘 맞으셨나요?
1: 네!
0: 다행이고요. 또 제가 오늘 아임 라이브에 예? 잠시만요. 오케이. 아임 라이브에 나오면서 이제 또 특별 게스트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했던 셔츠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되게 잘생겼고 노래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두 곡 불러보려고 합니다. 약간 소리 질러도 되는 바이브인가요, 여기? 셔츠 위에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살이 너무 빠졌어. 얄밉게.
2: 안녕하세요.
0: 인사해.
2: 안녕하세요. 저 음악하고 있는 셔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Favorite Things라는 노래인데요. 라이브를 몇 번 안 해봤던 곡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아주 그 간질간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멘트가 좀 구렸네요. 다음 바로 가시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잘하죠 노래.
1: 감사합니다.
0: 뭐 할 말 없으세요?
1: 방금 곡은 Favorite Things라는 노래인데 이제 저희 크루의 한이 형 노래인데 저희가 약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으그투합을 하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 여러분.
0: 네, 그래서 저 곡에 이어서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캄캄해라는 노래고요. 좀 귀염뽕짝.
1: 네, 좀 바운스 탈 수 있는 노래니까 여러분 손 들어줄 수 있나요 혹시? 들어주면서 이렇게
0: 지금부터 네. 들면 힘드니까 네, 지금부터 좀 이따가 신호를 드릴게요.
1: Yes sir.
0: Let's go.

0: 감사합니다. 이제 셔츠는 들어갈 거고요. 고생해준 셔츠 위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1: 감사합니다. 남은 찬이 형 공연도 잘 봐주세요, 여러분.
0: 안녕.
1: 안녕.
0: 사실은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무대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최근에 무릎 부상을 겪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부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멋진 연주 해주시는 밴드분들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드럼의 정주석,

건반의 김예종. 아 너무 좋다. 베이스의 차이환. 와 깔끔하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의 강민준. 오케이. 어? 마지막 곡이구나. 어 마지막 곡으로 차가워란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 곡을 하고 저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거 맞죠? 아 안 떨렸는데 갑자기 확 떨리네. 가볼게요.

0: 제일 유명한 강화도의 특산물 뭔가요? 강화도의 특산물. I found it.
1: 생크림 맛있는 것 같아요.
0: 맞죠?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1: Yes. Perfect.
0: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2: 아,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a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k.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3: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2: 밴댕이?
3: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번
2: 어, 이거 맛봐도 돼요?
3: 네.
2: 와우. 오.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아, 너무,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오, 예, 국물.
3: 네, 국물이 있어요.
2: 이거 국물이 있어야 되죠. 계산할게요.
3: 네, 고맙습니다.
2: And now, what should I buy?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sunmu. Usually mu, oh,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Oh, 사장님,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4: 12,000원이요.
2: 12,000원? 와, 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이거 쑥이에요? 네.
4: 형이 아주 좋아요, 강화수건.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해서.
2: 우와! 쏘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하는 걸까요? 전 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4: 네.
2: 전이랑 막걸리.
4: 유명한 데 있어요.
2: 어디, 여기 강화도?
4: 강화도에 저 온수리.
2: 아, 양조장 있어요?
4: 네, 있어요.
2: 아, 여기 진짜.
4: 네, 있어요.
2: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4: 네.
2: 와. 어?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4: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2: 아, 맞다. 고구마도 여기 강화도 유명하죠?
4: 호박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2: 생으로?
4: 먹어도 맛있고요.
2: 오케이. 오케이, 한 박스.
4: 한 박스.
2: 예.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Yes.
4: 감사합니다.
2: 아, so good.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들어와도 돼요?
5: 아, 네, 들어오시면
2: 돼요. 네,

0: 실장님 The 막걸리 소믈리에. 실장님 막걸리 소믈리에. 소믈리에님, 네. 진짜 막걸리 소믈리에님 봐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좋습니다. 여기
1: 이거 네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1: 오,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0: 네. 오, 진짜
1: 멋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0: 술 순간. 오.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이제 우리 꽃조리 먼저 이거 숨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1: 오, 진짜 맛있네요. 짠.
0: 야, 아 이거지. 아 진짜. 네.
1: 원래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것도 있어요?
1: 네.
0: 막걸리 하이볼.
1: 네네네. 맛보시겠어요?
0: 지금?
1: 네네 바로.
0: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my friends. 오 lovely. 오. 어? 어떻게? 아 이렇게.
1: 저희 막걸리를 먼저.
0: One shot?
1: 네.
0: 원샷으로 이렇게 오 탄산수예요?
1: 맞습니다. 탄산수. 요건 레몬청이에요.
0: 오.
1: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0: 오. 살루테. 치즈. 아.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전체.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caulay and John and K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new friend Macaulay Sommelier and then see you the next episode. Ciao, arrivederci, bye bye. 그리고 Korean heart.
1: 오늘 숙전 너무 맛있어요.
0: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 했죠.
1: 맞아요. 어렸을 때 안 좋아요.
0: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1: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0: 좋지 않다고.
1: 지금 너무 좋아요.
0: 지금 좋아요. 저 덕분에 맞죠?
1: 맞아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맛의 신세계를.

0: 멀리 바짝 뜨고 또 배꼽이 나요.
1: 운동 하목하고 돈독합니다.
2: 아이고에 아하 우지 마래 우지 마래 답답한 게 있거들랑 오늘 여서 풀고 가소이 어딜 틀어드릴까
3: 이게 앞으로 들어가야 되네
2: 이게 앞으로 어, 하나 둘 으쌰
4: 좀 더 당겨
3: 맞아.
4: 그래 그래.
3: 이게 무예다 맞아.
2: 자, 끼우셔봐요.
5: 그걸 한번 빙 돌아와야지.
2: 이걸 좀 더 앞으로 끌어 당겨 묶어야 되겠는데. 됐습니다. 됐어.
3: 아니 근데
0: 그래 이거 많이 이런데 한 개 두 개 하는 거야.
6: 내가 이거 이거 내가 했지.
4: 너무 나빠요.
0: 조금 나타.
4: 나타. 붙여야 돼 이거를.
0: 뒤로 꺼내놨다. 핏들라요 이따 들어요. 분명히 이따 핏들라요.
2: 이쪽 이제 이쪽 가세건도 길어요 이거. 산 선남만 당겨야 되겠네 이거.
7: 여기 이제 맛삼바
0: 진짜. 아, 바짝 뚫고. 아, 도자리 가라, 개 도자리.
8: 도래 앞에 우리가 물으면 돼 됐어
0: 됐어
8: 됐어
0: 됐어
8: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0: 대가리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찔러 대가리 찔러요.
1: 반듯하게 됐어.
2: 나갈까? 눈 맞춤이 있네 이거.
1: 어? 됐어 됐어.
2: 이거 좀 밑에 큰 것다 이게.
3: 줄안줄하고
1: 상황이 잘했네.
4: 예예 요새는 요거 하관 할 수 있도록 버려놨어. 요 밑에서 밑에 요 다 풀지 말고
5: 발을 먼저
2: 이거 놓고 놓고
1: 멀리 멀리 맞아 뜨거워 또 배꼽이 나요.
2: 아 그만해.
1: 올려 이거 누구로 바짝 들고
5: 누구로
1: 뒤에 들고
2: 들어 버티 들어
5: 이빨 올려 내세 고만
3: 운동 화목하고 돈독한 형제들 이웃 치토합니다. 치토하고 세 분 나 치토합니다 하고
6: 치토합니다
3: 또 뽕거네 치토합니다. 나부
7: 남자들
3: 그래 다시 자 할아버지 가슴에 북한집의 정성입니다. 다 해주세요.
8: 또 만큼
7: 빨간색
1: 없어지고
5: 빨간색
1: 덮어 야 그럼 옳지 잘한다. 그래 막 손 잘해 안 나 또 놓고
4: 오달구에
9: 오달구에
4: 하하

하하 본문서는 뒤로 하고 하하 우리 상주 모셔보자 하하 천하에서 제일 가는 하하 우리 아들 맞상주야 하하 아버지 가는 막죽길에 하하 아이구야야 우지 마리 하하 우짤라고 자꾸 노 하하 우지 말고 놀아보세 하하 아버지는 가더라도이 하하 네가 살아 오래 살아 하하 지방 근사 부탁한대 하하 우지 말고 들어봐리 하하 여기 남은 너금마 하하 이래저래 모셔 살며 하하 내 대신에 부탁한대 하하 우리 장손 어디 갔나 하하 일 잘하는 동군들께 하하 잘해달라 부탁해야 하하 이래저래 일 잘 된다 하하 사우들의 들어봐리 하하 우리 사우 인물 좋아 하하 남은 장모 부탁한대 아이 우리 큰딸 여기 왔네 아 용을 준들 살릴 소냐 아하 금을 준들 살릴 소냐 아하 한 번 가면 다시 못아 아하 우지 마래 우지 마래 아하 울어본 돌 소용 있나 아하 인간 세상 살아봐도 아하 인생 일정 춘몽이라 오 들구예 아 들구 소리 흥이 나서 아이 첫 번 달구 마치자니 아 비도 하나 더둡시다 아이 신명나게 돌아봐요이 아 백년집을 짓는다면 아이 천년집이 되게 하고 아이 천년집을 짓는다면 아이 만년집이 되게

0: 에이요
1: 나도 봐야지 뭐.
2: 이게 어떻게 되나.
3: 내 발목은 발만 틀어가 발이 짝짝맞아 이거 되지.
4: 발만 차요 이번에는.
1: 마지막에 손뼉치 하네. 마지막에.
3: 어라
1: 아이고에 아이라 아이라 또 올라오고 있어.
4: 그 다리 힘을 빡빡 줘야 지 파밤 좀 발라봐요.
1: 어 달구에 아 지어보자 아 지어보자
5: 오 달구에
1: 하하 이 집 산소 지어보지
5: 오 달구에
1: 하하 경상도 문경 땅에
5: 오 달구에
1: 하하 영수나고 사근 땅에 하하 대명당이 이뤘으니 하하 좌우산천 둘러보니 하하 좌측용의 우백호라 하하 불러보자 모시보자 하하 우리 알마이 어디 갔나 하하 당신과 나 만날 적에

하하 권시문중 시집아서 하하 백년하로 하다가도 이 하하 이래저래 살아보다 하하 내가 먼저 떠나가니 하하 불쌍해서 이 알고 하하 눈물 나기 거지 없네 하하 우리 아들 들어봐리 하하 나 먼저 가고 남은 엄마 하하 부대 부탁한대 하하 절국군요 들어보소 하하 상주들이 울어싸서 하하 신명나게 돌아가며 하하 우렁차게 놀아보세 하하 뱅글뱅글 돌아가며 어이 신명나게 놀아보세 어이 손자 손녀 자식들아 어이 할매가는 막죽길에 아 얼굴 한번 보고 가자 아이 부모한테 효도하고 아이 부대 살아주래이 어이 소리 잡고 약해질 꼬이 어이 소리 없어 소리 장나 어이 배가 고파 소리 적나 어이 보는 상주 즐거울게 어이 우렁차게 나가보세 오 덜구예 어이 참자래요 우리 군정 오 덜구예 두 번째는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노자 이게 무엇인고 아이 서로 와서 일 못한데 따라 우리 따라 우리 딸이 제일 일세 딸내미들 노자 왔으니 두 번째도 마칩시다

0: Ejío.
1: Ejío.
0: Ejío. ¡Yehú! 세 번째는 장갑을 벗고 와요. 자, 박수를 칠 거예요.
2: 자, 빨리 마지막이라 빨리 와요. 열심히 해 이제.
0: 오. 시계 흔들어요, 흔들라마.
3: 한대 안 맞아주지,
2: 빨리 해, 얼로.
3: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0: 아, 오, 들구예. 아, 마, 이번에가 마지막 채. 아, 이 신나게 돌아보자. 아, 이 박수철이 신명나게. 아하, 우렁차게 돌아보자.
1: 오들구야.
0: 오들구예.
1: 오들구야.
0: 아이고, 상주, 들어봐리.
1: 오들구야.
0: 강에 가야 낚시하나.
1: 오들구야.
0: 아이고, 야들, 잘 잡아라네.
1: 오들구야.
0: 아이고, 야야, 참 잘해요.
1: 오들구야.
0: 따라, 따라, 우리 따라. 우리 딸이 제일 일세.
1: 오달구야.
0: 소리 한번 올리보세.
1: 오달구야.
0: 오달구야.
1: 오달구야.
0: 우리 큰딸 자꾸 우네.
1: 오달구야.
0: 용을 준들 살릴 소냐.
1: 오달구야.
0: 구슬한들 살릴 소냐.
1: 오달구야.
0: 인생 백년 살아봤자. 풀리 끝에 있으리라. 오들구예. 우리 동군 들어보소이. 박수치면 마지막에. 우렁차게 돌아보세. 내가 우리 마실 살 때. 서운한 기 있거들랑. 오기 여기서 풀고 가고이. 답답한 기 있거들랑. 오늘 여서 풀고 가소이. 상주들아 들어봐리. 아이고, 야야, 지 팔았나. 어쩌려고 자꾸 주노. 아이고, 우리 딸이 제일 일세. 경상도에 제일 가는. 마을 동군 힘을 쓰니. 돌아가신 매인께서. 허뭇하게 가실 게요. 상주들요, 들어봐요. 우리 동군 잘하거든. 박수라도 한번 줘요. 들구예. 마지막에 들구 소리. 우리 동군 욕들 봤어. 어허리 덜게. 어허리 덜게.
1: 어허리 덜게.
0: 에이용. 에이용. 에이용. 예후.
2: 수고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너무 잘하십니다.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둘, 셋, 라이션!
1: 안녕하세요,
2: 오네오프입니다.
1: 저는 오네오프 이션
2: 와이엇입니다. 와. 지금 저희가 어디 왔죠?
1: 바로 성수입니다.
2: 성수입니다.
1: 근데 사람이 많아요.
2: 일단 저 요새 최근에 들어서 남성 뷰티가 엄청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맞아요.
2: 브랜드들이. 그쵸?
1: 맞습니다. 네. 또 이전에 이번에 또 뷰티 MC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뷰티팀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2: 특히 효진이 형.
1: 그쵸?
2: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1: 그쵸?
2: 형한테만 물어보던데.
1: 아니, 네가 물어봤는데 너가 모르는데 나는 이랬잖아요.
2: 맞아요. 바로 이전이 형한테 물어보면 된다.
1: 그래서
2: 라고 했죠. 예.
1: 또 보니까 이제 많은

0: 남성분들이 네. 네. 뷰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1: 네.
0: 또 요즘에는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이제 대세가 아니라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 대세를 이어 저도 관리하는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 주제는?
0: 관리하는 남자의 리얼 뷰티템 맨즈 뷰티입니다.
1: 맨즈 뷰티! 와우!

0: 아, 네, 맨즈뷰티가 진짜 너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맞아요. 또 요즘에는 맨즈뷰티 전문 브랜드와 상관없이 네. 남자 남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네. 브랜드에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추세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닌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완전 기본이에요. 요즘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맨즈뷰티 템을 찾으러 렛츠 고!
0: 렛츠 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분들의 인터뷰가 좀 더 많겠죠?
1: 그렇죠.
0: 예, 남성분들이. 근데 사실 보통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대로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1: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네. 여성분들에게 네네. 가족분들, 동생분들, 네. 뭐 오빠분들, 네. 아니면 남자친구분들에게 네. 선물해 줄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저희 와이 씨 스캐닝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0: 내 큰 눈으로 해볼게.
1: 인터뷰 한번 해보려요?
0: 인터뷰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어시라고 하고
1: 이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뷰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세요?
2: 아, 남성 뷰티예요?
1: 맞습니다. 맨즈 뷰티예요.
0: 네. 오늘의 내용이 맨즈 뷰티예요. 근데 혹시 선물이라도
2: 잘못 섭외된 거 아니에요?
0: 나름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2: 근데 남자친구는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1: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2: 왜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예능을 좀 드시는데요?
2: 저는 어떨 것 같아요?
0: 계실 것 같은데요?
1: 계실 것 같아요.
2: 남자친구 있어요.
0: 아, 그렇다면 여기서 쉽겠네요.
1: 그쵸?
0: 그럼 남자친구분한테 혹시 뷰티템을 혹시 추천해 본 적 있으신가요?
2: 아, 있죠. 근데 또 남자라는 동물이 추천해 준다고 여성처럼 막 쓰질 않더라고요. 남성분들, 이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선크림만 발라도 반은 갑니다. 반은 가요. 근데 이 남성분들이 선크림을 정말 드나시 하더라고요.
0: 대화하는 방법.
2: 10시까지도 동안 소리를 들어요. 박진영 JYP.
0: 제가
2: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1: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분량 뺏기니까.
2: 알았어.
0: 나쁘지 않은데.
2: 괜찮아요.
0: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태까지 말이 혹시 괜찮으세요?
1: 괜찮으세요? 부끄러워.
0: 누가 부끄러워요?
3: 완전 부끄러워가지고.
0: 보세요. 오! 진짜? 이거 뭐야?
2: 노 연출.
1: 아, 진짜로?
0: 이거 내 사진이 아닌데?
1: 진짜입니다.
2: 페퍼스 리얼 상황?
0: 그렇죠.
2: 성공이에요?
0: 저도.
1: 저를 또 이제 남자친구라 생각하시고 뭐 추천하고 싶을 템 있을까요?
3: 제가 얼마 전 뭐 광고로 보다가 그 스틱으로 된 파운데이션? 남자
1: 그게 약하네요.
3: 많이 광고에서 많이 봤어가지고 편해 보이기도 하고.
1: 너무나 감사하게도.
3: 사실 거예요?
1: 그거 이미 했거든요, 리뷰를. 죄송합니다.
2: 예. 제가 또 기억이 나겠죠. 아, 이거 선수장에서 만났던 내 팬이 추천해서
1: 맞아요. 맞아요.
0: 혹시 같이 돌아다니실래요?
1: 누구야?
0: 이게 이제 또 뷰티 오네노프라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나와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1: 네.
0: 알고 계시죠?
3: 네, 알고 있어요.
0: 많이 봤어요.
1: 네. 구독 인정 한번 가겠습니다.
0: 안 했으면 이거 좀
2: 감독님 땡기시죠.
0: 뭐야?
2: 지금.
3: 아, 이게 동생 계정이어서.
0: 아, 동생 계정.
3: 아,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1: 구독하는 것만 보여주면
2: 떨립니다.
0: 그러니까요.
1: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0: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돼 있네요.
1: 와, 제일 환하게 웃으셨어. 지금까지.
0: 만족.
1: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맨즈뷰티니까 또 이제 맨즈뷰티 관리를 하실 것 같은 분들을 또 찾아서 레이더망을 돌려서
0: 맞습니다. 근데 송소동 하면은 남성분들도 되게 이제 관리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패션 피플들이 분들이

0: 혹시 뭐 루틴 같은 거 살짝 알 수 있을까요?
1: 저는 여러 개는 안 바르고 이제 비비 조금 바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2: 지금 생얼 상태이시죠?
1: 아 지금 아 생얼 아닙니다.
2: 생얼 아니에요?
1: 네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2: 선크림 정도면 생얼이죠 사실상.
1: 닥터지 쓰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너무 하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저 바르면 남성분들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기본적인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잘 가려주고 해서 그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비비.
2: 비비.
1: 아, 비비.
2: 비비. 예.
1: 그 덱스님이.
0: 아 오브제.
1: 이제 오브제 쓰고 있습니다.
2: 진짜 핫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혹시나 뭐 나만의 꿀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물세안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0: 네. 물세안 안 좋다고.
2: 아니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래서 지금 바꿨잖아요.
0: 아, 바꿨어요.
2: 네. 새로운 꿀팁이 뭐 혹시나 있으신지. 피부가 좋아지려면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1: 저 루틴이 딱 있습니다.
0: 있어요?
2: 보여줘 루틴. Show me your routine.
1: 네, 저는 운동, 러닝 무조건 한번 뛰어줘야 되고.
2: 이너 뷰티, 러닝. 네,
1: 땀 흘리고 피부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 차 감기는 느낌이 잘 드는 것 같습니다.
2: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뭐 모델 일하고 또 배우하면서 나중에 오고 가고 하면서 보겠죠?
1: 네.
0: 파이팅 네. 합시다.
2: 네, 그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죠.
1: 네.
2: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앉아있어요.
1: 네.
2: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와, 날씨가 덥다, 이제.
0: 그러니까.
2: 여름인가?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네. 가능하세요?
3: 네네.
2: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저는 28살이고 네. 사무소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2: 직장. 사무소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3: 여기가 직장.
2: 아, 직장. 아, 맞다. 방금 얘기했구나.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0: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네. 맨즈 뷰티인데요.
2: 네. 이제 맨즈 뷰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새는 사실 중요하게 됐잖아요.
3: 네.
2: 이제 남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템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하나.
3: 그 립 관련된 거.
2: 립 어떤 거 쓰시는데요?
3: 브레이. 네, 브레이라고 그 틴트.
2: 네.
3: 남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틴트가 있어서.
0: K뷰티겠죠?
3: 네, K뷰티.
0: 브레이.
3: 이거 리나우인가 썼는데 맞아가지고.
0: 리나우. 좋은 점.
3: 발색이 좋고, 발림성이 좋고, 지속력이 좋다?
0: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0: 좋네요.
2: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혹시 맨즈뷰티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3: 네. 좀 꾸미고 그런 거 요즘 관심 드려.
0: 바르셨네요, 뭐 지금.
3: 네. 간단하게 제품.
2: 이쁘다. 네.
3: 저는 스킨 로션 하고, 미닉 제품 커버 로션 발라주고.
0: 미닉 제품이요?
3: 네. 제가 좀 꾸덕하거나 막 끈적하거나 좀 그런 안 바른 것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 나가지고.
0: 내추럴함?
3: 네.
2: 내추럴함.
3: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0: 그냥 발림성도 좋고 자연스러워.
2: 보통 이제 사실 때 이제 네. 그런 순위로 좀 보고 사시는 건가요? 리뷰나 뭐
3: 네,
2: 별점이나
3: 순위나
2: 이런 걸로?
3: 리뷰나 아니면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버들 거 추천하는 거 한번 사보고.
0: 그러니까 결국에 맨즈 뷰티를 구매하실 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
3: 가격보다는 네, 리뷰나 아니면 추천해주는 거 하나씩 살펴보고.
2: 좋네요. 뭐 있나?
0: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사면 팝업인데.
2: 뭐야 이
0: K뷰티가 써 있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는 소리야.
2: K 라이프스타일도 있네. K 푸드도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0: 여기가 완전 K 브랜드를 완전히 모아준다 그런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0: 우와, 향이 너무 좋아.
2: 그러니까.
0: 한국의 색을 K뷰티에 너무 잘 넣으시는 것 같다.
2: 그러니까.
0: 색감도. 이게 그거잖아요. 병풍. 자기의 또 병풍으로 또 이렇게 한국의 그런 네. 멋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2: 이거 뭐야?
0: 한국 그 향수인가 봐요.
4: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4: 워리어라는 향수요. 시트러스랑.

0: 샌달우드 찬양으로 문을 열고 나서는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1: 오.
0: 7시간.
1: 오, 7시간이요?
2: 오!
1: 오! 오, 되게.
3: 저랑 잘 어울리네요. 어,
0: 감사합니다.
3: 예.
1: 네. 어? 좀 좋아요.
3: 한번 맡아보세요.
2: 너무 좋죠.
1: 낙이냐고.
3: 저희가 또 뷰티라서 네. 협찬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파워스토어를 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
3: 우와. 펫 이너뷰티도 있어요. 네, 다 이게 한국 K 브랜드라는 거야.
1: 그러니까.
4: 일단 이쪽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에 있는 제품이고 마음껏 푸시고 10초 후에 이외에 있는 거 다 드릴 겁니다.
3: 아 진짜요?
1: 오. 오케이.
4: 준비되셨나요?
1: 네 좋습니다.
4: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3: 아 잠시만요. 아직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왜 이래 이거.
4: 4, 3, 2,
1: 1. 이게 뭐야?
4: 거기까지. 좋습니다. 고객님한테 너무나 필요한 패디팁.
1: 예?
4: 이것도 패디팁.
1: 이게 뭔 일이래?
3: 이게 뭔가 이거 안 됐는데 뭔가 다 빠져나왔는데 뭔가 있었는데?
1: 이 시스템이 No.
3: 오! 할 말이 없네요.
1: 네? 네,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4: 아, 그럼요, 그럼요.
1: 어,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어,
3: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까지.
1: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
3: 야, 괜찮다.
1: 어, 나쁘지 않다.
3: 또 와이어스는 눈썹이 송아지 눈썹이라서.
1: 네, 송아지 눈.
3: 잘 어울리겠네.
1: 예. 야.
3: 야, 좋다. 정말 재밌네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1: 네. 너무나 재미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브랜드들 K뷰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송소동 오셨을 때 이렇게 파워스토어를 했을 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3: 인터뷰의 네. 제품을 토대로 또 네.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자 리뷰하러 가보시죠.
1: Let's go.
3: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리얼 뷰티템. 오늘 맨즈 뷰티템을 주제로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1: 와우.
3: 오늘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1: 예, yeah, 좋은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맨즈 뷰티니까 또 저희가 맨 주인공 아닙니까?
3: 맞아요.
1: 맨. 오 맨. 그래서 오 맨. 이건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제품 세 개를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3: 이 세 개라면 맨즈 뷰티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네. 저희가 객관적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얼하게. 자,
3: 첫 번째 리뷰템.
1: 짜잔.
3: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선 플러스.
1: 와우.
3: 제가 또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많은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1: 맞죠.
3: 뭐였어요?
1: 남자는
3: 그쵸?
1: 선크림만 잘 발라도 반은 간다.
3: 이야.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3: 그렇죠.
1: 민감하고 여린 그쵸?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3: 그렇죠.
1: 뭔 말이에요?
3: 그럴 줄 알았습니다.
1: 네.
3: 자외선 차단제에는
1: 네.
3: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무기자차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 피부의 겉에서 막아주고
1: 네.
3: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차단해줍니다.
1: 오.
3: 피부 속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자외선을 막아줘요.
1: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기자외선 차단이
3: 그쵸.
1: 무기자차네요.
3: 맞아요.
1: 이게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을 만큼 순하고 맞아요. 오줌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답니다.
3: 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방탄 선크림입니다. 방탄복이에요 거의.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발라보고 리뷰를 해봐야겠죠?
1: 아 그럼요.
3: 자 개봉해주세요.
1: 네. 이 정도 바르면 될까요?
3: 네. 그만.
1: 아 그만.
3: 선크림 치고 굉장히 가벼운 좀 이렇게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이게 그냥 정말 완전 물처럼 살짝.
1: 오 완전 물인데요?
3: 완전 좀 약간 가벼운 크림 같은 네. 발림성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네. 슥슥슥 발립니다. 그 와이어씨 너무 많이 짜가지고.
1: 아 미안해요.
3: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오! 보이시죠? 배탁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와.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이제 딱 바르면은 배탁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네. 엄청 호불호 갈려요.
1: 네.
3: 그래서 무기자차를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오, 이 정도면은 없어요 거의.
1: 어, 흡수량도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뭔가 티가 안 나.
3: 오, 저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마무리감도 네. 끈적이지 않아요. 아, 좋은 끈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1: 아, 그럼요.
3: 끈적임의 테스트, 끈적임 테스트죠.
1: 그 테스트?
3: 완전 초호화 제작비로 준비된 아,
1: 정말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3: 사이언스 완전
1: 예
3: 짜라란
1: 사이언스.
3: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던 종이 같은데 맞나요? 그대로
1: 그대로 그렇다 가져오신 거 아니지? 좋습니다. 재활용인데 완전.
3: 괜히 뭐 붙을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돼요.

0: 네.
1: 자, 뿌릴게요.
0: 네.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내려가야 되겠죠?
1: 자, 갑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0: 리얼.
1: 1, 2,
0: 3. 오! 아니, 1도 붙지 않아.
1: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 리얼이었죠. 됐습니다. 과학 테스트 끝.
0: 과학 테스트 끝. 우린
1: 깔끔했어.
0: 확실했어.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좋네요.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0: 제가 원래 선크림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저한테 알맞는
1: 맞아요,
0: 제품이지
1: 맞아요.
0: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0: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 네. 이거 챙기세요.
0: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1: 다음은 이제
0: 네.
1: 색조로 가봅시다.
0: 아우!
1: 짜란!
0: 짜란!
1: 요즘 남자들도 셀프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0: 맞습니다.
1: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죠.
0: 아, 자연스러움, 내추럴.
1: 내추럴이 진짜 중요해요.
0: 내추럴.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함이 그쵸. 더 드러나는
1: 꾸안꾸.
0: 게 네, 꾸안꾸. 좀 더 그러면서 멋있음 이게 드러나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로션인데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인데 탈 이 제품 또 여기 보면 티 안 나는 남자 외모 치트키.
1: 치트키? 치트키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0: 맞아요.
1: 자신감이 넘칩니다.
0: 맞아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쵸, 말하면. 그렇죠.
1: 진짜 얼마나 치트키인지
0: 네.
1: 깐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와이어 씨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0: 네.
1: 오, 저렇게 펌프형입니다.
0: 네.
1: 제형을 먼저 봐야겠죠? 오, 바르면서. 아니요, 아니요.
0: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우리 저희 리얼한 아유, 리뷰를 위해서.
1: 아, 뭘 덜 합니까?
0: 저...
1: 야,
0: 오!
1: 괜찮다.
0: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1: 저희가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0: 네.
1: 제가 느꼈을 때는
0: 네.
1: 아까 그 발랐던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뻑뻑하지 않게
0: 맞아요.
1: 발립니다. 실제로 뭐랄까, 아까 진짜 많이 썼...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0: 아,
1: 진짜 이게 많이 이런 컬러 로션을 네. 잘못 바르면 엄청 이제 막 투톤이 된다고요.
0: 네.
1: 근데 자연스럽게
0: 네.
1: 커버업이 살짝 됐어요.
0: 스며들었어요.
1: 진짜 톤 보정이 살짝
0: 네.
1: 된 것 같아요. 렌즈 뷰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양 조절을 못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닌데
0: 맞아요.
1: 많이 바르는 게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바르면 또 이제 이 제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처음 입문자분들도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하실 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니까
0: 네.
1: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0: 좋아요. 이제 그렇게 끈적이진 않은데 또 저희 사이언스로 한번 확인해봐요.
1: 해요?
0: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한번 꺼내주시죠. 쉽게 보여주는 거 아닌데.
1: 그러니까. 자.
0: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1: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와. 완벽.
1: 아니야. 너무 객관적이지 않았어.
0: 아,
1: 눌러봐야 돼.
0: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봐봐. 눌러.
1: 됐어. 이렇게 해야지. 자, 하나.
0: 할게요. 하나, 둘, 셋. 셋. 진짜야. 한번 눌렀잖아요.
1: 야.
0: 리얼 리뷰.
1: 사실 남자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0: 맞아요.
1: 약간 싫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0: 남성분들이 사용할 거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 저희 이거 그런 게 광고 아예 아니잖아요.
0: 광고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1: 아도나산이 진짜. 네. 아리랑 카드.
0: 네. 지금까지 저희 사실 저번부터 저희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와닿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완벽한 제품들 많이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까지가 뭔가
1: 괜찮은데?
0: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0: 네.
1: 자외선 차단과 이제 네. 얼굴 톤 보정까지 맞췄잖아요.
0: 네.
1: 그럼 뭡니까?
0: 입줄?
1: 입줄이 뭐야?
0: 입줄?
1: 색조 한 스푼 가야죠.
0: 아, 색조 한 스푼 가야지요.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성수동 네. 그루밍족의 추천템입니다.
0: 아, 맞아요.
1: 바로 브레이트 신 글로우 틴트.
0: 네. 예, 요즘 남자들도 이제 립은 진짜 포기 못한다고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자연스럽게 나오면서도 이쁘게 나와야.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또 이 틴트의 특징을 보면 하루 종일
0: 네.
1: 또 24시간 색깔이 유지되는 착색 틴트라고 합니다.
0: 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봐야 돼요. 24시간이.
1: 그쵸.
0: 말이 24시간이지 사실 24시간일 수는 없어요.
1: 맞아요.
0: 형 입술로예요?
1: 아니죠. 또 이제 뷰티 이제 한층 계속 배워야 되는 와이어 입술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0: 제 입술로?
1: 네. 자, 좋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볼펜 같이 생겼어.
0: 우와, 아니 근데 디자인 이쁘다.
1: 오.
0: 와요.
1: 향. 맞는 냄새. 무향이네요, 그러면.
0: 무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1: 무향입니다.
0: 네. 네. 입술에 바르기 전에 한번 형 손으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1: 손등에 먼저 색깔 어떤지. 해볼게요.
0: 네. 오.
1: 엄청 레드립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일단 생긴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솔직히 말해 손등에 발라서 잘 모르겠어.
0: 근데 내 입술에 발라보면 되지.
1: 와, 어, 뭐야? 착색이 됐네. 근데 안 지워지는데요?
0: 어, 근데 유지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1: 안 지워졌어요.
0: 지금 24시간 가는 거 아니요?
1: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입술에 발라보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와이엇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제 입술을 지웠습니다.
1: 완전히 이건 연예인으로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또 네. 이제 뷰티 온앤오프를 위해서 입술을 지웠습니다. 방송에서 예. 딱 진짜 뭘 많이 바르면 안 돼 이런 거 네. 초보자들은 많이 바른다. 하지만 우리 고수니까 세 번 정도 딱딱딱 찍더라고. 이 정도. 자, 랄랄랄랄 하세요. 어? 괜찮은데? 오, 자연스러운데? 아까는 거의 뭐 가뭄이었는데 지금은 좀 혈색이 돌고 있는. 봐봐, 나 봐봐. 가만히 있어줘. 가만히 무표정으로 봐줄래? 오! 보니까 한번 바르면 또 이 너무 글로시한 광택이 네. 나다가 네.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네. 이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오! 이 사람이 입술인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0: 와,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1: 맨즈 뷰티의 최대 관건은 네. 귀찮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0: 맞죠.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번 딱 바르고 네. 24시간 유지되면은 오?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어때요?
0: 없어요.
1: 어, 맛은 없어요. 맛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0: 네. 맛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1: 자, 이렇게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 아, 다요? 시작. 뭐였니?
0: 어디 갔냐?
1: 주머니 가져왔어. 너가 절. 이거 챙기세요.
0: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1: 절도했잖아, 너가.
0: 아, 맞다. 내가 절도했구나. 좋습니다.
1: 자, 각자 원픽을 뽑아서 리뷰북을 만들어야겠죠?
0: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1: 아, 그러세요.
0: 저는 이미 콕 집었습니다.
1: 아.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 오?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0: 왜죠?
1: 저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나 할 때마다 좀 쿠션 살짝 좀 귀찮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컬러 로션 이런 걸로 한번 발라보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네. 아까 좀 진짜 듬뿍 발랐는데 자연스럽게 이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고 어, 괜찮은 제품이다. 오.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된다.
0: 맞습니다.
1: 생각해서 어, 이 친구 골라봤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북 한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자, 가겠습니다.
0: 네.
1: 이제 착착착이야.
0: 이게 바로 그냥 나온다니까, 이거는 느낌이 와.
1: 아, 나는 바로 이제 찍어야지. 이거 나올 동안 다른 거 하는 거지.
0: 맞지요.
1: 저 오늘 컨셉 딱 있어요.
0: 뭔데요? 어,
1: 말해줄 수 없죠.
0: 어.
1: 멋있는데?
0: 컨셉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1: 단순한 게 아니라 미니멀이라고 하죠. 우와! 바르는데?
2: 약간 맨즈 뷰티 같긴 해.
1: 그러니까요. 저는 에스콰이어예요.

0: 끝났어 나한테. 오 진짜 나 끝났어.
1: 좋은데?
0: 어 빨리 해라. 빨리 퇴근하시게.
1: 오케이.
0: 만나는 동안.
1: 네.
0: 저는 이제 또 가겠습니다.
1: 네.
2: 나는 몰라.
0: 저 오늘 컨셉은 굉장히 미니멀. 깔끔한 이런 도시의 그 맨, 시리맨 같은 느낌의 좀 그런 진면 잡지에 있는 그런 페이지를 좀 이용을 해봤고요.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밑에 뭐라 써있게요? 맨 오브 맨. 그리고 미니멀 커버 로션 라인 난 이션. 그리고 멋있게 해시태그 제 아이디 걸어주세요. Right page. 블랙 이런 완전 무채색으로 딱 했지만 이거 하나 포인트 끝. 끝났어. 어 나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난 저 마음에 들어. 이런 게 멋있는 거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깔끔한 게 아 이게 오래가요. 지저분한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씽. 아 나 만족합니다. 저 걸어놔도 되겠다. 저 걸어놓을게요. 우와 뭐야 오브제 아니야? 오야 원래 있었던 거 같아. 작품이잖아. 빨리 하자.
1: 그거 끝났어. 끝났어.
0: 오 괜찮네. 잘해. 뭐야?

0: 소년이 이런 거?
1: 아니
0: 소년미가 좀 있어 이런 거 할 때.
1: 맞아
0: 이런 거 왜 재밌게 엄청 그런다.
1: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2: 우와 야
0: 확연한 차이가 있네. 확실히 제품에서 영감을 얻고
3: 색감
0: 그렇죠 영감을 얻고 색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3: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단 초록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린 마일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렸고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3: 설명란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예, 민감 피부 1등선 오. 그리고 내 사진 오. 나이스.
0: 자, 전 세계 남성분들 모두 주목! 오늘 추천 제품들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관리하는 남자로 거듭나세요!
3: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
3: 예.

0: Deeply 문서입니다.
1: Hello, everybody. It is so, so great to be here today. I am your special MC, Chanel Moon from 5050.
0: Woo! 하늘 씨,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저도요. It is such an honor to see you today.
0: 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심플리 K-POP의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까지 함께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We are counting on you.
0: 찬일 씨, 근데 오늘 저희 의상이 엄청 약간 홀리하지 않나요?
1: 어, 맞아요, right? Everybody, today your hosts have transformed into Greek goddesses that came down from Mount Olympus.
0: 네, 맞습니다. 오늘 심플리 K-POP은 신들의 축제처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린 무슨 여신일까요?
1: Since both of us are, both of our last names are Moon, what about two goddesses of the moon?
0: 너무 좋은데요.
1: 오, oh, 나이. Nice.
0: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둘 다 문씨잖아요. Two Moon. 어쩜 이렇게 만났을까요? 이것은 운명입니다. 운명.
1: Yes, you are my destiny. On that note, should we say fighting together?
0: 네, 좋습니다. Two Moon,
1: fighting.
0: 네, 근데 신들의 축제라더니 혹시 저희 둘뿐인가요?
1: Of course not. We have some many special people waiting backstage, and there are some right in front of us as well.
0: 앞이요?
1: That's right. You guys, of course.
0: Oh my god, 맙소사!
1: Everybody, are you ready to enjoy the festival of the gods?
0: Let's go, let's go!
1: Then let's get into our first performance. Music, start!

0: This time we're going to talk with one of the artists here on Simply K-pop today.
1: 네, 어떤 분들이죠, 선혜 씨?
0: Just like their name, they're marking a special new beginning. Please welcome JYP's global girl group, Our Birthday.
1: Welcome!
0: Woo! Welcome!
1: Woo!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Today is
3: Our Birthday! 안녕하세요.
0: Great to have you here.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your debut. 데뷔 축하드려요. 일단 소감 혜진 씨부터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2: 아, 네. 저희 이렇게 7명 완전체 심플리 K-POP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설렙니다. 이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무대에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4: 네, 저희 7명 함께 Our Birthday라서 새로운 생일을 맞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팬분들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저희 이렇게 7명에서 같이 데뷔하는 거 아직 꿈 같고 실감이 안 하는데 그래도 활동하면서 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진짜 실감나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JYP에서 엔믹스 이후로 4년 만에 나온 걸그룹인데 부담감도 그만큼 컸을 것 같아요. 박진영 PD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라고 조언해주셨나요?
5: 네, 박진영 PD님께서 이제 무대를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 무대 올라올 때마다 이제 열심히 즐기면서 무대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0: 와. So Our Birthday is a multinational girl group. So while living together, have you guys learned any Korean or foreign language expressions that felt completely new to you?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배운 외국어나 한국어 표현들 중에 오 이거 좀 신기하다 하는 표현들이 있을까요?
4: 네, 저는 낙낙춥춥이라는 단어인데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고양이 냔냥이란 발음이 비슷해서 다시 물어보더니 태국어로 사랑해라는 뜻이었습니다.
0: 냥냥춥춥?
4: 낙낙춥춥.
0: 어, 귀엽다.
1: 귀엽다. 혹시 또 있을까요?
4: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촬영하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결의에 찬 표정을 지으면서 포즈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저만 그때 그 단어를 뜻을 몰라가지고 혼자서 윙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이
1: 결의에 찬 표정을 모르고
4: 네, 아치란 왜 끼를 부리고 있는 거야 했는데 네, 이제는 이 단어 아니까 다음부터는 잘 해보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신곡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Our Birthday의 데뷔곡 Squeezy. 제목부터 벌써 힙하고 기치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저희 Our Birthday의 데뷔 싱글 Our Birthday는요, 이제 저희만의 독창적인 장르인 힙합 베이스의 앨범인데요. 저희의 자유롭고 신나는 에너지를 많이 담은 앨범이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그리고 저희 데뷔 타이틀곡 스퀴즈는 스퀴즈 장난감을 쥐어짜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저희 Our Birthday만의 통통 튀는 에너지와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1: 좋습니다.
0: Wow. We've been watching your performances and all of your videos and the choreography is so hip and so cool.
1: 그니까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키 장난감을 이렇게 쥐어짜듯이 내리는 동작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 쳐서 말랑이 장난감을 잼잼 하는 동작이 포인트 동작입니다.
1: 너무 귀엽다. 혹시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리로 한번 와주십시오.
4: 뮤직.

0: 드레스로 하니까 되게 신기한
1: 느낌, 색다른 느낌. 좋습니다, 좋습니다.
2: That was our birthday's point dance. So here's the last question. Our birthday has just opened the first page to their story. So from 1 year from now, on your guys' birthday, what is one goal that you guys want to achieve? So 이제 1년 뒤, 첫 생일, 1주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3: 아, 그렇다면 저는 포부 있게 저희 한번 음원 차트 1위를 한번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1: 오, 좋다.
0: 좋아요. 또 있나요?
4: 네, 저희가 Our Birthday가 팀명인 만큼 저희 멤버들 모두 수고했다고 같이 파티도 해보고 싶습니다.
1: 파티 좋죠.
0: 재밌겠다.
1: 좋습니다. 그럼 이제 Our Birthday의 데뷔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막내 키라라 씨,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日本の皆さん, こんにちは. Our Birthday です. 私たちが 8月19日に デビューしました. 私たちのタイトル曲の Squeezy をたくさん練習したので たくさん見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1: 혹시 유 씨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5: はい、これからお会いするすべての方々に誕生日のような特別なときめきをお伝えできるよう7人一生懸命活動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1: 네, 그럼 상큼함과 강렬함이 공존하는 Our Birthday의 스퀴즈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Our Birthday, are you guys ready?
6: Yeah!
2: Alright, music, start!

0: 샤넬 씨 혹시 떡 좋아하시나요?
1: 떡은 why 떡 all of a sudden?
0: 그럼 혹시 피자는요?
1: Oh, I love pizza, but what about pizza?
0: 요즘 피자랑 백설기를 합친 피자 설기가 완전 핫하잖아요. 모르셨나요?
1: I know. 알죠. It's a fluffy white 백설기 rice cake topped with pizza sauce and toppings. There's no way that combination can go wrong.
0: 맞죠. 완전 맛 업. 근데 오늘 심플리 케이팝도 마찬가지랍니다. 매력에 매력을 더한 완벽한 조합의 맛돌이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1: Yeah,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so should we get right into it?
0: Yep.
1: All right, music, start!

0: 언니.
1: 네. Fall is almost here. So doesn't it make you feel kind of sentimental for no reason?
0: 아, 맞아요. 그럴 땐 역시 음악으로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가을하면 또 이별 노래 맞죠? 샤넬 씨 혹시 좋아하는 이별 노래 있습니까?
1: 아, for me, I would have to say the classic Olivia Rodrigo's Driver's License.
0: 아, 그 너무 좋죠. Yeah,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Oh. I got my driver's license last week, just like we always talked about. 여기까지.
0: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이별 노래가 있는데요.
1: Oh, really? Could I maybe have a little listen to it?
0: 아, 저는 악뮤 선배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1: Oh, that's a classic. Please, one verse, please. 네.

0: I almost felt a tear come out. Well, I love that vibe. It is perfect for the fall mood.
1: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말고도 감성 가득한 곡을 준비한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0: Oh my gosh, you should have told me sooner. So should we meet them right away?
1: 좋아요. 그 전에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0: Yes, Talk Talk Korea 2026, a global content contest where you can share your own special K-culture moments is now underway. So check the caption below and the QR code for more details.
1: 네, 그럼 이제 감성 충전하러 가볼까요? 뮤직!

0: 채널 씨, 이번에 어떤 분들이죠?
1: The talented boy band back with their third full-length album, One We.
0: Welcome.
2: Welcome.
0: 어서 오세요.
2: 와우.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0: 예.
1: Great to have you here today, and congratulations on your third full-length album. 정규 3집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소감이.

0: 요. 이어서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곡이 또 17곡이나 수록되어 있는 만큼 좀 많은 위브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귀로 듣는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예쁘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려 17곡이 수록된 정규 앨범인데요. 오늘 들려주실 타이틀곡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이 곡만큼은 꼭 라이브로 들어봐야 한다 싶은 한 곡 직접 영업해 주실 수 있나요?
1: 우선은 너무 좀 곡들이 다 좋아가지고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투성이 피노키오라는 곡이 피노키오. 있는데요. 그 곡은 꼭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스파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네, 이번에 타이틀곡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어떤 곡인지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시나리오는 저희 이번 정규 3집의 주제에 맞게 동화가 있기 때문에 동화를 써내려가는 작가로서 한번 주제를 담고 써내려가 봤습니다.
0: 예쁘다, 예쁘다.
2: Yeah, that is such a great message. We heard Hadin Shi wrote the lyrics himself, and that makes it even more meaningful. And we're so excited for all the stories when we will give us in the future.
0: 네, 맞습니다. 원위가 함께한 지도 벌써 12년이잖아요. 예전에는 네네. 정말 많이 싸웠지만 이제는 잘 안 싸우신다고.
3: 맞습니다, 맞습니다.
4: 가끔 싸워요, 근데.
3: 네, 아직도 종종 싸우지만.
1: 오히려 사실... 옛날보다는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투닥투닥 정도인 것 같아요. 네.
0: 이젠 좀 체력이 힘들어서 좀 덜 네. 싸우게 되죠, 네. 아무래도.
3: 싸움이 이제 힘드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5: 맞아요.
3: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5: 사랑합니다.
0: 아. 사이좋은 모습 보기 좋습니다.
2: We also heard that you recently asked 차오린 선배님 for the secret of staying together for a long time. So we want to know too. Could you let us know in on the secret?
6: 그럼 그룹 오래 함께하는 그런 비결 저희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5: 우선 롱런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멤버들끼리 많이 싸워야 됩니다.
0: 중요하죠 아무래도
5: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잘 화해를 해야 되죠.
6: 그쵸
0: 잘 싸우고 잘 화해하자. 너무 좋은 답.
6: 너무 좋아요.
0: 진심으로 너무 좋아요.
6: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2: Thank you for the great advice. I will keep that in mind.
0: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원위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기욱 씨,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우리 글로벌 위브 팬 여러분들, 이번에 원위 정규 3집 앨범, 정규 앨범 17곡이나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0: 자, 그럼 해피엔딩을 예고하는 원위의 시나리오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원위, are you ready?
8: Yeah!
2: Okay, music

0: Let's go Simply K-POP. 네, 이번 주 Simply K-POP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Oh my gosh. So we want to say a huge thank you to all of the fans around the world for tuning in today.
0: 네, 달의 여신즈 2 뭔가 함께한 신들의 축제 혹시 즐겨오셨을까요?
1: We really hope you had a great time and we hope you'll join us again next week.
0: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imply K-POP 다음 이 시간에도 K-POP 아티스트들의 환상적인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Bye! Bye.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기도하고 미사하고 뭐 글 배우고 산보하고 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죠. 롤런보이는 확실히 기도하고 힐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Through letters written by the priests who taught the Joseon seminarians at the time, we were able to glimpse what life was like for them in Rolonboy.
2: We are now staying on a farm in Rolonboy, about 12 kilometers from Manila. We are doing very well here. The caretaker of this house is a good brother who takes excellent care of us. The weather is very hot, but the rooms are large, clean, and well ventilated. So we have not suffered too much from the heat so far. Besides, the rainy season will arrive in a few days, and the weather will soon become cooler. Every evening at sunset, we go out for a short walk in the meadow near our lodgings to get some fresh air. We are now enjoying the greatest peace and are able to devote ourselves fully to our studies. Father Defleche teaches the Joseon seminarians and spends the rest of his time studying Chinese. There is a small chapel in the house where Mass can be celebrated, and our students are able to attend Mass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hurch.
1: In Rolonboy, the Joseon seminarians studied theology, philosophy, Latin, and other subjects.
3: 거의 한 5, 6개월을 머물면서 수학하는데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호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응?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제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While staying in Rolonboy, Kim Dae-g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on during his time in Rolonboy have survived to this day.
3: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 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Buddh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개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뭐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에바퀴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n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n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다 메이크업 메이크업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it.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come, 다리.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카니, 카니, 시고, 카니, 카니, 카니, 시고, 카니, 카니, 카니, 시고.

0: 이때 오나라 주유는 노숙다려 말씀하되
1: 공명이 진실로 허언이라. 융동 때의 동남풍이 어찌 쓸소냐.
0: 공명을 잠깐 봐도 제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의 어찌 허언을 허우리까.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0: 나라 소녀라기에 내배를 터니도 분명 담대못 잡으면 대정한데 무장에 대파에 네 몸을 등록 뛰어 네 모래 풍동 달에 치며 보훈이 될 것이니 오서 굽히 대질하라
1: 사공이 겁을 내어 탓 감고 도지를 허리째 허기야 허기야 허기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0: 가려고 사삼천 뭐 양장으로 저렇게 쫓아오니 일을 오래 허리.
1: 자룡이 말 듣고 선생은 나무 염려 마사이다. 하가지를 쓰고 벼락을 바우지는 화살은 못 피하리라.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Ideas ahead of their time have shaped a better world. A man who believed that culture could bring peace to the world. Kim Koo. The one thing I seek in infinite quantity is the power of a highly developed cult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lture brings happiness and meaning to our lives, and by extension, to the lives of others. My wish, culture of peac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Koo.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3: The natural landscape of Korea remains beautiful year-round thanks to myriad flowers, trees, and lush forests. Yet the forest can be reduced to ashes at any moment. Over the past decade, some 580 wildfires have occurred each year on average in Korea.
4: 경사나 풍속, 이제 연료 조건과 연료 구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중 물리 현상인데요.
3: These people are studying wildfires through countless experiments and calculations.
5: 산불이 어디로 갈지를 예측해서
6: 예보도 3시간 간격 예보가 총 120시간.
3: Their analysis and technologies are becoming tools in the fight against fire. Every day, science pushes beyond its limits. This is the story of relentless efforts to protect forests at the front line of wildfire research. Last February, Samnang Jinup Miryang, Gyeongsangnam-do Province. Gray smoke blankets the sky, threatening to engulf the entire village. Flames surge over the mountain slopes. Driven by strong winds, the fire spreads quickly out of control, prompting authorities to raise the wildfire response to level 2 and deploy large numbers of firefighters and equipment to bring the blaze under control. Residents were forced to leave their homes behind and evacuate amid the dense smoke. About 143 hectares of forest, an area equivalent to 200 soccer fields, was reduced to ashes. An investigation found that the Miryang wildfire started when sparks from burning trash spread to a nearby forest.
7: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많아지고 있고 또 바람이 또 강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99% 이상이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불이 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활동을 잘 예측하고 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또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Many of the recent wildfires are believed to have been caused by human carelessness. An analysis conduct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shows that wildfires that occurred between 2015 and 2024 were started by people entering forested areas. However, there is another reason why forest fires can grow so rapidly. It lies in a tree species commonly found in Korea's forests, the pine. Pine trees thrive even in barren soil, which is why they dominated the country's reforestation efforts following the Korean War. The problem lies in the pine's fuel characteristics.
8: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정 중에서 37%가 침엽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 침엽수 중에서도 25%가 소나무로 구성이 돼 있고 소나무에 그 포함되어 있는 송진 성분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열량 자체가 1.4배가 더 높습니다.
3: The National Forest Fire Experiment Center, located in Pocheon, Gyeonggi-do Province. Founded to uncover the mechanisms behind large-scale wildfires, it's the largest facility of its kind in Asia. Wearing protective gear, the researchers prepare for an experiment. Its goal is to compare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conifers and broadleaf trees. Piles of fallen leaves have been arranged on a slope. On one side are the dry, needle-like leaves of coniferous trees. On the other are the broad, thin leaves of broadleaf trees.
9: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나무와 그리고 화렵수 각각 동시에 불을 붙였을 때 어떤 것이 더 빨리 타고 어떤 것이 더 오랫동안 타는지 그런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3: What impact can this visibly small difference have on wildfires? As soon as the flames reach the two piles of leaves, orange fire erupts instantly. However, there'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flames in broadleaf and coniferous leaves. This experiment shows through direct observation how wildfires spread depending on the tree species. Even when ignited under identical conditions, a fire can bur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tree it encounters. The conifer leaves produce taller, longer-lasting flames because of the high resin content. In contrast, the flames in the broadleaf tree leaves ignite and spread rapidly and burn almost completely.
10: 소나무가 화렵수에 비해서 이제 화염의 강도가 더 큰 것을 확인을 했고 화렵수의 경우에는 이제 완전 연소가 발생해서 하얀색 재가 남았고 침엽수 낙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완전 연소라고 해서 더 탈 수 있는 물질이 남은 것을 의미하는 검은색 재가 남아서 군데군데 이제 화염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씨가 관찰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3: So what happens when strong winds sweep through a wildfire? As a strong airflow moves up the slope, ashes that seem to have subsided begin to glow red again. In an instant, embers buried beneath the ash are reignited. The remaining combustible material is supplied with oxygen, serving as fuel for the fire.
10: 다 지나가서 완전히 연소가 됐다고 판단을 한 상태에서 똑같이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화렵수에서는 완전 연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없어서 강한 바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화가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소나무 낙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완전 연소 때문에 물질이 계속 탈 수 있는 물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 이제 다시 재발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 The type of tree, the wind, and even the slope of the terrain. All this determines the speed at which wildfires spread and their scale. In Korea, where about 63% of the land is mountainous, the steepness of the terrain is a critical factor in wildfires. The interconnected mountain ridges and numerous steep slopes make it more difficult for firefighters to reach the affected areas. During the recent wildfire in Hamyang, steep slopes reaching 45 degrees posed a major challenge to firefighting operations. Here's another experiment to examine the effect of slopes on wildfires. The researchers place a pile of conifer leaves on an artificially inclined surface. It is similar to the terrain conditions in Korea's mountainous regions. The experiment checks the direction in which flames spread on steep terrain and how the speed and intensity of flames change as the slope increases. When the leaves are ignited on a 30-degree slope, the flames quickly move uphill. The experiment records changes in flame speed, temperature, and burn duration. They serve as valuable data for understanding why large wildfires in Korea spread so rapidly.
10: 일반적으로 산불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번지는 게 아니라 경사나 풍속, 이제 연료 조건과 연료 구조, 그다음에 열전달 방식 등과 같이 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중 물리 현상인데요. 저희는 실규모 실험을 통해서 이제 한국형 산불 행동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0: This time the researchers changed the conditions. The experiment is conducted on level ground with a zero-degree slope. But the same amount and arrangement of the fuel and ignition method are used. The only variable that has changed is the slope. The researchers ignite the leaves spread across the flat surface. The fire begins at the edges and spreads slowly. Under level ground conditions, the flames spread relatively slowly than they do on a slope. However, the fuel burns more evenly, resulting in a longer burning time. This experiment shows that the difference in the angle of the terrain can influence the direction, speed, and duration of a wildfire. On a 30-degree slope, the height of the flames and the speed at which they spread increase noticeably compared with those on level ground.
10: 경사 0도와 경사 30도의 실험을 통해서 경사 30도 조건에서 좀 더 산불 확산 속도라든지 이제 강도가 더 강한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 경사도가 심한 곳에서는 주민 대피를 빨리 요청을 하거나 진화자원을 많이 배치하는 등 이제 체계적인 산불 통합 관리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data gathered from experiments is crucial for devising wildfire response strategies. The observations and measurements gathered from flames are used to conduct detailed analysis.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vast amounts of accumulated data, wildfire case studies, and AI-powered analysis are brought together. The extensive data collected through repeated experiments is reflected in a wildfire spread prediction system. The data is used to calculate how quickly a wildfire will spread and in which direction, which is critical for on-site firefighting strategies.
5: 산불 확산 예측에서는 기상 정보와 지형 정보 그리고 연료 정보가 이제 입력 자료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기상 정보는 기상청에서 여러 가지 바람 정보를 가져와서 쓰고 있고요. 연료 정보 같은 경우는 그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그 임상도라든지.
0: But how is this information entered into the system? And how are these calculations performed? Researchers monitor real-time weather conditions, terrain, and fuel data to track the movement of wildfires. They analyze the fire line, the spread of flames over time, and areas at potential risk. Multiple variables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predicting the path of a wildfire.
5: 단기 예보 정보, 기상청으로부터 단기 예보. 이 미량 산불에서의 실제 활용됐던 그 확산 예측 예측도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음영이 들어간 그곳이 지금 현재 산불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로부터 산불이 뭐 120분 뒤, 270분 뒤, 390분 뒤, 뭐 480분까지 어디로 갈지를 예측해서 이 라인이 시간대별 화선입니다.
0: Yet this forecasting technology is essential for evacuation decisions and firefighting strategies. These predictions are also imperative for deciding when to issue evacuation advisories.
5: 확산 예측 범위 내에서 5시간 이내 범위에 있으면은 즉시 대피를 원칙으로 하고 8시간 범위 내에 있으면은 그 대피 준비를 하는 그런 저희가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미량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양병원이 8시간 범위 안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피 준비라고 해도 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게 고령층의 인구가 좀 포함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즉시 대피를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0: Wildfire spread prediction goes beyond estimating the direction of the flames. It also analyzes the possible impact of the deployed firefighting resources on the fire. The prediction models reflect the type of firefighting aircraft and the volume of water they can carry to find out how the fire is likely to change.
5: 공중진화자원, 헬기의 종류에 따라서 헬기가 그리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담수량, 이 용량에 따라서 여기에 투입됐을 때 화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0: Recently, wildfire prediction has become more accurate thanks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e accuracy of wildfire risk forecasting, which used to stand at 70%, has been raised gradually. Predicting the likelihood of a wildfire even before it starts is as important as predicting how it will spread after it ignites. That's why the National Wildfire Warning System uses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ies.
6: 이 지도는 산불 위험 지수를 100m 곱하기 100m의 해상도로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불 위험 지수가 0부터 100까지 산출이 되는데요. 위험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0: The system forecasts year-round when and where wildfire risk is the highest.
6: 자동적으로 매일매일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산불 위험의 실황이 계속해서 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보도 3시간 간격 예보가 총 120시간까지 이제 예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As of last year, the wildfire forecasting system's accuracy rate reached 76%. During the recent Uisang wildfire, it identified 100% of the high-risk areas, accurately predicting the unprecedented massive wildfire.
6: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에 총 네 등급이 있는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총 네 등급으로 나누어져요. 대형 산불 주의보가 떴을 때는 경계, 그리고 경보가 떴을 때는 심각 이렇게 등급에 준하게 산불 대비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산림청과 유관기관, 지자체에 산불 대응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Despite being monitored by cutting-edge technologies, wildfires caused by a single careless act or a tiny ember can have devastating consequences for people's daily lives. Wildfires do not destroy forests alone. In just a few moments, they can also reduce to ashes centuries of history embodied in cultural heritage.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and critical infrastructure from wildfires,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has focused not only on extinguishing fires, but also on developing technologies that can slow their spread.
11: 비가 오지 않으면 3개월 동안 그 산불 발화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연제를 또 개발했습니다. 이것 또한 친환경성이 담보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게 탄소 섬유로 좀 제가 시제품을 만들어놨고 그 안에 약재를 약 70kg 담을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0: To close the gaps in aerial firefighting, a drone-based wildfire suppress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Drones were designed to establish defensive fire lines even in narrow, rugged mountain terrain that is inaccessible for firefighting helicopters.
12: 산불 진화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설계를 하고 제작한 드론입니다. 실제 인양 중량은 50kg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어떤 약재, 그냥 분말, 물 이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인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좀 야간 산불 현장에 좀 진화 대원들이 접근하기 힘든 어떤 급경사지나 아니면 험준한 그런 지역에 좀 투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온도 진화 효과는 좀 볼 수가 좀 있고요.
0: A fire extinguisher containing a suppression agent is mounted to the center of the drone. The researchers fasten the fire extinguisher to the drone and connect the control system. The drone is equipped with compressed aerosol technology. A solid aerosol compound is used as a propellant. When triggered by an electrical signal, the extinguishing agent is discharged instantaneously. The drone's folded arms unfold to prepare for takeoff. As the propellers begin spinning, the aircraft lifts into the air. The system has been designed to release the fire suppression agent over a distance of at least 25 meters because of the height of the trees.
13: Through repeated testing, the particle size and the discharge pressure were optimized to ensure that the extinguishing agent does not disperse easily even in windy conditions. Every aspect of the design was developed with the actual conditions in mind. Carrying its fire suppression payload, the drone reaches the target area. The discharge unit beneath the aircraft walks onto the target and the extinguishing agent is released right away. Delivered quickly and precisely, the agent blocks the fire's path, helping to slow the initial spread of the flames.
12: 저희가 뭐 산불 현장에 대부분 추운 날씨 속에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진화 드론의 성능이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 있는 약재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충분히 뭐 동결되지 않고 그 성능을 발휘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분사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 유효 범위를 가질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3: After completing the test flight, the drone's performance data is analyzed. Researchers develop strategies to maximize firefighting efficiency based on the drone performance under various conditions, including extreme cold, strong winds, and steep terrain.
12: 한 대의 비행만으로는 좀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 좀 편대 비행을 해야지만 더 많은 면적, 더 많은 양의 약재, 물을 현장에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 비행이 아닌 좀 편대 비행을 통해 가지고 진화의 효율을 좀 상승시킬 수 있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연구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13: Meanwhile, another experiment is taking place on the ground. The goal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 wildfire retardant designed to slow the spread of the flames. Researchers place dry leaves treated with a retardant alongside untreated ones, then compare the size of the flames, the rate of fire spread, and the presence of lingering embers. Wildfire retardants are applied in advance to the fuel ahead of the fire line to reduce the speed of combustion and slow the spread of fire.
14: 지금 실험에 활용된 산불 진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산림공원에서 직접 개발을 했고요. 이게 다 친환경 검증을 다 거쳐서 산림에 살포를 해도 이제 환경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까지 다 검증을 거친 약재입니다.
13: As soon as they are ignited, the leaves start burning and the flames spread rapidly. However, the section treated with a wildfire retardant behaves very differently. Even when the flames reach it, they don't spread easily, and the rate of combustion gets notably slower. Compared with the untreated leaves, the retardant-treated pile shows clear differences in flame height, the speed of fire spread, and the appearance of smoldering embers. On the treated leaves, the flames struggle to spread, and any remaining embers soon die out. In the field, wildfire retardants are used with consideration for their impact on the forest ecosystem.
7: 좀 진화하는데도 효율적이지만 뭐 송전탑이라든지 뭐 가스 저장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위험 시설 쪽으로 산불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진화 약재를 통해서 거기까지 도달하더라도 그 이상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파제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13: Technologies that predict, suppress, and contain wildfires. But there is something even more important than cutting-edge technology.
7: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터 같은 화기 이렇게 지니시고 산에 가시거나 담배를 피우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자제해 주시고 하지 않아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3: Accurate forecasting and rapid wildfire response. Years of accumulated data and technologies continue to safeguard our forests behind the scenes. By anticipating danger and overcoming crises,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continue to evolve to ensure our green future.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de Myunghwa,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which has produced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crispy and thin crackers. Also,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Nuruk, and produced premium liquor. And we explore Kabi Tree, which has provided a wider range of products by using coffee as a main ingredient.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s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Ide Myunghwa has mainly produced traditional Korean crackers for over 70 years.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applied cutting-edge production skills to offer premium snacks. We take a deeper look into Ide Myunghwa, a provider of premium Korean crackers. It is Geumjong-gu District, Busan. And Ide Myunghwa, a maker of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2: 저희 이대명과는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s chunbyung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3: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monitored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4: Oh, 위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5: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 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이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5: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4: 예.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5: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을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 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1: 이대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Chonbyeong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6: 제가 이대명과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7: 집사님 저 그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사실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갔거든요. 이대명이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1: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jeonbyeo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4: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5: MES 부분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4: 네.
5: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이제 너무 기대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5: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
4: 무조건입니다.
5: 예, 약속하겠습니다.
4: 네.
5: 예. 이대명과는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과는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1: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1: 파리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명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0: 도한 청량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량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누룩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2: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량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술을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입하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0: 누룩,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3: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강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3: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2: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0: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1: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0: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0: In the midst of busy life, people can enjoy time to relax while drinking coffee. Instead of a type of drink, what if we can experienc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that are made of coffee? Garbitree first started the business to come up with an answer. Based on the cold brew extraction skill, the company has introduced new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We explore Garbitree,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coffee industry. Garbitree is located in Suntanggun County, Ch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quality of coffee beans and roasting methods are signific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coffee. The sophisticated roasting skills can maximize the original flavors of coffee beans. The entire extraction and production stages can be checked at a glance.
1: 저희 가비트리는 자체 브랜드인 커피노큐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향미를 선보이는 콜드브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특허받은 콜드브루 추출 기술과 정교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비가이알 UV 살균 3단계 공정을 적용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직접 선별한 생두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한 커피 젤리를 개발해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0: Cold brew blends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It is made by blending the Colombi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The cold brew blends provide a delicate taste of dark chocolate as well as a nutty flavor of nuts at the same time. It can be enjoyed as an Americano when mixing with water, a latte when mixing with milk, as well as affogato when having it with ice cream.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2: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화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영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It is a new type of coffee that can consume caffeine more conveniently.
2: 저희 가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씹어 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0: Garbitree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1: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편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Garbitree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3: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회사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1: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Garbitree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음색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창작 국악 그룹 이음이라는 팀이고요. 가야금 두 대랑 거문고 한 대로 연주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곡 소개에 앞서서 저희 연주자분들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가장 멀리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야금을 연주해주고 있고, 또 오늘 직접 혼자 쓴 곡들도 몇개 연주가 되는 전우림 연주자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일한 또 거문고 연주자이자 저희한테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신소영 연주자님입니다. 네, 이음에서 가장 이것저것 하는 황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너울이라는 곡인데요. 너울은 저희가 메나리조 선율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좀 장단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모습을 표현한 곡이고요. 다음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오박자라는 곡이에요. 오박자는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직접 작곡을 해주신 곡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곡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연주자님이 직접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 오박자는 숫자 5와 관련된 곡입니다. 먼저 오박자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템포 역시 5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곡의 소요 시간 역시 5분 55초로 이루어져 있고요. 숫자 5의 매력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곡을 더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활동을 한지 지금 거의 3년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많은 공연을 했지만 이렇게 아예 공연장을 빌려서 이음에 이름을 걸고 한 공연은 처음인데요.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우리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곡들도 더 있지만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앞서 한 곡을 더 들려드렸죠? 한 곡을 설명을 저희 거문고 연주자 분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1: 방금 들으신 곡은 꿈의 숲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꿈을 주제로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무수히 많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꿈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곡입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화라는 곡인데요. 화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화는 불화에 나방 알을 써서 불에 달려드는 나방을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나방을 보고 저희는 실패를 극복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비기닝이라는 곡인데요. 비기닝을 만드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끼리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근데 음악의 시작은 뭐지?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아니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지 박자지 하면서 이제 저희끼리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막 이렇게 나누다가 이 곡이 탄생을 했는데요. 조금 앞서 들으신 곡보다는 좀더 리드미컬하고 경쾌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듬을 저희는 조금 중점을 두고 만든 곡이기 때문에 리듬하면 또 아프리카 리듬이 또 신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그런 아프리카? 뭔가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조금 더 편하게, 재밌게 이 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기닝 들려드릴게요.

0: 무대에 여러분들 아까 티켓 발권하실 때 쪽지 쓰셨나요, 혹시? 네. 저희가 다음 곡을 위해서 사실 이 쪽지들을 받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읽어볼까요?
1: 이거를 골라보자면,
0: 네.
1: 자,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전우림
0: 임용고시
1: 화이팅!
0: 준비하고 계시구나. 와, 박수 한번 주실까요? 와, 꼭 합격하시길
1: 임용고시
0: 바라겠습니다.
1: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이걸 읽어볼게요. 이음의 단독 첫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흥해라 이음.
0: 저희를 위한 또.
1: 감사합니다.
0: 네.
1: 그다음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만의 회사 차리기. 부자 되일래요.
0: 와.
1: 꼭 회사 차리시길 바랍니다.
0: 네.
1: 그다음에 혹시 뭐 하나 골라보세요.
0: 저는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그걸 색깔로
1: 색깔.
0: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저기, 이세 대각선 아래 핑크색 쪽지요.
1: 이거요?
0: 아니, 이세 대각선 아래에 있는, 한 7시 방향?
1: 7시?
0: 7시
1: 이거?
0: 방향? 네, 맞아요.
1: 오, 신청가 완창 무대 만석되게 해주세요.
0: 오, 완창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1: 여기 계시는가
0: 와,
1: 봐요.
0: 성공하시길
1: 꼭
0: 바랄게요.
1: 좋은 공연
0: 네, 공연
1: 보여주세요.
0: 준비가 힘든 건 우리도 아니까.
1: 그럼 우리미도 하나 골라볼까요?
2: 네, 저는 오늘 파란색 옷 입었으니까 저기 파란색 중에서 제일 키큰 애로 해주세요. 저기.
1: 아, 저 멀리 있는 거.
0: 원래 저희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혼자 하기로 했는데.
1: 이분 투자 좀 하셨나 봐요. 삼성전자 떡상 가자.
0: 많은 분들의 바램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몇 분을 지금 뽑았죠?
1: 지금 5분 뽑았어요.
0: 저희가 사실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뽑아볼까요? 좀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1: 우림이 파랑색 좋아하니까. 근데 마침 우림이 이름이 적혀져 있네요. 우림이가 건강하게 연주 활동을 잘 하기를. 부모님이
0: 와,
1: 적어주셨나 봐요.
0: 우는 거 아니야?
1: 아, 초록색을 안 뽑았네요. 초록색을 뽑아볼까요? 이거는 가족 건강과 소원 성취 발언, 기인상봉이라는 말을, 좋은 말을
0: 네.
1: 적어주셨네요.
0: 와.
1: 감사합니다.
0: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 들려드릴 곡이 다온이라는 곡인데요. 다온은 이제 좋은 일이 다가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여러분들의 뭐 불러드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쪽지들까지도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연주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음의 색깔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느낌의 곡이고, 뭔가 이 곡을 들으면 조금 힐링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악기뿐이 아니라 이제 연주자분이 나오셨는데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는 박소연 연주자님. 네. 네, 피아노 연주까지 곁들여서 조금 더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온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저희 여행의 마지막 순서가 남았어요. 네,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셨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팀 이름을 이음이라고 지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줄을 저희는 연결할 때 잇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음이라는 팀 이름을 지어보자라고 해서 관객분들과 저희 연주자, 그리고 가야금과 거문고, 다양한 방면에서 연결을 다 시켜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된것 같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열심히 곡을 만들었는데,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그죠? 네, 다운 어떠셨어요?
1: 왔어요.
0: 아, 그래요? 이런 곡들을 조금 더 써볼까요, 우리? 저희는 저희 곡을 한번 연주하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곡을 여러 개를 생각 안 하고, 한 곡에 너무 이제 모든 테크닉을 다 집어넣는 느낌이라, 한곡한곡 연주할 때마다 이제 팔이 점점 힘이 풀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다운 듣고 많이 힐링 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폭풍인데요. 폭풍 역시 5박자를 작곡한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작곡한 곡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0: 네.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연주도 잘하고 곡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폭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폭풍은 빠른 박자 위주의 곡으로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모습을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약하고 작은 바람이어도 합쳐지면 강한 폭풍이 되듯이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꾸준히 노력해서 크고 강한 이음이 되도록 위에 작곡하였습니다.
0: 그래도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이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큰 결심을 하신 거거든요. 원래 저희 공연 다니면 절대 한마디도 안 하는 연주자인데 이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두 곡이나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한번 더? 네,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저희의 첫 공연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백 번째까지 우리 할 거죠? 백 번째까지도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폭풍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 up,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and then 다리, and 다다리, and 다다리, and come 다리.
0: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안녕하세요. 심플리 케이팝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스페셜 MC 빌리 문서입니다.
1: Hello everybody. It is so so great to be here today. I am your special MC Chanel Moon from 5050.
0: 찬혜 씨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저도요. It is such an honor to see you today.
0: 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심플리 케이팝의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까지 함께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We are counting on you.
0: 찬혜 씨, 근데 오늘 저희 의상이 엄청 약간 홀리하지 않나요?
1: 어, 맞아요, right? Everybody, today your hosts have transformed into Greek goddesses that came down from Mount Olympus.
0: 네, 맞습니다. 오늘 심플리 케이팝은 신들의 축제처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린 무슨 여신일까요?
1: Since both of our last names are Moon, what about two goddesses of the moon?
0: 너무 좋은데요.
1: Oh, nice.
0: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둘 다 문씨잖아요. To moon. 어쩜 이렇게 만났을까요? 이것은 운명입니다. 운명.
1: Yes, you are my destiny. On that note, should we say fighting together?
0: 네, 좋습니다. To moon,
1: fighting.
0: 네, 근데 신들의 축제라더니 혹시 저희 둘뿐인가요?
1: Of course not. We have some many special people waiting backstage, and there are some right in front of us as well.
0: 아, 앞이요?
1: That's right. You guys, of course.
0: Oh my god, 맙소사!
1: Everybody, are you ready to enjoy the festival of the gods?
0: Let's go, let's go!
1: Then let's get into our first performance. Music, start!

0: This time we're going to talk with one of the artists here on Simply K-pop today.
1: 네, 어떤 분들이죠, 선혜 씨?
0: Just like their name, they're marking a special new beginning. Please welcome JYP's global girl group, Our Birthday.
2: Welcome! Woo!
0: Welcome!
1: Woo!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Today is
4: Our Birthday! 안녕하세요.
0: Great to have you here.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your debut. 데뷔 축하드려요. 일단 소감 혜진 씨부터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3: 아, 네. 저희 이렇게 7명 완전체 심플리 K-POP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설렙니다. 이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무대에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5: 네, 저희 7명 함께 Our Birthday라서 새로운 생일을 맞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팬분들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저희 이렇게 7명에서 같이 데뷔하는 거 아직 꿈 같고 실감이 안 나는데 그래도 활동하면서 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진짜 실감나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오, 좋습니다. 네, JYP에서 엔믹스 이후로 4년 만에 나온 걸그룹인데 부담감도 그만큼 컸을 것 같아요. 박진영 PD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라고 조언해주셨나요?
6: 네, 박진영 PD님께서 이제 무대를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 무대 올라올 때마다 이제 열심히 즐기면서 무대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0: Wow. So Our Birthday is a multinational girl group. So while living together, have you guys learned any Korean or foreign language expressions that felt completely new to you? So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배운 외국어나 한국어 표현들 중에 오, 이거 좀 신기하다 하는 표현들이 있을까요?
5: 네, 저는 낙낙춥춥이라는 단어인데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고양이 냥냥이랑 발음이 비슷해서 다시 물어보더니 태국어로 사랑해라는 뜻이었습니다.
0: 냥냥춥춥?
1: 냥냥춥춥.
5: 낙낙춥춥.
0: 아, 냥냥춥춥. 어, 귀엽다.
1: 귀엽다. 혹시 또 있을까요?
7: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촬영하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결의에 찬 표정을 지으면서 포즈를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저만 그때 그 단어를 뜻을 몰라가지고 혼자서 윙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이
1: 결의에 찬 표정을 모르고
7: 네, 아치란 왜 끼를 부리고 있는 거야 했는데 네, 이제는 이 단어 아니까 다음부터는 잘 해보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신곡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Our Birthday의 데뷔곡 Squeezy. 제목부터 벌써 힙하고 키치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저희 Our Birthday의 데뷔 싱글 Our Birthday는요, 이제 저희만의 독창적인 장르인 힙합 베이스의 앨범인데요. 저희의 자유롭고 신나는 에너지를 많이 담은 앨범이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그리고 저희 데뷔 타이틀곡 스퀴즈는 스퀴즈 장난감을 쥐어짜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저희 Our Birthday만의 통통 튀는 에너지와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1: 오, 좋습니다.
0: Wow. We've been watching your performances and all of your videos and the choreography is so hip and so cool.
1: 어, 그니까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3: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키 장난감을 이렇게 쥐어 짜듯이 내리는 동작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 쳐서 말랑이 장난감을 잼잼 하는 동작이 포인트 동작입니다.
1: 아, 너무 귀엽다. 혹시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3: 아, 너무 좋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한번 와주십시오.
5: Music. 큐!

0: 드레스로 하니까 되게 신기한
1: 느낌, 네. 색다른 느낌.
2: 좋습니다, 좋습니다.
3: Yeah, that was our birthday's point dance. So here's the last question. Our birthday has just opened the first page to their story. So from 1 year from now, on your guys' birthday, what is one goal that you guys want to achieve? So 이제 1년 뒤, 첫 생일, 1주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4: 아, 그렇다면 저는 포부 있게 저희 한번 음원 차트 1위를 한번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2: 오, 좋아요. 또 있나요?
5: 네, 저희가 Our Birthday가 팀명인 만큼 저희 멤버들 모두 수고했다고 같이 파티도 해보고 싶습니다.
2: 파티 좋죠.
0: 재밌겠다.
2: 오, 좋습니다. 그럼 이제 Our Birthday의 데뷔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막내 키라라 씨,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日本の皆さん、こんにちは。アオバースデーです。私たちが8月19日にデビューしました。私たちのタイトル曲のスキージーをたくさん練習したので、たくさん見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 혹시 유 씨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6: はい。これからお会いするすべての方々に誕生日のような特別な時々をお伝えできるよう7人一生懸命活動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2: 네, 그럼 상큼함과 강렬함이 공존하는 Our Birthday의 스퀴즈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 Our Birthday, are you guys ready?
7: Yeah!
3: Alright, music,
7: start!

0: 지금 오, why 딱 all of a sudden?
1: 어, 그럼 혹시 피자는요?
0: Oh, I love pizza, but what about pizza?
1: 아, 요즘 피자랑 백설기를 합친 피자설기가 완전 핫하잖아요. 모르셨나요?
0: 아, I know. 알죠, 알죠. It's a fluffy white 백설기 rice cake topped with pizza sauce and toppings. There's no way that combination can go wrong.
1: 아, 맞죠, 맞죠. 완전 맛 업, 업. 근데 오늘 심플리 케이팝도 마찬가지랍니다. 매력에 매력을 더한 완벽한 조합의 맛돌이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0: Yo,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so should we get right into it?
1: Yep.
0: All right, music, start!

0: 언니.
1: 네. Fall is almost here. So doesn't it make you feel kind of sentimental for no reason?
0: 아, 맞아요. 그럴 땐 역시 음악으로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가을하면 또 이별 노래 맞죠? 샤넬 씨 혹시 좋아하는 이별 노래 있습니까?
1: 아, for me, I would have to say the classic Olivia Rodrigo's Driver's License.
0: 아, 그 너무 좋죠.
1: Yeah,
0: 혹시 한 소절 부탁드릴까요?
1: I got my driver's license last week, just like we always talked about. 여기까지.
0: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이별 노래가 있는데요.
1: Oh, really? Could I maybe have a little listen to it?
0: 아 저는 악뮤 선배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1: Oh, that's a classic. Oh, please, one verse, please. 네.

0: almost felt a tear come out. Well, wow. I love that vibe. It is perfect for the fall mood.
1: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말고도 감성 가득한 곡을 준비한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0: Oh my gosh, you should have told me sooner. So should we meet them right away?
1: 좋아요. 그 전에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0: Yes, Talk Talk Korea 2026, a global content contest where you can share your own special K-culture moments is now underway. So check the caption below and the QR code for more details.
1: 네, 그럼 이제 감성 충전하러 가볼까요?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1: 샤넬 씨, 이번에 어떤 분들이죠?
2: The talented boy band back with their third full-length album, One We.
0: Welcome.
3: Welcome.
1: 어서 오세요.
3: 와우.
1: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0: 예.
2: It's great

0: Let's go Simply K-POP. 네, 이번 주 Simply K-POP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Oh my gosh. So we want to say a huge thank you to all of the fans around the world for tuning in today.
0: 네, 달의 여신즈 2 뭔가 함께한 신들의 축제 혹시 즐겨오셨을까요?
1: We really hope you had a great time and we hope you'll join us again next week.
0: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imply K-POP 다음 이 시간에도 K-POP 아티스트들의 환상적인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Bye! Bye.

0: 둘, 셋, 라이션!
1: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입니다.
0: 저는 오늘 오픈이션
1: 와이어시입니다. 와. 지금 저희가 어디 왔죠?
0: 바로 성수입니다.
1: 성수입니다.
0: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1: 일단 저 요새 최근에 들어서 남성 뷰티가 엄청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1: 브랜드들이. 그쵸?
0: 맞습니다. 네. 또 이전에 이번에 또 뷰티 MC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뷰티팀에 대해서 물어봐요.
1: 아,
0: 물어봤어요?
1: 특히 효진이 형.
0: 그쵸?
1: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0: 그쵸?
1: 형한테만 물어보던데.
0: 아니, 네가 물어봤는데 너가 모르는데 나는 이랬다, 이랬잖아요.
1: 바로 이전이 형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래서 라고 했죠.
0: 네. 또 보니까 이제 많은 또 남성분들이 네. 네. 뷰티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1: 네.
0: 또 요즘에는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이제 대세가 아니라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 대세를 이어 저도 관리하는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 주제는?
0: 관리하는 남자의 리얼 뷰티템 맨즈 뷰티입니다.
1: 맨즈 뷰티!

0: 아, 네. 맨즈 뷰티가 진짜 너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아, 네. 또 요즘에는 맨즈 뷰티 전문 브랜드와 상관없이 네. 남자 남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네. 브랜드에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추세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닌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완전 기본이에요. 네. 요즘 안 하면 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맨즈 뷰티 템을 찾으러 렛츠 고!
0: 렛츠 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분들의 인터뷰가 좀 더 많겠죠?
1: 그렇죠.
0: 예, 남성분들이. 근데 사실 보통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대로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1: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네. 여성분들에게 네, 네. 가족분들, 동생분들, 네. 뭐 오빠분들, 네. 아니면 남자친구분들에게 네. 선물해 줄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저희 아저씨 스캐닝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0: 내 큰 눈으로 해볼게.
1: 인터뷰 한번 해보려요?
0: 인터뷰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어시라고 하고.
1: 네, 이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가 또 뷰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세요?
2: 아, 남성 뷰티예요?
1: 맞습니다. 맨즈 뷰티예요. 네.
0: 오늘의 맨즈 내용이 맨즈 뷰티예요. 그냥 혹시 선물이라도
2: 잘못 섭외된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나름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2: 근데 남자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1: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2: 왜요? 전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예능을 좀 넘치시는데요?
2: 전 어떨 것 같아요?
0: 계실 것 같은데요?
1: 계실 것 같아요.
2: 남자친구 있어요.
0: 그렇다면 여기서 쉽겠네요. 그쵸? 남자친구분한테 혹시 네. 뷰티템을 혹시 추천해 본 적 있으신가요?
2: 아, 있죠. 근데 또 남자라는 동물이 추천해 준다고 여성처럼 막 쓰질 않더라고요. 남성분들, 이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선크림만 발라도 반은 갑니다. 반은 가요. 근데 이 남성분들이 선크림을 정말 드나시 하더라고요.
0: 태양 방법.
2: 시까지도 동안 소리를 들어요. 박진영 JYP.
0: 제가 JYP.
2: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1: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분량 뺏기니까.
2: 알았어.
0: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태까지 말이에요. 혹시 괜찮으세요?
1: 괜찮으세요?
0: 부끄러워요. 누가 부끄러워요?
3: 완전 뿌지어가지고.
0: 아 진짜? 뿌지예요. 오! 진짜? 이거 뭐야?
2: 노연출.
1: 아 진짜로?
0: 이거 내 사진이 아닌데?
1: 진짜입니다.
2: 페퍼스 리얼 상황?
0: 아 그렇죠.
2: 성공이에요?
0: 저도.
1: 네. 저를 또 이제 남자친구라 생각하시고 뭐 추천하고 싶을 템 있을까요?
3: 제가 얼마 전 뭐 광고로 보다가 그 스틱으로 된 파운데이션 남자
1: 이게 약하네요.
3: 많이 광고에서 많이 봤어가지고 너무나 편해 보이기도 하고
1: 너무나 감사하게도
3: 사실 거예요?
1: 그거 이미 했거든요, 리뷰를.
0: 아, 그래요.
1: 죄송합니다.
3: 지금 봐도

0: 기억이 나겠죠. 아 이거 선수촌에서 만났던 내 팬이 추천해서
1: 맞아요. 맞아요.
2: 혹시 같이 돌아다니실래요?
1: 누구야? 누구야?
2: 이게 이제 또 뷰티 오 대도프라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네. 나와 있으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알고 계시죠?
3: 네 알고 있어요.
2: 많이 많이 봤어요. 네.
1: 구독 인정 한번 가겠습니다.
2: 안 했으면 이거 좀
0: 감독님 땡기시죠.
2: 뭐야?
0: 지금
3: 아 이게 동생 계정이어서
2: 아 동생 계정 아 여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1: 구독하는 모습 보여주면
0: 떨립니다
2: 그러니까요
1: 또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2: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 돼 있네요
1: 와 제일 환하게 웃으셨어 지금까지
2: 만족
1: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맨즈뷰티니까 또 이제 맨즈뷰티 관리를 하실 것 같은 분들을 또 찾아서 레이더망을 돌려서
2: 맞습니다. 아, 근데 송소동 하면은 남성분들도 되게 이제 관리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1: 그쵸?
2: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그렇죠.
2: 패션 피플들이 분들이 많아요.
1: 그렇죠. 어? 어? 잠시만.
2: 아, 네 저기 저지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1: 저희보다 잘생긴 사람은 안 네. 하고 싶은데.
2: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또 이제 뷰티의 또 KBT를 또 위해서는 또 해야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경기 대상이지만 네. 괜찮아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4: 아, 네네.
2: 아, 아 감사합니다.
1: 오, 키가 크시네요. 앉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아, 네.
2: 어, 안녕하세요. 혹시
1: 어디... 저희가 불편해질 거 같아서. 네.
2: 잘생기셨는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어, 저 지금 모델이랑 배우 같이.
1: 이야! 오! 안 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2: 오! 오, 아, 왠지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종이 너무 좋으신데요?
4: 아, 아닙니다. 아,
1: 사실 저희 멀리서부터 봤는데 빛이 비쳐가지고 아, 하게 됐어요. 네. 또 오늘의 주제가 네. 맨즈뷰티입니다. 평소에 이제 관리 같은 걸 하세요?
4: 아, 네. 좋아해요.
2: 좋아요? 오, 네. 아, 피부가 너무 좋으셔.
1: 그러니까요.
2: 너무 좋아.
1: 혹시 뭐 루틴 같은 거 살짝 알 수 있을까요?
4: 저는 여러 개는 안 바르고 네. 그냥 로션이랑 선크림 자주 바르고 이제 비비 조금 바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2: 지금 생얼 상태이시죠?
4: 아 지금 아 생얼 아닙니다.
2: 생얼 아니에요?
4: 네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2: 아 선크림 주세요. 아 선크림 정도는 생얼이죠 사실상.
4: 네, 각까지 쓰고 있는데.
1: 네. 네.
4: 어 저는 이제 너무 하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2: 네. 네.
4: 저 바르면 남성분들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2: 네.
4: 기본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잘 갈아주고 해서. 그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비비.
2: 비비.
4: 아, 비비.
2: 비비. 예.
4: 그 덱스님이
1: 아 오브제.
4: 아 이제 오브제 쓰고 아, 있습니다.
2: 진짜 핫하네요.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혹시나 뭐 나만의 꿀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물세안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4: 네.
1: 물세안 안 좋다.
2: 아니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래서 지금 바꿨잖아요.
1: 아, 바꿨어요.
2: 예. 네. 새로운 꿀팁이 뭐 혹시나 있으신지. 어. 피부가 좋아지려면 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4: 저 루틴이 딱 있습니다.
1: 오, 오 있어요.
2: 보여줘 루틴. Show me your routine.
4: 네, 저는 운동 러닝 무조건 한번 뛰어줘야 되고.
2: 아 이너 뷰티 러닝. 네,
4: 땀 흘리고 피부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
2: 네.
4: 차 감기는 느낌이 잘 드는 것 같습니다.
1: 오.
2: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어 너무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뭐 모델 일하고 또 배우하면서 나중에 오가고 하면서 부겠죠?
4: 네.
2: 네.
1: 또, 파이팅 합시다.
2: 네, 그때 네. 반갑게 인사하도록 네. 하죠.
4: 네.
2: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앉아 있어요.
4: 네.
2: 앉아 네. 앉으세요. 앉아 주세요. 와 날씨가 덥다 이제.
1: 그러니까.
2: 여름인가?
1: 자, 안녕하세요.
2: 혹시... 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5: 아,
2: 오! 아,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5: 아, 저는 28살이고
2: 네.
5: 사무소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2: 거예요. 아, 오! 오, 사무소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5: 여기가 직장.
2: 아, 직장. 아, 맞다. 방금 얘기했구나.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1: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네. 맨즈뷰티인데요.
2: 네. 이제 맨즈뷰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새는 사실 중요하게 됐잖아요.
5: 네.
2: 이제 남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템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하나.
5: 그 립 관련된 거.
1: 어, 립
2: 어떤 거? 어, 립 어떤 거 쓰시는데요?
5: 브레이라고.
1: 브레이.
5: 네, 브레이라고 그 틴트.
2: 네.
5: 남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틴트가 있어가지고.
1: KBT겠죠?
5: 네, KBT.
1: 오, 브레이. 오.
5: 이거 리나우인가 썼는데 맞았어, 맞아가지고.
1: 리나우. 좋은 점.
5: 발색이 좋고, 발림성이 좋고, 지속력이 좋다?
2: 오.
1: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아우. 아,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1: 좋네요.
2: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혹시 맨즈 뷰티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6: 네, 좀 꾸미고 그런 거 요즘 관심 드려.
1: 바르셨네요, 뭐 지금.
6: 네.

0: 간단하게 제품입니다.
1: 이쁘다.
0: 네. 저는 스킨 로션 하고 미닉 제품 커버 로션 발라주고.
2: 오. 미닉 제품이요?
0: 네. 제가 좀 꾸덕하거나 막 끈적하거나 좀 그런 안 바른 것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 나가지고.
2: 내추럴함?
0: 네.
1: 내추럴함.
0: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2: 그냥 발림성도 좋고 자연스럽고.
1: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보통 이제 사실 때 이제 그런 순위로 좀 보고 사시는 건가요? 리뷰나 뭐 네, 별점이나
0: 순위나
1: 이런
0: 거로? 리뷰나 아니면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버들 거 추천하는 거 한번 사보고.
2: 그러니까 결국에 맨즈뷰티를 구매하실 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
0: 가격보다는 네, 리뷰나 아니면 추천해주는 거 하나씩 살펴보고.
1: 아, 좋네요. 뭐 있나?
3: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삼은 팝업인데.
1: 뭐야, 이
3: K뷰티가 써 있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는 소리야.
1: K 라이프스타일도 있네. K 푸드도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3: 완전 K 브랜드로 완전히 모아주는 그런 것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오.
3: 우와, 향이 너무 좋아.
1: 그러니까
3: 한국의 색을 K뷰티에 너무 잘 넣으시는 것 같다.
1: 그러니까
3: 색감도
2: 이게 그거잖아요.
3: 병풍. 자기 또 병풍으로 또 이렇게 한국의 그런 네. 멋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1: 아, 이거 뭐야?
3: 한국 그 향수인가봐요.
4: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4: 워리어라는 향수고요. 시트러스랑 샌다루드 잔향으로 문을 열고 나서는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1: 오,
4: 일곱 시간이요?
1: 오, 일곱 시간이요?
4: 화창보다는
1: 좀. 오, 되게
3: 워리어처럼 잘 어울리네요.
4: 감사합니다.
3: 네.
1: 어? 좀 좋아요.
3: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좋죠.
1: 낙이냐고.
3: 저희가 또 뷰티라서 네. 협찬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팝업스토어를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
3: 우와. 펫 이너뷰티도 있어요. 네, 다 이게 한국 K 브랜드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3: 스쿱 스쿱 스쿱 스쿱.
5: 일단 이쪽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에 이르시고
2: 마음껏 푸시고
5: 10초 후에 2위 있는 거 다 드릴 겁니다.
3: 아, 진짜요?
1: 오케이.
5: 준비되셨나요?
1: 네, 좋습니다.
5: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3: 아, 잠시만요.
5: 아직
3: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5: 왜 이래 이거. 4, 3, 2,
1: 이게 뭐야?
5: 거기까지. 좋습니다. 고객님한테 너무나 필요한 패디 팁.
1: 예?
5: 이것도 패디 팁.
1: 이게 뭔 일이래?
3: 이거 뭔가 이거 안 됐는데 뭔가 다 빠져나왔네. 뭔가 이상한데?
1: 이 시스템이. No, no, no. 오.
3: 할 말이 없네요.
1: 네? 네, 좋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가져가는 거예요?
5: 그럼요, 그럼요.
1: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까지.
1: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3: 야, 괜찮다.
1: 나쁘지 않다.
3: 또 와이어스는 눈썹이 송아지 눈썹이라서.
1: 네, 송아지 눈.
3: 잘 어울리겠네.
1: 예. 야.
3: 야, 좋다. 정말 재밌네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1: 네. 너무나 재미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브랜드들 K뷰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송소동 오셨을 때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했을 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3: 인터뷰의 네. 제품을 토대로 또 네.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자, 리뷰하러 가보시죠.
1: Let's go.
3: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리얼 뷰티템. 오늘 맨즈 뷰티템을 주제로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1: 와우.
3: 오늘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1: 예, yeah, 좋은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맨즈 뷰티니까 또 저희가 맨 주인공 아닙니까?
3: 맞아요.
1: 맨. 오 맨. 그래서 오 맨. 이건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제품 세 개를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3: 이 세 개라면 맨즈 뷰티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예. 저희가 객관적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얼하게. 자,
3: 첫 번째 리뷰템.
1: 짜잔.
3: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선 플러스.
1: 와우.
3: 제가 또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많은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1: 맞죠.
3: 뭐였어요?
1: 남자는
3: 그쵸?
1: 선크림만 잘 발라도 반응 간다. 이야. 이야.
3: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0: 이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1: 그쵸.
0: 민감하고 여린 그쵸.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1: 그쵸.
0: 뭔 말이에요?
1: 그럴 줄 알았습니다.
0: 네.
1: 자외선 차단제에는 네.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0: 오.
1: 무기자차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 피부의 겉에서 막아주고
0: 네.
1: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차단해줍니다.
0: 오.
1: 피부 속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자외선을 막아줘요.
0: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네요.
1: 맞아요.
0: 이게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을 만큼 순하고 맞아요. 오줌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다.
1: 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방탄 선크림입니다. 방탄복이에요 거의.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발라보고 리뷰를 해봐야겠죠?
0: 아 그럼요.
1: 자 개봉해주세요.
0: 네 이 정도 바르면 될까요?
1: 네 그만.
0: 아 그만.
1: 선크림치고 그냥 가벼운 좀 이렇게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이게 그냥 정말 완전 물처럼 살짝.
0: 오 완전 물인데.
1: 완전 좀 약간 가벼운 크림 같은 네. 발림성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네. 슥슥슥 발립니다. 그 와이어씨 너무 많이 짜가지고.
0: 아, 미안해요.
1: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오 보이시죠? 배탁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0: 와.
1: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이제 딱 바르면은. 백탁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네. 엄청 호불호 갈려요.
0: 네.
1: 그래서 무기자차를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오, 이 정도면은 없어요 거의.
0: 어, 흡수량도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뭔가 티가 안 나.
1: 저 놀랬습니다 진짜 이거는. 마무리감도 네. 끈적이지 않아요. 아 좋은 끈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0: 아 그럼요.
1: 끈적임의 테스트, 끈적임 테스트죠.
0: 그 테스트?
1: 완전 초호화 제작비로 준비된.
0: 아, 정말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1: 사이언스 완전.
0: 네.
1: 짜라란.
0: 짜라란. 사이언스.
1: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던 종이 같은데 맞나요? 그대로
0: 제가 그대로 그 딱 가져오신 거 아니지? 좋습니다. 재활용인데 완전?
1: 요, 괜히 못 붙을 뭐 네.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돼요.
0: 네.
1: 자 뿌릴게요.
0: 네.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내려가야 되겠죠?
1: 자 갑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0: 리얼.
1: 원, 투, 쓰리.
0: 오! 아니 1도 붙지 않아.
1: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요. 리얼이었죠. 됐습니다. 과학 테스트 끝.
0: 과학 테스트 끝. 우린
1: 깔끔했어.
0: 확실했어.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좋네요. 저 만족스럽습니다.
0: 제가 원래 선크림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저한테 알맞는
1: 맞아요,
0: 제품이지
1: 맞아요.
0: 않을까 싶습니다.
1: 와 너무 좋습니다.
0: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 네. 이거 챙기세요.
0: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1: 다음은 이제
0: 네.
1: 색조로 가봅시다.
0: 아우.
1: 짜란.
0: 짜란.
1: 요즘 남자들도 셀프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0: 맞습니다.
1: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죠.
0: 아 자연스러움, 내추럴.
1: 내추럴이 진짜 중요해요.
0: 내추럴.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함이 그쵸. 더 드러나는
1: 꾸안꾸.
0: 게 꾸안꾸. 네, 좀 더 그러면서 멋있음 이게 드러나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로션인데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인데 다 이 제품 또 여기 보면 티 안 나는 남자 외모 치트키.
1: 치트키? 치트키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0: 맞아요.
1: 자신감이 넘칩니다.
0: 맞아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쵸, 말하면. 그쵸.
1: 진짜 얼마나 치트키인지
0: 네.
1: 깐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와이어 씨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0: 네.
1: 오, 저렇게 펌프형입니다.
0: 네.
1: 제형을 먼저 봐야겠죠? 오, 바르면서. 아니요 아니요
0: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우리 저희 리얼한 아유, 리뷰를 위해서
1: 제가 아 뭘 더 합니까?
0: 저
1: 야
0: 오
1: 괜찮다.
0: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1: 저희가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0: 네.
1: 제가 느꼈을 때는
0: 네.
1: 아까 그 발랐던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뻑뻑하지 않게
0: 맞아요
1: 발립니다. 진짜로 뭐랄까 아까 진짜 많이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0: 아
1: 진짜 이게 많이 이런 컬러 로션을 네. 잘못 바르면 엄청 이제 막 투톤이 된다고요.
0: 네.
1: 근데 자연스럽게
0: 네.
1: 커버업이 살짝 됐어요.
0: 스며들었어요.
1: 진짜 톤 보정이 살짝
0: 네.
1: 된 것 같아요. 렌즈 뷰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양 조절을 못 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닌데
0: 맞아요.
1: 많이 바르는 게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바르면 또 이제 이 제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처음 입문자분들도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하실 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니까
0: 네.
1: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0: 좋아요. 이제 그렇게 끈적이진 않은데 또 저희 사이언스로 한번 확인해봐요.
1: 해요?
0: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한번 꺼내주시죠. 쉽게 보여주는 거 아닌데.
1: 그러니까 자
0: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1: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와 완벽.
1: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객관적이지 않았어.
0: 아,
1: 눌러봐야 돼.
0: 그래.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봐봐. 눌러.
1: 됐어. 이렇게 오케이. 하죠. 자 하나.
0: 할게요. 하나 둘 셋. 진짜야. 한번 눌렀잖아요.
2: 야.
0: 리얼 리뷰.
1: 사실 남자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0: 맞아요.
1: 약간 싫어할 만한 그런 부분들 좀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0: 남성분들이 사용할 거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 저희 이거 그런 게 광고 아예 아니잖아요.
0: 광고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1: 아도나산이 진짜. 네. 아리랑 가득. 네.
0: 지금까지 저희 사실 저번부터 저희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와닿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완벽한 제품들 많이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까지가 뭔가
1: 괜찮은데?
0: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0: 네.
1: 자외선 차단과 이제 네. 얼굴 톤 보정까지 맞췄잖아요.
0: 네.
1: 그럼 뭡니까?
0: 입줄?
1: 입줄이 뭐야?
0: 입줄?
1: 색조 네. 한 스푼 가야죠.
0: 색조 한 스푼 가야지요.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성수동 네. 그루밍족의 추천템입니다.
0: 아 맞아요.
1: 바로 브레잇 싱글로우 틴트.
0: 네. 예, 요즘 남자들도 이제 립은 진짜 포기 못한다고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면서도 이쁘게 나와야.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또 이 틴트의 특징을 보면 하루 종일
0: 네.
1: 또 24시간 색깔이 유지되는 착색 틴트라고 합니다.
0: 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봐야 돼. 24시간이.
1: 그쵸.
0: 말이 24시간이지 사실 24시간일 수는 없어요.
1: 맞아요.
0: 형 입술로예요?
1: 아니죠. 또 이제 뷰티 이제 한참 계속 배워야 되는 와이어 입술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0: 제 입술로?
1: 네. 자 좋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뭐 볼펜 같이 생겼어.
0: 우와. 아니 근데 디자인 이쁘다.
1: 오.
0: 와요.
1: 향. 만난 냄새. 무향이네요 그러면.
0: 무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1: 무향입니다.
0: 네. 네. 입술에 바르기 전에 한번 형 손으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1: 손등에 먼저 색깔 어떤지. 해볼게요.
0: 네. 오.
1: 엄청 레드립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일단 생긴 것 같거든요. 아, 내 솔직히 말 손등에 발라서 잘 모르겠어.
0: 이제 내 입술에 발라보면 되지.
1: 와, 뭐야? 착색이 됐네. 근데. 안 지워지는데요?
0: 근데 유지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1: 안 지워졌어요.
0: 지금 24시간 가는 거 아니요?
1: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입술에 발라보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와이엇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제 입술을 지웠습니다.
1: 완전히 이건 연예인으로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또 네. 이제 뷰티 온앤오프를 위해서 입술을 지웠습니다. 방송에서 예. 딱 진짜 뭘 많이 바르면 안 돼 이런 거.
0: 네.
1: 초보자들은 많이 바른다. 하지만 우리 고수니까 세 번 정도 딱딱딱 찍더라고. 이 정도. 자, 랄랄랄랄 하세요. 괜찮은데? 자연스러운데? 아까는 거의 뭐 가뭄이었는데 지금은 좀 혈색이 돌고 있는. 봐봐, 나 봐봐. 가만히 있어줄래? 가만히 무표정으로 봐줄래? 오! 보니까 한번 바르면 또 이 너무 글로시한 광택이
0: 네.
1: 나다가
0: 네.
1: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0: 네.
1: 이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입술인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0: 아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1: 맨즈 뷰티의 최대 관건은
0: 네.
1: 귀찮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0: 맞죠.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번 딱 바르고
0: 네.
1: 24시간 유지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어때요?
0: 없어요.
1: 맛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0: 네, 맛 있으면 안 됩니다. 네.
1: 자 이렇게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 아 다요. 시작. 뭐였니?
0: 어디 갔냐?
1: 주머니 가져갔다. 너가 절. 이거 챙기세요.
0: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1: 절도했잖아 너가.
0: 아 맞다. 내가 절도했구나. 좋습니다.
1: 자 각자 원팩을 뽑아서. 리뷰북을 만들어야겠죠?
0: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1: 아 그러세요.
0: 저는 이미 콕 집었습니다.
1: 아,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닉!
0: 오?
1: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0: 왜죠?
1: 저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나 할 때마다 좀 쿠션 살짝 좀 귀찮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0: 그쵸 그쵸 그쵸.
1: 그래서 이런 컬러 로션 이런 걸로 한번 발라보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0: 네네.
1: 아까 좀 진짜 듬뿍 발랐는데 자연스럽게 이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고 괜찮은 제품이다.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된다.
0: 맞습니다.
1: 생각해서 이 친구 골라봤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북 한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자, 가겠습니다.
0: 네.
1: 이제 착착착이야.
0: 이게 바로 그냥 나온다니까 이거는 느낌이 와.
1: 나는 바로 이제 찍어야지. 이거 나올 동안 다른 거 하는 거지.
0: 맞지요.
1: 저 오늘 컨셉 딱 있어요.
0: 뭔데요?
1: 어, 말해줄 수 없죠.
0: 어.
1: 무슨데?
0: 컨셉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1: 단순한 게 미니멀이라고 하죠. 우와! 잘했는데?
2: 맨즈 뷰티 같긴 해.
1: 그러니까요. 저는 에스콰이어예요.

0: 끝났어 난. 오 진짜 나 끝났어.
1: 좋은데?
0: 어 빨리 해라. 빨리 퇴근하시게.
1: 오케이.
0: 만나는 동안.
1: 네.
0: 저는 이제 또 가겠습니다.
1: 네.
2: 나는 몰라.
0: 저 오늘 컨셉은 굉장히 미니멀. 깔끔한 이런 도시의 그런 맨, 시리맨 같은 느낌의 좀 그런 진면 잡지에 있는 그런 페이지를 좀 인용을 해봤고요.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밑에 뭐라 써있게요? Man of Man. 그리고 미니멀 커버 로션 라인 난 이션. 그리고 멋있게 해시태그 제 아이디 걸어주세요. Right page. 블랙 이런 완전 무채색으로 딱 했지만 이거 하나 포인트 끝. 끝났어. 어 나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난 저 마음에 들어. 이런 게 멋있는 거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깔끔하게. 아 이게 오래가요. 지저분한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씽. 아 나 만족합니다. 좀 걸어놔도 되겠다. 저 걸어놓을게요. 우와 뭐야 오브제 아니야? 오야 원래 있었던 거 같아. 작품이잖아. 빨리 하자.
1: 그걸 끝났어. 끝났어.
0: 오 괜찮네. 잘해. 뭐야 병원이 이런 거?
1: 아니
0: 소년미가 좀 있어 이런 거 할 때.
1: 맞아
0: 이런 거 왜 재미도 엄청 그런다.
1: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0: 우와 아 확연한 차이가 있네. 확실히 제품에서 영감을 얻고
1: 색감.
0: 그렇죠. 영감을 얻고 색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단 초록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린 마일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렸고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설명란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예, 민감 피부 1등선.
0: 오.
1: 그리고 내 사진.
0: 오.
1: 나이스.
0: 자, 전 세계 남성분들 모두 주목! 오늘 추천 제품들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관리하는 남자로 거듭나세요!
1: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
1: 예.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As soon as the flames reach the two piles of leaves, orange fire erupts instantly. However, there'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flames in broadleaf and coniferous leaves. This experiment shows through direct observation how wildfires spread depending on the tree species. Even when ignited under identical conditions, a fire can bur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tree it encounters. The conifer leaves produce taller, longer-lasting flames because of the high resin content. In contrast, the flames in the broadleaf tree leaves ignite and spread rapidly and burn almost completely.
1: 소나무가 화렵수에 비해서 이제 화염의 강도가 더 큰 것을 확인을 했고 화렵수의 경우에는 완전 연소가 발생해서 하얀색 재가 남았고 침엽수 낙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완전 연소라고 해서 더 탈 수 있는 물질이 남은 것을 의미하는 검은색 재가 남아서 군데군데 이제 화염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씨가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0: So what happens when strong winds sweep through a wildfire? As a strong airflow moves up the slope, ashes that seem to have subsided begin to glow red again. In an instant, embers buried beneath the ash are reignited. The remaining combustible material is supplied with oxygen, serving as fuel for the fire.
1: 화염이 다 지나가서 완전히 연소가 됐다고 판단을 한 상태에서 똑같이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화력수에서는 완전 연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없어서 강한 바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화가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소나무 낙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완전 연소 때문에 물질이 계속 탈 수 있는 물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 이제 다시 재발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0: The type of tree, the wind, and even the slope of the terrain. All this determines the speed at which wildfires spread and their scale. In Korea, where about 63% of the land is mountainous, the steepness of the terrain is a critical factor in wildfires. The interconnected mountain ridges and numerous steep slopes make it more difficult for firefighters to reach the affected areas. During the recent wildfire in Hamyang, steep slopes reaching 45 degrees posed a major challenge to firefighting operations. Here's another experiment to examine the effect of slopes on wildfires. The researchers place a pile of conifer leaves on an artificially inclined surface. It is similar to the terrain conditions in Korea's mountainous regions. The experiment checks the direction in which flames spread on steep terrain, and how the speed and intensity of flames change as the slope increases. When the leaves are ignited on a 30-degree slope, the flames quickly move uphill. The experiment records changes in flame speed, temperature, and burn duration. They serve as valuable data for understanding why large wildfires in Korea spread so rapidly.
1: 일반적으로 산불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번지는 게 아니라 경사나 풍속, 이제 연료 조건과 연료 구조, 그다음에 열전달 방식 등과 같이 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중 물리 현상인데요. 저희는 실규모 실험을 통해서 이제 한국형 산불 행동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0: This time the researchers changed the conditions. The experiment is conducted on level ground with a 0-degree slope, but the same amount, an arrangement of the fuel and ignition method are used. The only variable that has changed is the slope. The researchers ignite the leaves spread across the flat surface. The fire begins at the edges and spreads slowly. Under level ground conditions, the flames spread relatively slowly than they do on a slope. However, the fuel burns more evenly, resulting in a longer burning time. This experiment shows that the difference in the angle of the terrain can influence the direction, speed, and duration of a wildfire. On a 30-degree slope, the height of the flames and the speed at which they spread increase noticeably compared with those on level ground.
1: 경사 0도와 경사 30도의 실험을 통해서 경사 30도 조건에서 좀 더 샘플 확산 속도라든지 이제 강도가 더 강한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 경사도가 심한 곳에서는 주민 대피를 빨리 요청을 하거나 진화 자원을 많이 배치하는 등 이제 체계적인 샘플 통합 관리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data gathered from experiments is crucial for devising wildfire response strategies. The observations and measurements gathered from flames are used to conduct detailed analysis.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vast amounts of accumulated data, wildfire case studies, and AI-powered analysis are brought together. The extensive data collected through repeated experiments is reflected in a wildfire spread prediction system. The data is used to calculate how quickly a wildfire will spread and in which direction, which is critical for on-site firefighting strategies.
2: 산불 확산 예측에서는 기상 정보와 지형 정보 그리고 연료 정보가 이제 입력 자료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기상 정보는 기상청에서 여러 가지 바람 정보를 가져와서 쓰고 있고요. 연료 정보 같은 경우는 그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그 임상도라든지.
0: But how is this information entered into the system? And how are these calculations performed? Researchers monitor real-time weather conditions, terrain, and fuel data to track the movement of wildfires. They analyze the fire line, the spread of flames over time, and areas at potential risk. Multiple variables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predicting the path of a wildfire.
2: 단기 예보 정보, 기상청으로부터 단기 예보. 이 밀양 산불에서의 실제 활용됐던 그 확산 예측도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음영이 들어간 그곳이 지금 현재 산불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로부터 산불이 뭐 120분 뒤, 270분 뒤, 390분 뒤, 뭐 480분까지 어디로 갈지를 예측해서 이 라인이 시간대별 화선입니다.
0: Yet this forecasting technology is essential for evacuation decisions and firefighting strategies. These predictions are also imperative for deciding when to issue evacuation advisories.
2: 확산 예측 범위 내에서 5시간 이내 범위에 있으면은 즉시 대피를 원칙으로 하고 8시간 범위 내에 있으면은 그 대피 준비를 하는 그런 저희가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밀양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양병원이 8시간 범위 안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피 준비라고 해도 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게 고령층의 인구가 좀 포함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즉시 대피를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0: Wildfire spread prediction goes beyond estimating the direction of the flames. It also analyzes the possible impact of the deployed firefighting resources on the fire. The prediction models reflect the type of firefighting aircraft and the volume of water they can carry to find out how the fire is likely to change.
2: 공중진화 자원, 헬기의 종류에 따라서 헬기가 그리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담수량, 이 용량에 따라서 여기에 투입됐을 때 화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0: Recently, wildfire prediction has become more accurate thanks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e accuracy of wildfire risk forecasting, which used to stand at 70%, has been raised gradually. Predicting the likelihood of a wildfire even before it starts is as important as predicting how it will spread after it ignites. That's why the National Wildfire Warning System uses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ies.
3: 이 지도는 산불 위험 지수를 100m 곱하기 100m의 해상도로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불 위험 지수가 0부터 100까지 산출이 되는데요. 위험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0: The system forecasts year-round when and where wildfire risk is the highest.
3: 자동적으로 매일매일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산불 위험의 실황이 계속해서 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보도 3시간 간격 예보가 총 120시간 까지 이제 예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As of last year, the wildfire forecasting system's accuracy rate reached 76%. During the recent Uiseong wildfire, it identified 100% of the high-risk areas, accurately predicting the unprecedented massive wildfire.
3: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에 총 네 등급이 있는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총 네 등급으로 나누어져요. 대형 산불 주의보가 떴을 때는 경계, 그리고 경보가 떴을 때는 심각 이렇게 등급에 준하게 산불 대비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산림청과 유관기관, 지자체에 산불 대응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Despite being monitored by cutting-edge technologies, wildfires caused by a single careless act or a tiny ember can have devastating consequences for people's daily lives. Wildfires do not destroy forests alone. In just a few moments, they can also reduce to ashes centuries of history embodied in cultural heritage.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and critical infrastructure from wildfires,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has focused not only on extinguishing fires, but also on developing technologies that can slow their spread.
4: 비가 오지 않으면 3개월 동안 그 산불 발화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연제를 또 개발했습니다. 이것 또한 친환경성이 담보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게 탄소 섬유로 좀 제가 시제품을 만들어놨고 그 안에 약재를 약 70kg 담을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0: To close the gaps in aerial firefighting, a drone-based wildfire suppress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Drones were designed to establish defensive fire lines even in narrow, rugged mountain terrain that is inaccessible for firefighting helicopters.
5: 산불 진화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설계를 하고 제작한 드론입니다. 실제 인양 중량은 50kg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어떤 약재, 그냥 분말, 물 이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인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좀 야간 산불 현장에 좀 진화대원들이 접근하기 힘든 어떤 급경사지나 아니면 험준한 그런 지역에 좀 투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온도 진화 효과는 좀 볼 수가 좀 있고요.
0: A fire extinguisher containing a suppression agent is mounted to the center of the drone. The researchers fasten the fire extinguisher to the drone and connect the control system. The drone is equipped with compressed aerosol technology. A solid aerosol compound is used as a propellant. When triggered by an electrical signal, the extinguishing agent is discharged instantaneously. The drone's folded arms unfold to prepare for takeoff. As the propellers begin spinning, the aircraft lifts into the air. The system has been designed to release the fire suppression agent over a distance of at least 25 meters because of the height of the trees. Through repeated testing, the particle size and the discharge pressure were optimized to ensure that the extinguishing agent does not disperse easily even in windy conditions. Every aspect of the design was developed with the actual conditions in mind. Suppression payload. The drone reaches the target area. The discharge unit beneath the aircraft locks onto the target and the extinguishing agent is released right away. Delivered quickly and precisely, the agent blocks the fire's path, helping to slow the initial spread of the flames.
5: 저희가 산불 현장에 대부분 추운 날씨 속에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진화 드론의 성능이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 있는 약재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충분히 동결되지 않고 그 성능을 발휘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분사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 유효 범위를 가질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fter completing the test flight, the drone...

0: drone's performance data is analyzed. Researchers develop strategies to maximize firefighting efficiency based on the drone performance under various conditions, including extreme cold, strong winds, and steep terrain.
1: 한 대의 비행만으로는 좀 많은 효과를 이룰 수가 없다. 좀 편대 비행을 해야지만 더 많은 면적, 더 많은 양의 약재, 물을 현장에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 비행이 아닌 좀 편대 비행을 통해 가지고 진화의 효율을 좀 상승시킬 수 있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연구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0: Meanwhile, another experiment is taking place on the ground. The goal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 wildfire retardant designed to slow the spread of the flames. Researchers place dry leaves treated with a retardant alongside untreated ones, then compare the size of the flames, the rate of fire spread, and the presence of lingering embers. Wildfire retardants are applied in advance to the fuel ahead of the fire line to reduce the speed of combustion and slow the spread of fire.
2: 지금 실험에 활용된 산불 진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산림공원에서 직접 개발을 했고요. 이게 다 친환경 검증을 다 거쳐서 산림에 살포를 해도 이제 환경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까지 다 검증을 거친 약재입니다.
0: As soon as they are ignited, the leaves start burning and the flames spread rapidly. However, the section treated with a wildfire retardant behaves very differently. Even when the flames reach it, they don't spread easily, and the rate of combustion gets notably slower. Compared with the untreated leaves, the retardant-treated pile shows clear differences in flame height, the speed of fire spread, and the appearance of smoldering embers. On the treated leaves, the flames struggle to spread, and any remaining embers soon die out. In the field, wildfire retardants are used with consideration for their impact on the forest ecosystem.
3: 직접 진화하는데도 효율적이지만 뭐 송전탑이라든지 뭐 가스 저장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위험 시설 쪽으로 산불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진화 약재를 통해서 거기까지 도달하더라도 그 이상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파제 역할 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0: Technologies that predict, suppress, and contain wildfires. But there is something even more important than cutting-edge technology.
3: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터 같은 화기 이렇게 지니시고 산에 가시거나 담배를 피우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자제해 주시고 하지 않아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Accurate forecasting and rapid wildfire response. Years of accumulated data and technologies continue to safeguard our forests behind the scenes. By anticipating danger and overcoming crises,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continue to evolve to ensure our green future.

0: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4: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It is 금정구 district Busan. And 이대명과, a maker of jeonbyeong, or traditional Korean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1: 저희 이대명과는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s 전병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2: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 has monitored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3: Oh, 회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4: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요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3: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4: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예.
3: 이제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4: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이렇게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이렇게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 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0: 이대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jeonbyeong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5: 제가 이대명과 그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6: 지금 사장님 제가 그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갔거든요. 이대명은 전가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0: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jeonbyeo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4: 아, MES 부분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3: 네.
4: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4: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
3: 무조건입니다.
4: 예, 약속하겠습니다.
3: 네.
4: 예. 이대명과는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과는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바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0: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7: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Hans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up,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8: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명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7: 도한 청량주 and 백스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량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스 환동주 is made with nuruk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9: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량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수를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입하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7: 누룩,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10: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관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10: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9: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8: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7: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0: Changgun County, Chumbuk Special Self-Governed Province. The quality of coffee beans and roasting methods are signific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coffee. The sophisticated roasting skills can maximize the original flavors of coffee beans. The entire extraction and production stages can be checked at a glance.
1: 저희 가비트리는 자체 브랜드인 커피노키오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향미를 선보이는 콜드브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특허받은 콜드브루 추출 기술과 정교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BIGIR UV 살균 3단계 공정을 적용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직접 선별한 생두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한 커피 젤리를 개발해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0: Cold brew blends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It is made by blending the Colombi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The cold brew blends provide a delicate taste of dark chocolate as well as a nutty flavor of nuts at the same time. It can be enjoyed as an Americano when mixing with water, a latte when mixing with milk, as well as affogato when having it with ice cream.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2: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화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영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It is a new type of coffee that can consume caffeine more conveniently.
2: 저희 가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집어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0: Garbitree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1: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편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Garbitry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0: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1: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 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회사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2: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Garbitry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씨로 싹을 틔어서 떡잎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큰 다음에 방아다리 나오기 직전에 갖다가 심는 건데 저희들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심었어요. 방아다리는 처음에 고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방아다리 이렇게 두 개의 방아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나면은 여기에 맨 먼저 꽃이 피어서 여기에 고추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아다리 날때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때 고추는 다 방아다리 고추는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아다리 고추는 이렇게 못생겼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길쭉길쭉 잘 생기는 거예요. 애고추는 이제 이게 얘가 다 늙었을 때 위에 작은 고추 해가지고 그거는 볶아 먹기도 하지만 가을에 고추는 고추 부각 같은

0: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밀가루에 묻혀서.
1: 옛날부터 데려오던 그 고추지 만두를 하려고 해요. 고추를 이용한 이 충청도 그 토속 음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지 만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추가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는 염장법을 갖다 사용을 해서 고추지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금물을 부으실 때는 이 물을 한번 끓여서 소금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히고 식힌 다음에 버주시는 거예요. 얘가 떠오르니까 떠오르지 못하게 이제 누름을 하는데 지금은 현대는 이 비닐봉지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름을 돌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위생팩에다가 물을 담아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올려놔주면 얘가 골고루 눌러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했는데 요즘 현대에는 기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 페트병을 이용한 그 고추 절임하는 방법이 너무 요즘 유용해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고추를 누름통에 넣듯이 가득 넣고 소금물을 똑같이 부어서 뚜껑을 덮어서 그냥 실온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 방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첫째는 제일 메인으로 고추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는 겨울에 김장해 놨던 그 김치. 김치가 들어가고 비지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파마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고추가 많이 먹으면 속이 약간 쓰린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기름을 듬뿍 넣으셔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두부를 만들고 나면 비지를 다 어떻게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만들고 난그 비지 부산물을 만두에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비지를 사용하는 집은 잘못 봤고요. 저도 지금은 두부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돼지고기를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집안에 큰일 있을 때는 동네에서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넣었던 것을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들게 된 거죠. 밀가루를 넣을 때 소금물을 풀어서 간을 해주고 밀가루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름을 약간 넣고 반죽을 하고 있어요. 불에다 밀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는 물에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이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금물을 부은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을 이제 고추를 곱게 다져서 넣는다고 해요. 요즘 말로 다져서 넣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추를 진 이겨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씨까지 다 넣는 거예요.

만두는 반달처럼 접어서 동그랗게 피를 만든 다음에 속을 넣으면 반 접으면 반달처럼 되겠죠? 반달처럼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반달처럼 된 것을 이상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접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기 양쪽 귀를 맨 나중에 접었을 거예요. 왜냐면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함이에요. 만두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쪘을 때 만두가 터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양쪽 귀를 맨 나중에 닫아요. 물이 팔팔 끓어서 김이 한박 올랐을 때 그때 요 만두를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이 끓기 전에 올려놓으면 만두 피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가 이 안에서 미지근한 데서부터 이게 김이 올라오니까 밀가루가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끓었을 때 그때 올리는 게 만두 모양도 지키면서 맛도 보장이 되는 거죠. 이 뚜껑을 덮을 때 그냥 이렇게 덮으면 여기 수증기가 서려져서 만두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면보자기로 이렇게 싸겠습니다.

센불로 끝까지 20분 동안 쪄주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여기에 찬물을 살짝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면 이 반죽이 딱 응축되면서 쫀득한 맛, 그리고 꺼내기도 쉽고 일거양득을 얻는 거죠. 저는 들기름이라고 생각해요. 들기름을 넣으면서 이 재료도 자기만의 색깔은 다 내지 않지만 들기름과 이 짓고추가 그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만두하고 다른 것이 짓고추와 들기름.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동치미와 이 만두를 같이 먹으면 한끼 식사도 되지만 간식으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만두를 만들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다못 받은 게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할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를 빚을 때마다 친정 엄마 얘기를 하죠. 이게 음식이라기보다는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음식이 약이다. 이 얘기를 듣고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거기서 키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병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게 음식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음식에 정말 깊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렇게 빠지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음식이 맛있다가 아니라 정말 본연의 재료 맛을 어느 것이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저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충북이 고추 주산지예요. 그러면서 이 고추가 아마 식탁에 고추가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소금에 염장을 한 것을 고추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장에도 담그죠. 또이 소금에 삭힌 고추를 된장 속에도 넣었어요. 동치미 담을 때그 고추지가 꼭 들어가죠. 지 담은 것을 건져서 잘라서 양념해서 무쳐서도 밥상에 올리거든요. 농한기가 되면 을의 어머니가 그 고추 삭혀놓은 게 노랗게 익을 때쯤 되면 만두를 해주셨어요. 만두를 해주시고 또 명절 때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서 이웃하고 나눔도 하고 또 오는 동기관들하고도 나눔하고 고추지 만두를 했을 때 고추 항아리가 쑥 내려가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고추지 누가 포간 것처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만두 만드는 날은 이제 동생들이 다 모이지요. 고추를 다지면, 언니 이거 고추지 만두 할 거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추지 만두의 그 맛은 정말 우리 토속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 끝내 남아서 정말 후대에도, 옛날 선조들이 이런 음식을 해 먹었구나 하고 본인들도 해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뜨거 많이 넣어놓은 줄 세우고 하는 거라, 이게. 요알 있잖아요, 알. 요게 포화라, 요게. 요게 새뱅이라. 요게 줄무늬가 틀리죠. 요 덩어리에 줄이 있잖아. 새우에 대한 이거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찌개도 해먹고 뭐 볶아 먹는 거 그거 알아서 이제 맛있으니까 이제 볶아 먹는 거지.

0: 새맹이는 주로 우리나라 담수의 하천이나 호수 이런 데 어디나 원래 살고 있었고요. 전국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논에도 새우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수확하다가도 새우를 잡아서 밥으로 해먹고 이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료도 많이 쓰고 살충제도 쓰고 이러면서 농두렁에 있는 새우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논두렁에서 잡는 새우라고 해서 뭐 두렁새우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새뱅이 자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주로 살고 있는 것이 좀 수풀이 우거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우가 하는 역할이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서 있는 썩은 식물이라든지 썩은 유기물, 사체 같은 거를 다 먹어서 분해하게 되고요. 미세 조류라든지 수초, 이런 이두 가지 식물 계열의 생물을 밸런스를 맞춰줘서 수생태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서곤충이나 뭐 새, 많은 뭐 물고기, 이런 많은 포식자의 아주 좋은 먹이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는 새벽이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지역마다 틀리더라고. 새우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 민물새우에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대칭댐에도 나오고, 저수지 같은 데서 나왔었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 그런 걸안 잡아먹대. 그때는 모두 나가서 놀이삼아 나가갖고 잡아오고 끓이달라고 그랬었더만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더라고. 나뭇가지를 이어갖고, 당근하면 딸려온다더라고. 그리고 통발에다가 뭐 된장 좀 넣어갖고 그러면 또 끌려오고 그런다더라고. 흔할 때 지금은 오염이 돼갖고 별로 이렇게 흔하지 않아지. 경남 함안. 함안에서 와요. 우체국 택배로 오면 살아있어요. 싹 씻어갖고 이제 내가 썰맞이 딱딱 냉동을 해야지. 금방 죽어, 이거. 성질이 급해서. 소굴에다가 달아야 돼. 이렇게 조리를 갖고 딱 건지지. 그래도 깨끗해야 뭐. 해가 안 나오니까.

무를 일단 난 삐지잖아, 옛날 식으로, 옛날 엄마식. 그런 거에 찌개 맛있잖아. 깍두기 며치 썰면 맛이 없어, 무가. 다시마 넣고, 무 넣고, 파야, 파 넣고. 그렇게 파 끓이면 자 불을 많이 줄이 넣지요. 소금이 제일 깔끔하야. 물 붓고, 물부터 끓이면서 무 넣고, 파 넣고, 자이 야채를 넣고, 이부터 좀 물렁하게 끓여야지. 익게. 그 다음 새우 넣고, 수제비 또 넣고, 수제비 몇개 들어가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잖아. 야채 넣고, 맨 마지막에 많이 올라가지. 마늘하고 익어놓고. 끓여갖고, 그냥 은근히 또 졸여가면서 먹어야 맛있지. 예, 같아. 가을에는. 그걸 깻잎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또, 뭐야, 쑥갓. 쑥갓 쌀때 쑥갓 쓰고, 그때 볕에 봐서 대체를 하는 거지. 무조건 꼭 그거 여라 하는 게 규정이 없잖아요. 시원하게 맛있더라고. 깔끔해, 시원해, 국물이. 시원하더라고.

조금 늦게. 모후가 좀 딱딱하고, 이좀 연하니까. 또 이러면 얄팍해서 또 빨리 간도 되고, 이게 더 맛있어. 떠먹기가 더 맛있더라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전부 다 삐지니까 엄마 하던 식으로 보고 배우고 하는 거지, 뭐.

너무 술에 마시면 또 뻑뻑해서 국물이 안 깔끔해요. 적당히 해야지. 이제. 예, 줄여야지. 근데 수제 면 익으면 돼. 무가 좀더 익으면 더 맛있지. 아직 덜 익었으니까.

0: 이제 신장이 들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
1: 경남, 창녕남지. 신랑은 지네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현장에 있어갖고 잠깐 왔다 가자 했는데 못 가고 그냥 머물게 됐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했는데 그냥 주위에서 그냥 이거 하자. 옆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내 친구 비슷하게 하자. 할지도 모르는데 저것들 좀 도와주고 이래갖고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거지 뭐. 48년 됐네. 나는 여워갖고. 처음 먹어봤어요. 있는데 그거는 국물이 짜삭짜삭 물을 많이 넣고 물을 빨갛게 물컹물컹하게 해서 물렁하게 짜삭짜삭하게 해서 먹었어요. 일찍이를 안 먹어봤어요. 시골 사람들이 뭘 잡아오잖아. 뭐 또랑에서 잡아와서 해줘라. 미꾸라지에 와서 해달라. 뭐 그러면 그냥 솜씨 없어. 제가 해달라는 데를 다 해줘봤지 뭐. 놀러 갔다 오다가 또랑에 잡아오면 이것저것 다 해달라 그래. 해달라는 대로 그냥 끓여주다 보니까 걸러서 걸러서 요거 뭐 걸러진 거지. 손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해서 시킨 대로 해서 내가 육거리장이죠. 처음 그 거래 했어요. 했는데 우연찮게 가다가 그 사람이 이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고향이니까 직거래를 하게 된 거지. 충청도 사람들은 생선이 바다가 없으니까 이걸 찌개라고 생각하고 엄청 좋아하겠다 고기라고. 외지요. 동네 사람보다. 신탄, 청주 다 이런 손님이에요. 옛날 사람들 많이 먹지. 옛날에 무봤던 사람들 많이 먹지. 젊은이도 다 무반 사람 찾고 볼 이제 칼국수 수제비를 많이 먹지. 자기 입에 맞으니까 먹는 거지. 맛있으니까. 다, 그 사람들은 돼지 육식보다도 이걸 좋아하니까 먹는 게 집집마다 다 있지. 나두 발로 걸어다니면 할게요. 내가 그간 허락할 때까지는 할게. 일은 하고 싶어요. 일은 모르면 모른 대로 살아. 알면 내가 힘들어. 무조건 일은 배우지 말아야 돼.

0: 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때는 네. 공원을 거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0: 아, 예, 여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노을공원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1: 뭐야?
0: 이 월드컵 공원이 네.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월드컵 공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각각 이 다섯 개가 다른 공원인 줄 알았어요.
0: 대부분 보통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1: 정말 넓네요.
0: 그렇죠. 네네. 그리고요, 이 노을공원이 다른 다섯 개의 공원과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뭘까요?
1: 또 턱 나오네. 공부했구나.
0: 공부 좀 하고 왔죠?
1: 뭐예요?
0: 모르시겠어요?
1: 힌트. 오, 풍 좋네요. 아, 설마 골프장?
0: 골프장 비슷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0: 골프장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1: 너무 비싸죠.
0: 근데 여기는 공원 안에 있고 네. 또 접근성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맞아요.
0: 쳐보고 싶네요.
1: 그렇죠. 파크골프가 네.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찾아다니는 공공미술과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골프란 거 자체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파크골프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공공미술 같은 거는 접근하기가 쉽다.
0: 제가 볼 때 이렇게 파크골프장까지 있을 정도면 네. 예술품이 많을 것 같아요.
1: 나 오늘 이곳에 또 예술품이 네. 많습니까?
0: 좀 곳곳 둘러보면서 네. 찾아볼까요?

0: 와 정말 진짜 시선을 압도하는 네. 엄청난 포스의 작품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어요.
1: 이거 김영원 작가의 그림자의 그림자 부제가 홀로 서다라는 작업이거든요. 김영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오늘 뭐 퀴즈 배틀입니까?
1: 배틀이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봤어.
0: 뭐지?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상.
0: 아 그거?
1: 예.
0: 아 그 작품을 네, 김영원 작가님께서 아, 만드셨구나. 네.
1: 그거 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대통령의 그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김영원 작가는 40년간 인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하시면서 현대인들의 실존적 초상,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뒷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각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면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0: 안 보이더라고요. 반을 잘려 보이더라고요. 예,
1: 이 작가님께서 노자 철학에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게 한다. 그런 거를 대입하셨어요.
0: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저는 느끼었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1: 인간의 다중성.
0: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담고 있 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1: 아,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0: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이렇게 건물 빌딩 숲 사이에 이런 엄청나게 큰 작품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1: 이진준 작가의 데이, 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0: 이게 보면은 여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남자는 땅을 보고 있어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지 않아요?
1: 야,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예. 우리가 미디어가 네. 발달되면서 어떻게 기계랑은 가까워지는데 인간과 인간 간은 서로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각자 딴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은 읽지를 못해요. 이 인간과의 소통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진준 작가는 이럴수록 서로 더 함께 꼭 껴안아줘야 될 것이다. 꼭 껴안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1: 그쵸, 들리죠.
0: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1: 이 작품 또 거대한 작품 봤으니까 또 다른 작품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럼 또 퀴즈 갈까요?
1: 아, 퀴즈.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번에는 맞춰보겠습니다.
0: 자, 힌트 들어갑니다.
1: 네.
0: 이거보다 커요.
1: 이거보다 크다고요?
0: 네.
1: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리고 인체의 신체의 일부예요.
1: 저 알 것 같아요.
0: 어, 자, 여기 나오라 그래.
1: 머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죠.
0: 돌다 보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겠어요?
1: 아, 소개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가시죠. 네.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교수님. 어디예요?

0: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 네. 이 작품이 DMC 상징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성대. 그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0: 첨성대도 담고 있다고요?
1: 예, 이게 형상이.
0: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네. 분명히 신체의 네.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뭐 대장이나 소장 같은 건가요?
1: 아니에요. 이 작품이 밀레니엄 아이라고.
0: 아, 그럼 이게 아이니까 눈입니까, 이게?
1: 대성 씨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작가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0: 뒤에 보시는 저 엄청난 작품,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배경 작가입니다.
0: 아, 이배경 작가님. 인사 너무 단촐합니다.
1: 아,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0: 네네네네.
1: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질문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0: 그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이 궁금합니다.
1: 형태를 보시면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엄 아이니까 네. 눈
1: 외부 형태만으로 좀 유치해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0: 네, 네.
1: 개념적으로 이 형태가 나온 건 사실은 첨성대예요. 뭔가 상징성 있는 형태를 부여해야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형태가 없어요. 작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하기에는 공공미술 작품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앞쪽에 문구라도 읽고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역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가장 최초의 아직 현존하는 유물이 뭘까를 한번 봤어요.
2: 네.
1: 그랬더니 선덕여왕 때 만든 첨성대였다.
0: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딱 보자마자 약간 놀이공원에 온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린다.
1: 그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햇빛 뒤에 있는데
0: 네.
1: 햇빛 비치는 방향이나 빛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보면 리얼 세상에 3D 가상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네.
1: 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2: 네.
1: 현실에서는 저런 반사나 네. 뭐 저런 느낌이 나는 자연 물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걸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이나 그런 반사나 형태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되게 생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게 네.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데이터로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
0: 네네네. 네, 네. 좀 약간
1: 그런 네. 느낌을 주려고 했죠.
2: 이 작품 제목이 밀레니엄 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그 밀레니엄 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뭔가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지금 낮이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에 가시면은 LED가 반사가 돼서 구체들이 또 서로 반사하니까 네. 셀 수 없을 정도의 눈의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어떤 세대의 전환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 세대에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 제목이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가운데 누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서울의 지구 반대쪽에 하늘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2: 우루과이.
1: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앞바다요.
0: 아, 네. 그 누가 가 있습니까? 찍어준 사람이?
1: 현장에 제가 카메라 네. 설치하고 왔어요.
0: 설치? 아, 그 진짜요?
1: 네, 그쪽 시청 도움을 받아서 우린 밤에 여기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하늘을 볼 수 있고
0: 멋있다.
1: 낮에는 그쪽에 야경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0: 지금도 이제 가능합니까?
1: 지금은 관리 서울로 망가져 있는 상태.
0: 서울시에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를 독일에서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것이 좀 작품에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조각 전공도 했고 뭐 영상 전공도 했고 미디어 전공도 했으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무슨 재료를 쓸 거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세 개 중에는 뭐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1: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 이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펼쳐놓기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2: 그럼 지금 혹시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1: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인데요. 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물방울이 여러 군데에서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속도를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아, 네네네네.
1: 그럼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 그 물방울 하나마다 악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주가 일어나겠죠. 아.
0: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달라지고 형태도 그렇죠. 달라지는 궁금하네요.
2: 궁금하네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1: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는 놓는데 네.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보시라.
0: 뭔가 심오한데요?
2: 심오한 이런 답변은 솔직히
0: 처음이야.
2: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1: 이해하실걸요?
2: 아, 이해합니까?
1: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내 관심이 아닌 나무는 그냥 지나치고 내 관심에 부합하는 나무들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2: 맞죠. 네.
1: 그러니까 작품도 내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작품과 소통해야지 이건 좀 욕심인 거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들하고는 소통하시고 네. 아니면 지나치셔도 되겠다.
0: 정확하신 답변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밀레니엄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조금 이따가 밀레니엄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자기야, 내가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 훈은 자기를 만든 사람의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대. 그래서 가끔 지가 자기를 만든 그 사람이냥 굴어. 내가 인간이었을 땐 말이죠 같은 말을도 해. 그러다가는 알아요, 난 기계죠. 하지만 인간의 인격의 가능성도 약간은 있기는 해요. 같은 말을 해. 만약에 말이야, 사람의 인격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면 그 입력된 정보 데이터를 인간의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야, 설령 세상에 영혼이 없다 해도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마음이 기록 안에 담길 수 있다면 말이야, 그러면 사람에게 남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도 불완전 하나만 정보 데이터니 이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적어도 그 파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런 말 있잖아.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 누군가를 기억하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 말이야. 만약 정보가 인격일 수 있다면 내 기억 속의 당신도 인격일 수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을 기억하니까 나와 함께 나라는 이 생체 컴퓨터 안에 정보 데이터로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살고자 해.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명이자 흔적이 바로 나니까. 내가 당신의 유적이니까. 고마워, 내 사랑. 아침에 눈을 뜨면서 속삭여. 밤에 잠이 들면서 속삭여. 내 안에 있는 당신에게 속삭여.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당신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죽었든, 살았든, 무한의 별무리를 여행하고 있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하프클린스가 어딘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 들었을 때 별 생각이 예, 그래서 돈 들어오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게 알려진 다음에 기사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고 주변의 작가들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아, 좋은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SF 작가 중에는 전공이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심리학과라고 별로 특이하지 않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은 요새 글 쓰는 사람들이 돈벌이로 많이 하는 직업이라 역시나 그렇게 특이하지 않고요. 단지 제가 했을 때는 좀 더 게임 초창기라서 그 당시에 게임 개발자가 많지는 않았죠. 심리학을 얘기하면 심리학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애쓰는 학문이라서 과학 전반을

좀 얇게 배워요. 그게 SF를 쓰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예, 무엇보다도 상담하고 임상을 기본으로 배우는데 그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글 쓰는 동안은 멘탈 관리가 필수인데 자기 자신을 상담할 수가 있으니까, 예, 도움이 되더군요. 그리고 게임 개발 경험은 다른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데, 게임 시장이 문학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사실은 영화 시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15년 전에 만든 제 작품이 지금도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이미 수출도 많이 해봤고, 예, 세계의 팬들도 많이 있어 보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세계적인 소설가가 된다고 해도 그 정도의 피드백이나 사랑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충족이 다 됐다고 해야 되나?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낯설게 하기 기법인데, 사실 SF에서는 굉장히 흔히 쓰는 기법이고요. 흔히 SF에서 외계인이나 이종족이 나올 때 정말 이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기 위한 외부의 시선을 가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구나 현재 나라나 현재 제도 하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시선을 가정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이코 드라마를 했는데, 사이코 드라마의 기본 기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인공이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잠깐 일어나 보라고 한 다음에 연기자가 와서 그 주인공이 했던 행동하고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걸 옆에서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못 봤던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때가 많아요. 아마 SF에서 그 기법도 비슷한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고, 네, 뭐 제가 뭐라고 소설을 쓸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소설을 쓰면서 생겨난 인연도 많고 또 그 인연이 좋은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직업이구나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예, 계속 감사하며 살겠다고 생각하죠. 사실 제가 SF를 쓰려고 해서 SF를 쓴 게 아니라 제가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썼더니 그걸 독자들이 SF라고 해석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어떤 유행하는 소설에 맞추거나 그냥 받아들여지는 소설에 맞춰서 썼다면은 제가 여기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쩌면 아예 작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소설이 꼭 SF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소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영미권 SF 독자들은 SF를 다르게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리뷰를 보면 한국 독자 반응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부분도 비슷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사실 우리가 영미권 문학을 가져와서 읽을 때도 사실 비슷하게 읽잖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래서 소설을 쓸 때 크게 개의치 않고 한국 독자들에게 맞추어 써도 마찬가지로 세계 독자들도 비슷하게 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작품이 좋으면 수출된다고 믿으면 좋은데 제 느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문학이 세계 문학이 되는 데는 나라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문학은 자본이 전혀 들지 않는 예술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나 훌륭한 작가들이 있을 거고 단지 우리가 그들을 접하지 못할 뿐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문학이 지금 수출이 많이 되는

것도 다른 문화가 수출이 되는 것도 역시 나라의 힘이 조금 더 세져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국격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인권이나 환경이나 난민이나 인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도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네, 국격이 더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0: K푸드를 세계에 전파하는 혁신가, 한강라면 조리기를 만든 신영석 대표님을 오늘 토크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한강라면이 무엇인지 좀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품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렇죠. 한강라면을 설명하기 전에 라면 조리기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라면 조리기는 더운 물이 나오면서 이제 라면을 조리하는 건데, 저희 업계에서 보면 2000년도에 그 일부 PC방을 중심으로 해서 뽀글이라는 그 기계가 있었어요. 이 기계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2011년도에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활용이 되면서 이제 한강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0: 네. 네. 그래서 그 한강라면을 보급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라면 조립기, 조리기가 인기를 많이 끌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작동하는 원리가 뭔가요? 그러니까 물이 나온다고 그랬었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라면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1: 보통은 지금 한강공원에 가면 이제 여러 개의 기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80도의 더운 물이 나오면서 이 바닥에는 이제 인덕션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인덕션이 히팅이 되면서 라면을 조리는데, 저희 하우스쿡의 제품의 이제 특징이라고 그러면 정수기하고 인덕션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각 라면의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그 화력과 그리고 물량, 조리 시간, 요게 이제 설정이 돼서 가장 맛있는 조건의 라면을 만드는 그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제가 한강라면을 먹고 싶다면은 그냥 라면을 고르고 뜯어서 그 종이 용기죠, 요즘. 용기에다가 넣기만 하고 거기다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1: 거기 이제 버튼만 누르면 물이 나오면서 조리가 되는 거죠.
0: 그럼 완벽하게 맛있는 이제 라면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저희가 매체에서 좀 봤는데 심지어 그 외국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외국분들은 항상 한강라면 한번 먹어봐야 된다. 꼭 그렇죠. 해야 될 것에 들어가게 됐는데 실제로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외국분들의 이제 반응을 많이 보게 되시나요?
1: 많이 보죠. 아무래도 지금 한국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K-POP이나 K-드라마나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해외에서 접하다 보니까 그 한국, 특히나 한강라면에 대한 이슈들, 관심들 이런 게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시는 외국분들이 이제는 필수 코스로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더라고요.
0: 어떠한 점을 가장 신기하거나 재밌어 하나요?
1: 보통은 이게 이제 내가 직접 먹고 싶은 재료를 토핑이라고 하죠. 재료를 선택을 해서 직접 조리하면서 먹는 그 재미도 있고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그 체험 후기라고 해서 내가 체험한 그런 인증샷을 또 SNS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올리는 그런 재미도 사실은 솔솔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재미들이 같이 엮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요즘은 사실 그 한강을 넘어섰죠. 여러 군데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셀프 라면 전문점 뭐 이런 데도 많죠.
1: 그렇죠.
0: 어디서 좀 접할 수가 있나요?
1: 요즘은 이제 편의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 라면점, 또 고속도로 휴게소, 또 기업체 식당, 또 뭐 호텔이라든가 군부대, 관공서 등등 지금 라면 기계를 통해서 한강라면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즐기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0: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뭐 드라마 이게 또 인기를 끌면서 더욱더 이제 특히 해외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수출도 하고 계시죠?
1: 현재 저희가 5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0: 50개국이나요? 이번에 CES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해외에서의 그 커가는 인기, 관심도 실감하셨겠네요.
1: 저는 CES는 저희가 지금 3회째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시회 자체가 가전의 특수한 뭐 AI라든가 좀 더 분야가 다른 첨단의 그 전시회인데 또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푸드테크 개념으로 해서 지금 그 전시회를 참여하면서 매년 가면 갈수록 이 관심도와 그 인기가 굉장히 그 늘어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0: 특별히 뭐 어느 나라나 지역에서 관심이 네. 많이 올라갔거나 그런 것 좀 네. 있나요?
1: 현재로 보면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잠재성도 크고 그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진국 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시장은 조금씩 그 상황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맞게끔 잘 구성을 하면 지금 현재 한강라면이라는 그 이슈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계속적으로 이거는 시장이 커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런 편한 조리기는 사실 네. 꼭 라면에 제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표님께서도 실제로 약간 현지에 맞춤화된 네. 그런 조리기로 또 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1: 네.
0: 거죠.
1: 네, 저희도 처음에 개발을 할 때 네. 라면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면은 전체 식품으로 보면 하나의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라면의 이슈도 상당히 크고 라면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도 가긴 가지만 앞으로의 목표는 또 해외 현지로 가면 뭐가 문제냐면 해외 현지 분들은 사실은 한식이나 라면은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그렇죠. 기호식이지 네. 매일 먹는 식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매일 활용할 수 있게끔 적용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한식이나 이런 분들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실제로 지금 해외 수출하는 그 국가들에서 네. 약간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걸 현지화에 더 맞출 수
1: 그렇죠.
0: 있는지?
1: 그렇죠. 그건 네. 나라마다의 식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좀 맞춤으로 이렇게 그 설계도 하고 또 관련된 셰프님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뭐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능성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약간 무궁무진한 것 네. 같은데, 근데 원래 대표님의 회사

0: 회사는 이런 조리기가 아니라 부품 회사였잖아요. 예, 저희는 그럼 갑자기 어떻게 라면 조리기를 만들게 됐는지 그 예,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1: 현재는 저희가 업력이 지금 45년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기밥솥에 들어가는 열판이나 또 인덕션 렌즈에 들어가는 인덕션 코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공급하고 그리고 해외 일본에 있는 저희가 수출하고. 30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위 밥은 먹겠는데 네. 고기를 못 먹겠는 거예요. 이런 한계 있고 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성장시켜야 되는 저 나름대로 좀 목표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좀 국내외적으로 그 시장 조사를 하면서 네. 나름대로 이제 틈새 시장을 이렇게 접근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0: 그래도 라면 조리기라는 아이디어는 네. 어떻게 먼저 생각하셨나요? 대표님이셨나요? 직원들과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다가 네.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나온
1: 직원들과 원래는 저희가 일본에서 저희가 이제 일본 쪽에 그 좀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특수한 기능을 갖는 튀김기 개발을 의뢰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튀김기를 개발을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회의 과정 중에 저희 기술이 유사하게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을 찾아보니 네. 라면 조리기라는 상품이 있더라.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적용해서 개발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그거를 이제 검토하면서 가능성을 좀 봤죠. 네.
0: 기술력은 충분히 갖고 계셨겠지만 네. 사업성이나 또 이렇게 해외 글로벌 네. 시장까지 확장될 네. 수 있는 가능성을 그때도 보셨나요?
1: 그건 저희가 처음 개발하게 된 동기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던 계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내 시장을 조사를 해봤고요.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그 당시만 해도 제품의 완성도라든가 네. 어디에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의 제품들이 아닌 거예요.
0: 그렇죠. 기존에 있긴 있었어요. 네, 라면 조리기가.
1: 있긴 있었는데 네. 그리고 해외를 보니까 아예 없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적용을 해서 해외에 맞게끔 개발을 하고 마케팅하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해외에는 전혀 없는 상품인데 네. 이게 반응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봤죠.
0: 그럼 기존에 있던 것과 대표님의 회사에서 만든 거의 차별화는 어떻게 네. 보면 품질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자동화가 좀 더 되는 네. 이렇게 물까지 나오니까 네. 편의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1: 그거는 이게 유행에 거치면은 단시간에 없어지면 소멸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진정성이라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이 기계는 음식을 다루는 음식 조리기예요. 네. 그러면 음식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 만들면서 맛있게 만드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항목이 저는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 제품이 아직은 이제 상업 쪽에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기계를 사용할 때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용을 얼마만큼 절감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 수익이 이윤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력을 했습니다. 네. 네.
0: 그래도 처음에 라면 조리기를 만들었을 때 네. 반대나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많이 이게 있었죠.
0: 그렇죠. 네. 주변에 뭐 네. 아버님의 생각도 어떠셨는지 네.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네.
1: 그러니까 회사가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게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이제 총괄 업무를 맡으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굴곡의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위기감도 느꼈고.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극복해야 되는 그 과정들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동안 뭐 안정적으로 부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0: 밥은 드실 수 있었잖아요.
1: 할 수 있는데 네. 굳이 이게 고생하면서 투자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처음 접하는 이 품목이다 보니까 네. 예, 그거에 대한 좀 반대가 많이 있었죠.
0: 그러면 그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1: 우선은 저는 이제 가능성을 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개발 그 배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내가 안주해버리면 저는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 이상의 어떤 그 배움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회사도 성장하는 동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0: 그래서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네. 품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네. 집념 때문에 이렇게까지 네. 성장하신 것 같은데 네. 그냥 언뜻 좀 궁금한데 네. 지금은 라면 조리기가 그러면은 예전에 그 부품 사업보다 더 커졌을까요?
1: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저희도 지금 무게 중심을 부품은 부품 사업대로 계속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네. 왜냐하면 그거는 꾸준한 매출원으로 해서 그 베이스가 되니까. 네. 기업이 흔들릴 그쵸. 그런 게 없고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기업을 좀 성장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0: 탄탄한 베이스가 있으니까요.
1: 네, 그렇죠.
0: 아버님께서도 아주 흡족해 하시겠네요.
1: 네, 뭐 걱정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네, 아무래도 좀 뭐 이렇게 좀 네, 많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대표님의 선택과 그 이런 도전이 한강 라면의 이런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이 한강 라면의 신화가 시작된 곳이 신영석 대표님의 작은 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제 업무 공간인데요. 그동안의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 저는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한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열판 그리고 인덕션 코일 이렇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처음 그 컨테이너 선적을 해서 일본에 이제 수출을 한 그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이 인증샷을 찍은 사진입니다.

0: 요 상은 중국 산동성 정부에서 주최한 기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 상패입니다. 이 카트는 제가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애지중지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전용 그 핸드 카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있어요.
1: 대표님, 네. 업무 공간이 약간 영화 세트장 같습니다. 8, 90년대 네. 영화 같은데 네. 아버님의 그 집무실을 그대로 간직하신 네. 건가요?
2: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저희 아버님이 좀 활용하시는 공간이고요.
1: 네.
2: 저는 주로 이제 현재는 이제 네 군데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1: 네 군데요? 네,
2: 그러니까
1: 네.
2: 회사 사무실 네. 그리고 요즘 저도 해외 쪽에 그 네트워크를 만들다 보니까 야간에 또 소통해야 되는 게 있어서
1: 네.
2: 이제 집에서도 업무를 보고 있고
1: 네.
2: 그리고 해외 나가면 또 호텔에서
1: 네.
2: 그리고 비행기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 그 보니까는 책상 뒤에 이렇게 액자 그리고 호랑이 그림 이것도 약간 네, 영화 세트장 네, 같았는데 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2: 특별한 액자인가요? 의미보다는 이제 아버님께서 네.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관하고 계시는 건데
1: 네.
2: 뭐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하우스쿡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1: 네.
2: 거기에 좀 애장으로 소장을 해야 될 그런 품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봤었던 이제 주력 사업에 그런 네. 부품이 있었던 것 같은데
2: 네.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전에
2: 네.
1: 처음에 이제 일본으로 부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2: 쉽지 그렇죠? 않았죠. 그 당시면은 네. 그 당시가 90년대예요.
1: 네.
2: 90년 되면 일본의 대기업들은 전부 다 글로벌한
1: 네.
2: 그런 그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접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저희가 이제

0: 어떻게 보면 해피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이 일본에 인정을 받아서 보통은 부품이 이 적용되려고 그러면 보통 이 2년에서 최고 5년 이상 그래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1년도 안 돼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갔으니까 예, 저희는 열심히 한 거죠.
1: 아버님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네. 수출을 처음 이제 계약했을 때 네. 그 단체 사진 같은데 네. 대표님의 아주 어렸을 때 네. 모습도 네. 나왔습니다. 네. 철학을 전공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근데 학생 때도 언젠가는 이 가업을 이어가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아니면 좀
0: 초기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네. 아버님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로는 이제 오남매지만 이 아들로는
1: 오남매 중에 장남이시네.
0: 예, 아들로는 제가 넷째 장남이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제가 그 책임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과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발을 담근 것이 현재까지 왔습니다.
1: 가업을 잊지 않으셨으면은 네. 철학을 계속 공부하셨을까요?
0: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1: 예. 네. 그리고 또 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어떤 상들인가요? 뭐 한두 개는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0: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중국 산동성 정부로부터 그 기술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네. 조리기를 출품을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혁신성을 인정받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1: 이렇게 혁신성을 인정받는데 대표님께서 아까 영상에서는 가장 이렇게 좀 애정 있는 물건은 네. 카트 이용이었습니다. 네, 네. 카트. 이 카트는 네. 이제 워낙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실 때마다 네. 이제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네. 그 상품을 아무래도 그 조리기 이런 네. 것을 싣고 가시기 그렇죠. 위한 예, 카트시죠.
0: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점잖게 편안히 이 바이어를 만다 그러면 가장 좋은데 저희 품목 자체가 네. 바리바리 짐을 챙겨서 네. 이동을 하고 바이어분들께는 시원함과 시식을 해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이 항상 그 카트가 네. 핸드 카트가 애장하는 그런 품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항상 그 같이 다니고 있죠.
1: 손때가 묻고 그렇죠. 예, 좀 예. 어디든지 같이 예. 동행하는 그런 네. 카트가 됐네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왜 라면은 네. 그렇게 집에서 그냥 끓이는 것보다 네. 특히 한강 라면 이렇게 네. 조리기로 만드는 게 더 맛있을까요? 네. 왜 그런가요?
0: 가장 화학인가요? 그 최적의 그러니까 음식들마다의 가장 맛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운탕을 끓일 때도 그러니까 센 불에 일정 시간을 끓여줘야 이게 제맛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라면도 제가 이게 여러 가지를 직접 끓이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도 일정한 시간과 뭐 물량이라든가 조리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최적화되면 가장 맛있는 라면 내지는 한식이 되더라고요.
1: 그런데 네. 맛이 뭐 가장 중요하겠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상업용은 그 비용이나 네. efficiency, 효율성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돼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0: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부품 사업을 저희가 히팅 쪽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술을 적용을 해서 보통 이게 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라면 하나를 끓일 때 보통 4분이 걸려요. 네. 근데 우리가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어서 라면을 끓이면 보통적으로는 10분 이상 걸리잖아요.
1: 그렇죠. 면을 넣은 상태에서부터 예. 보통 4분이 걸리니까요. 예.
0: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네. 제일 맛있고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기술입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들리지만은 이 딱 그 맛의 정석, 그 딱 그 네. 알맞는 시간과 네.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5만 개의 네. 라면을 끓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0: 좀 과한 표현도 있지만 네. 제가 직접 끓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검토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해외 전시회라든가 여러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이상의 라면을 끓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증하고 검토하고 또 그분들의 맛에 대한 평가도 받으면서 네. 나름대로 표준을 잡은 것입니다.
1: 이런 한강 라면 그리고 라면 조리기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제품만의 차별화 아니면 경쟁력은 네.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0: 현재 그 아직은 시장이 미미한 시장이지만 이게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첫째는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수질이 안 좋아요. 그러면 물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저희가 정수기를 연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음식을 이게 이제 상업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특히 네. 축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타이밍에는 기계가 계속적으로
1: 쉴 수가 없죠. 네.
0: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연속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연속조리가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계들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많은 이제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대표님의 회사의 제품이 네. 이런 시장 점유율은 그러면은 아직은 좀 높은 편이겠네요.
0: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국내에는 지금 무인라면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을 다닐 수 있는 데를 다 다녀보니 저희 하우스쿡 제품이 95% 이상 점유하고 있더라 해서 그거는 그렇게 알게
1: 그렇게
0: 됐습니다.
1: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체험 자체가 그렇죠. 약간 한국 문화의 일부가 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만은 이렇게 좀 한국적인 특징 네. 좀 고집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신 점이 있을까요?
0: 진정한 한식이 접근이 돼야 한국 음식이 각광을 받는 거잖아요. 해외에 나갔을 때 사실은 한식을 하시는 셰프님들이 전 세계를 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음식을 만들었을 때 최적화된 맛있는 한식을 만들 수 있는 게 네. 거기에 기여하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지금은 라면이지만은 네. 어떠한 또 한식 음식에 빠르게 아니면 네. 좀 더 쉽게 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 현재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네. 몇식 프랜차이즈 주방 안에서 활약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떡볶이 같은 것을
0: 네, 떡볶이도 만들 수 있겠죠? 있고요. 네. 저희가 찌그, 볶고, 삶고, 굽는 요리
1: 그러니까 다
0: 모든
1: 거예요?
0: 요리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라면은 그냥 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외에도 다른 음식들, 뭐 한식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 찌그, 볶고, 삶는 거고 네. 또 해외에 음식들, 현지식들도 다 해당이 되는 품목이니까 거기에 접목해서 이제는 마케팅으로 하면 새로운 그 시장을 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한강 라면을 넘어서서 K-푸드의 세계화를 앞장서고 계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크룸에서는 신영석 대표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앞으로의 행보와 또 도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좋은 말씀
0: 네.
1: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무가 윤상윤입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기획전인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에서 어딘가의 발레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레라는 소재?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해온 지가 한 2019년도부터니까 벌써 6년? 6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발레에 대해서 다르게 관점을 바꿔가면서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거는 발레가 어떠한 몸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지금 전시가 어떤 서로의 취약함에 대해서 주목하는 전시라서, 사실 발레라는 장르는 취약함이랑은 조금 멀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거 서로 먼 것을 어떻게 만나게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워크숍을 이제 진행해온 게 있는데, 그게 모든 몸을 위한 발레라는 제목의 워크숍이거든요. 근데 이때 모든 몸이라고 했을 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몸을 포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한계를 부딪힌 점도 많아서,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지금 현재는 시각장애인분들과 같이 발레를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좁혀졌고,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발레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 발레가 어떤 뚜렷한 상이 있다? 이상적인 형태가 있다라는 그 지점이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건드리고 싶고 비틀어 보고 싶은 그 지점인데, 시각장애인분들이랑 하다 보니 그상 자체를 미리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휘로만 설명된 발레라든지, 그랬을 때는 발레에 대한 상상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의 방향을 좁혀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그 발레라고 했을 때 날씬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뭐 학원 다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뭐 중산층 소녀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했는데 저는 그냥 모든 몸을 위한 발레 워크숍 모집했을 때 인스타로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이 뭐 어떤 계급에 있든 뭐 몰라 상관없이 그냥 발레로 하나가 됐어. 약간 그런 게 되게 저한테 즐거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거기서 좀 발레 좋은 면을 저는 찾아가지고 발레 본진보다 여기 내가 하고 있는 발레에서 좋은 점을 많이 찾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 어딘가의 발레 가이드북. 우리는 보기 위한 발레가 아니라 하기 위한 발레를 합니다. 발레는 우리 몸 어딘가에서 불현듯 나타납니다.
0: 발레 자체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많고, 시각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이제. 근데 그거는 당연히 초심자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워크숍이 프로그램이 좀 그런 식으로 발레 형태를 일반적인 발레 교육처럼 이렇게 따라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태를 고정하지 않고 뭔가 옆으로 확장되거나 수직되는 그 감각을 느껴보자라든지, 그 감각을 느꼈을 때 그거는 발레 모습이 아닐까? 맞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든지. 또,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뭘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걸 형용사로 수집해서 그러면 만약에 나는 포근한이라는 형용사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포근하게 발레를 하는 건 뭘까? 이러면서 포근하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상상의 영역인 것 같아요. 반대로 해보자. 차갑게 발레하는 건 뭘까? 차갑게 한번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게 발레 형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우리 상상의 영역의 발레를 한번 그냥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발레 전공자니까 발레 되게 불편한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예쁘다가 아름답다 하는데 내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일단 그 신체 조건? 뭐 이런 것도 너무 규격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공주왕자가 나오는 스토리 아직까지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불편함을 다 제거했을 때 발레는 뭘까라는 그게 있었어요. 한편으론 발레 좋은 거 찾기? 발레 좋은 거 찾기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이제 비전공자 대상으로 시도했던 게 60대 이상의 노년분들이랑 같이 했던 워크숍이거든요. 발레 워크숍. 네. 그분들은 이제 뭔가 짱짱하게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할 필요 없는데, 너무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래서, 아, 발레 움직임에는 죄가 없구나. 약간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그때 약간, 아, 그냥 내가 가지고 노는 발레면은 좋지 않을까? 거기서 발레 점수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발레를 안한 기간이 한 7, 8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몸도 완전 다 바뀌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발레를 봤는데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죽는 장면. 왜 여성들이 다 죽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의심했다기보다는 발레를 되게 거리를 두고 보게 된 그 시점부터 의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거리를 두니까 그런 게 보이니까 그거를 좀 내가 이거를 작업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죽는 장면이라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시작할 때 약간 그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약간 이런 고민들 많이 할 때였어가지고 발레 속 여성이 만약에 주체적인 여성이었다면 과연 죽음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들 했었고 죽는 장면은 주인공들만 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프리마돈나들만 할 수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발레를 했지만 프리마돈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공 다 하는 거야. 다섯 작품.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게 시작이 된 거라 되게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거 할 때. 그 비운의 여주인공? 뭐 이런 코드를 여성들이 계속해서 무의식 중에 그게 되려고 하는 그 욕망도 있거든요. 그것과 또 반대로 왜 그래야 되지 싸우는 욕망이 두 개가 혼재된 그 상태? 그 모순된 상태가 저는 되게 흥미롭고 그래서 작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블로그를 2016년부터 했었거든요. 주변에 동료 암호가가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아는 사람이니까, 그 연습 현장에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프리뷰 시리즈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무용 전공자니까 조금 그래도 과정 어떤 프로세스는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말로 잘풀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아, 이런 과정에 있으시군요 라고 하고, 그거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던 게 이제 좀 쌓이고 그랬었는데, 저는 막 전문 비평가 막 이런 사람은 아니어서 조금은 쉽게 쓸수 있는 쉬운 글? 제가 한계이기도 하지만, 동료 안무가 분들이 저를 찾으세요. 막 대중 이렇다기보다는. 좀 비평가의 딱딱한 글이 아닌 다른 글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어떤 현대무용이라는 장르가 워낙 대중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생태계가 되게 잘 조성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조금 서로 다 창작만을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이를 메꾸는 매개자 역할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글 작업은 약간 그런 역할로 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월간 몸이 기성 매체고 지금 30년이 넘어갔어요, 그 매거진이. 그러다 보니까 굳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라는 편집장이 오면서 좀 새롭게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선 제가 원하는 코너도 막 만들고, 막 이제 무용가의 작업실 이래가지고, 막그 스튜디오나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공간에 대한 얘기나 막 이런 코너 만들고, 동료 비평, 동료가 동료를 비평해주기 뭐 이런 코너 만들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용이 사실 지금 세대 분리가 되게 저는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전통하시는 분들과 지금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 되게 많은 괴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라는 중간다리가 돼서 좀 나름 연결을 시켜보려고 노력,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 확실히 스피커가 많이 부족한 지금 무용계 안에서 제가 나중에 좀 큰맘 먹으면 매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나중 일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발레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그 발레가 다루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되게 순종적이고 사랑에 목말라 있고 약간 그런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캐릭터가 그런 거고 서사, 옛날 서사니까 그런 건데, 발레리나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그 무용수로 봤을 때는 사실 엄청난 장인 정신과 그 성취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여성이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장르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매일같이 훈련하고 자기가 이룬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성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두개 사이에서 저는 뭐 한쪽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레를 어떤 여성적인 시각,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에 되게 흥미를 느끼고, 해야 할 거는 변화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되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 발레가 워낙 좀 올드하다, 지금의 시대상과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발레단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말괄량이 길들이기 서사를 바꾸고

바꿔서 좀 더 주체적인 여성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인종적인 부분? 이제 흑인 발레리나도 이제 주역이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어떤 되게 작은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기관에서 그것을 이제 점점 흡수를 해서 어떤 식의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몸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될까? 약간, 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1917 마중은 일단 1939년도 나주 근대 문화를 2017년에 마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연도 뒷자리만 따서 1917 마중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정말 전라남도 나주, 원도심, 나주 향교, 담장 건너에 폐가였던 고택 일곱 채를 저희가 차례대로 복원을 해서 한옥 스테이를 비롯한 나주배를 활용한 로컬 F&B 카페, 그리고 로컬과 탄소 중립의 6차 산업의 체험, 그리고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4,000평의 리사이클링 정원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1: When entering this space, it feels like you're transported back to Naju in 1939. Welcomed into a bygone era. 엔듀링 스페이스 offering relaxation in a place that seems to have frozen in 1939. Transforming this cultural heritage site into a cozy space required meticulous work.
2: 그 중에서도 이 공간들은 다행히 오히려 폐가였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그 모습들이 남아있고 정원들도 오랫동안 지네들 맘대로 컸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날것의 자원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0: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즘에 너무나도 급변화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가치 있고 보존돼야 되는 그런 저희의 소중한 자산이면 확신을 했습니다.
1: These co-founders considered a historic place as an asset. Abandoned for years, the enduring charm of Hanok stayed throughout it. Bringing back an era dating back to 1939, each space had individual stories that resurfaced. Transforming a space in a way that embodied Naju's style, that champions a blend of tradition, modernity, and contemporary trends.
0: We 이 중에서 뭐 일곱 채의 폐가가 다 저희한테는 소중하지만은 그 중에 단 한 개를 뽑아라. 그렇게 하면 이제 앞에 보이는 1939년도에 지어진 저 목서원, 예, 이 고택입니다. 예, 나주 정씨의 그 고택이라는 걸 알게 돼서 아, 그러면 우리가

0: 오픈을 2017년에 했으니까 그 당시 1939년도에 그 나주의 모습 그대로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상골출 마중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1: After being forgotten for a while, this place re-emerged as a conduit for the story of Naju, which is undergoing a renewal through its unique regional value. A space steeped in decades of tradition offers tranquility for those who seek a sense of nostalgia. And it serves as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linking Naju's future with its past.
2: What 보면 이게 리사이클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조용히 한 번씩 와가지고 숙박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
1: Oozing with elegance and serenity, Hanok lets people imprint their vision onto it like a canvas. Everyday life crosses paths in this time and space. Architecturally, it elevates the prior historic elements so that it is preserved but also merges with the forward-thinking design elements. This is what the co-founders wanted to achieve.
3: Now, 저쪽 언덕에 위치한 남파정이라는 아름다운 전통 한옥이 있습니다. 1896년도에 전라도 최초의 항일의병장이었던 남파정석진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자손들이 이제 이 터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제당으로 남파정이라는 공간을 리뉴얼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시서원이라는 건물은 다섯 칸의 민가형 한옥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저희가 행랑채하고 두 군데를 원형 보존해서 지금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행랑채를 좀 넓게 사용처에 맞게끔 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들하고 이 정원들이 나주의 구한말 이후부터 있었던 그 역사 동학 농민운동부터 근대사로 흘러나오는 현장이어서 여러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 To understand this space better, it will help to learn the old stories and history about it. Old tales abound in this place. Forgotten due to the ravages of time, this space had its story rediscovered, leading to its perfect restoration to the period of 1939. Preserving a building in its original state can also be a step forward.
0: These 자원들이 이대로 보존될 수 있다는 거는 누가 이제 계속 살고 했었으면 생활하기 편하게 계속 고치거나 나무들도 다 자르고 고택들도 예전의 고택들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의 삶에 걸맞게 이렇게 현대적으로 되게 변화를 시켰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그 옛날의 옛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는 저희는 그거를 최고의 자산,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종론을 하면서 계속 숨어 있는 보석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죠.
1: The garden covers 3 acres of land and the original plants and trees have been preserved. The gardening project aimed to preserve the old as much as possible. Many efforts were taken to enhance the garden so that it would be in harmony with its surrounding space and attuned with the changing seasons.

0: 공간을 이제 정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비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나무들을 막 옮겨다 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있던 나무들을 잘라내고 배에서 솎아내고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나무를 자리를 옮겨서 배치를 바꾸고 해서 만든 리사이클링 정원이고 저 언덕에 있는 저런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그 정자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여기서 공사하고 남은 한옥 폐자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저희는 뭐든지 다 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건 다 저희 갖다 줍니다. 맞습니다.
1: 'Harmony with nature is what completes a hanok's elegance. As the seasons change, the appearance of the garden plants change with it, and this creates a picturesque look of hanoks. 정원이
0: 테마가 아니라 이곳은 이 고택과 지역의 이제 역사성 이게 같이 이제 버무려진 정원, 문화정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스토리를. 그래서 저쪽에 보면 이제 회화나무와 느티나무의 열리지 고목이라든가 한 가지 나무에서 봄이 되면 다섯 가지 색깔의 동백이 피는 오색 동백이라든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나무들에 대한 스토리텔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정원의 포인트도 세련되게 그리고 그 안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 'One garden space shines brighter than the rest. A large ginkgo tree hangs over the nearby Naju Hyangyo School and boasts yellow autumnal colors. 'These trees and flowers that display the grandeur and beauty of nature also welcome the four seasons.'
0: 근데 은행나무가 가로수는 수령이 적잖아요. 걔네들은 10월 말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고령목들은 11월 10일 정도 돼야 일반 수목원의 작은 나무들이나 가로수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노랗게 물들기 시작해요. 여기 마중의 나무 그다음에 저 향교에 있는 나무들 대부분 다 200년 이상 된 나무들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끝나고 나면 여기는 시즌이 시작하는 되게 특이한 콘텐츠입니다.
1: Reviving the local cultural sites and natural resources, which have been overlooked for decades, and revealing them to people again. Their efforts to present a unique Naju style have drawn people here.

지역의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해 가고 있고, 그것을 이제 현대인들의 그 여가 트렌드에 맞게 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앵커 개념 또는 플랫폼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놔두는 이런 마중 삼글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개방된 공간이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런 뭐 팝업이나 아니면 뭐 플리마켓이나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좀 나주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By highlight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is space and recovering a forgotten chapter in its history, these hanoks now offer so much more than before. Unlocking the value of a cultural heritage, which was not abandoned but merely disconnected for a period of time, gives a new story and purpose to this place.
1: (2015년도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목성원이라는 공간은 작년에 전라남도 우수건축자산 1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방에는 모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상존하는데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우리들의 이제 시각인데 민간에서 소유한 것들은 그 가치들을 돈벌이를 이용해서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0: In a fast-changing world, progress used to mean adopting what was new. But now, we define progress as finding ways to preserve the old and unlock future value from it. This has become the new definition of development for tomorrow.
2: 일단 저는 차별화되게 나주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고택에서 나주의 모습들을 1939년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나주의 것을 가진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를 판매를 하고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면 이것도 너무 좋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게 지금은 이제 로컬이라는 이제 이름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죠. 그 당시에는 로컬이라는 이름이 뭐 있진 않았습니다. 나주하면 유명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주 배가 떠오릅니다. 저 또한 그때는 나주 사람이 아니었고 그럼 이렇게 유명한 임금님에게 진상품으로 올려졌던 이 나주배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나주배 양갱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베이커리 파트나 이런 파트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되어서 나주배 모습하고 똑같은 배빵도 저희한테는 베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를 시키고 뭐 드실 수 있는 로컬 자원을 통하는 음식도 참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0: Efforts to restore seven Hanok houses that were forgotten and return luster to a faded history. All of this has resulted in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transformed from old Hanok houses where people once lived.
1: 기존에 이제 사용하지 않던 유휴 공간이거나 아니면 버려졌던 폐가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다시 그 기능을 갖고 살아난 걸 이제 찍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버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는 첫 번째가 대중성의 확보거든요.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예쁘거나 아니면 매력적인 그 먹거리라든가 다 섞여야 되죠. 대중적으로 눈길을 끌 만큼 뭔가 그 강력한 컨텐츠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작품 활동도 하고 아름다운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공간을 항상 준비해 놓는 겁니다.
0: Where one's livelihood becomes life. And life in turn becomes a chapter in history. The refreshing Naju style becomes a retreat that gifts people with such a rich cultural experience. Visitors can take in the history and vibe of Naju.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꿈틀거리는 심장 홀로 모란만 남는처럼 지나가는 시간. 모르는 숨결이 슬쩍 칼처럼 들어오는 시간. 무슨 시간 그런 시간. 모란이 핀 시간. 무슨 시간 그런 시간. 망할 놈의 모란이 뚝 떨어지는 시간. 한국에서 시를 쓰고 있는 시인 김승희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21살 때부터 50년 동안 시를 써왔는데요. 희망이 외롭다. 봄이는 도마 위에서. 단무지와 베이컨을 진실한 사람 등 11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저는 주로 언어 유희와 아이러니, 파라독스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웃음과 해방의 시약을 보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어요. 제 시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마이너리티 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아온 시대가 아무래도 여성이 마이너리티이고 한국은 남성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유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자리는 그렇게 아픈 마이너리티의 자리였죠.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라는 시는 희망이 외롭다 라는 시집에 그 실린 시인데요. 가장 쉽게 말한다면 그래도 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등과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요. 앞 문장의 내용을 부정하는 그런 부사예요. 즉 역전의 부사, 반전의 부사라고나 해야 할까요? 저는 역전이란 말을 참 사랑하는데 그래도 라는 역전의 접속 부사를 가지고 고유명사로서의 섬 이름을 만들어서 시를 썼어요. 사실 그 시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예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숙식을 하다시피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썼어요. 그래도라는 섬은 젖은 낙엽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다 라는 게 첫 구절인데 그렇게 가장 낮은 비탄의 자리에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희망이라고는 한 털도 없는 곳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사랑의 섬을 이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쓰고 싶었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그 살아가는데 신이 만든 절대 명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일생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이러한 어떤 그 생로병사의 명제처럼 명사로 만들어진 그 신의 명제 이런 그 명사들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부사를 통해서 그 절대 명제를 통과해가는 어떤 인간의 동작, 의지, 지향성, 태도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러한 동작을 꾸미는 말이 부사니까요. 부사는 유한한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명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부사로 동사를 변화시킨다. 부사가 가지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그 마이너리티 노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삶 자체가 주는 공포, 불안,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좀 그로테스크하게 썼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시대의 그 사회 정치적 분위기가 또 그런 굉장히 그 공포스럽고 우리의 불안을 항상 그 더 확산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세계와의 충돌, 말하는 주체의 분열, 막 분노나 공포, 자살 충동, 막 파괴적인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의 목소리로 썼기 때문에 강렬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내가 없는 한국 문학사라는 시에서 한마디로 여류쥐벼룩이라는 말로 여성 시인을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에는 여성 시인을 그냥 좀 높게 대접해 준다는 의미에서
여류답지 않

대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쓴다. 여류시 치고는 이색적이다. 등등의 그 비평을 남성 평론가들이 했던 시대인데 지배력이라고 불렀던 것은 별로 존재감도 없는 것이 귀찮게 물어대는 비천한 미물을 말하겠죠. 저도 무시를 많이 당하고 혹평도 받고 했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계속 문제를 열정으로 돌파해 온 것입니다. 이 돌파하다, 그 말이 저에게 매우 소중했어요. 베네치아는 다 알다시피 정말 찬란한 물과 태양의 도시, 또 카이로 역시 사막과 태양과 피라미드의 도시, 너무 거대하고 굉장하죠. 그 도시가 거느리고 있는 문화적 배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인간의 공간 자체가 삶과 죽음의 서사를 기반으로 세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베네치아, 카이로의 찬란한 태양, 대운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창조적인 상상력에 그 많은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베네치아 다녀와서 굉장히 어떤 그 상상력의 해방감, 이런 걸 느끼면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일기 쓰는 시기는 좀 이렇게 지났었고요. 지금은 이제 메모장, 그때그때 떠오르는 어떤 언어의 상황, 이런 것들을 채집하는 그런 수준이죠. 나중에 시를 쓸 때 이제 메모장을 보면 이렇게 좋은 말을 내가 썼었나? 막 혹시 나무 책에서 읽은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놀라운 언어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아, 네.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시인 늘 방황한다고 하잖아요. 시인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방황을 하죠. 방황을 하면서 이제 우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를 쓰는 건데요. 그래도 좀 작은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정말 해외 여행을 좀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시바삐 이 팬데믹과 인류의 모든 국경이, 모든 길이 활짝 열리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